힘든 시간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 지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입주 137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잭잭!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거북이의 어깨 쫙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메고 걷는 유산소 운동, 락킹 다이어트. 얼마 전부터 이 해외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죠. 등에 작은 배낭 하나 이렇게 딱 메고 걸으면 맨몸으로 그냥 걸을 때보다 3에서 한 45% 정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라고 뭐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빈 배낭을 메고 걷다가 배낭이 좀 익숙해지면 체중의 10% 정도 되는 무게를 시도해보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그냥 짐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힘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무거운 고민이나 힘든 시간도 나중에는 전부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앞을 또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월요일날 우리가 좀 그 한 주를 시작할 때 마음에 새기기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한 주 시작해 보죠. 자, 사랑과 신청곡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

0: 있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자,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그리고 옥수토박이 님께서요. 린든 데빌홀의 All You Need Is Love 신청하셨기에 저희가 이거 띄워드렸습니다. 지니 님. 아, 지니스 님. 안녕하세요, 알드 님.

저는 미대에 재수하는 딸과 체대 입시 준비하는 고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각자의 목표를 위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딸 그리고 아들. 참 대견하면서도 짠하네요. 엄마는 열심히 밥해줄게. 같이 화이팅 하자. 그쵸.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네.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 아주 사소한 것들 정도는 좀 대신해 줄수 있지만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결국엔 내 손으로 다 해내고 이뤄내고 그래야 또 성장을 하는 거겠죠? 체대는 옆에서 지켜봐서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 역시 이제 저희 이제 누나 크리스티나가 이제 그 미고라고 해야 되나요? 미고 미대?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학원 다니면서 이제 막 그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던 그 시절 생각해 보면은 참 이제 와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야, 저게 가능하구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자, 뭐 어쨌든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먹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세미님. 알디 방송은 아침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제 같은 방송. 더구나 일요일 하루 건너뛰고 듣는 월요일 방송은 시작하기 전부터 엄청 기다려져요. 오, 필수 영양제. 왜그 필수 영양제도 갖고 다닐 때그 약품 캐리어라고 해야 되나? 타블렛 캐리어? 그먼 튜. When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딱딱하고 뚜껑 여는 거. 예. 약간 그런 거 같죠? 매일이 다른 맛. 월요일은 조금 더 사람이 이렇게 차분하고 좀 이렇게 진득하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필수 영양제 같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좋네요. 자, 로고펀치 Say Yes 그리고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요거는 베타고님께서 신청해 준 곡입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0: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나는 덜렁이다. 초등학교 때 입학하기 전 공원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왠지 모르게 다리가 꼬여서 하늘과 땅이 반대가 되어 머리부터 미끄러져 내려왔다. 내 앞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내 머리에 엉덩이가 부딪힌 남자아이는 놀란 얼굴로 거꾸로 내려온 나를 계속 쳐다봤다. 가족과 함께 백화점에 갔을 때 식구들이 모두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착각한 나는 당황한 나머지 하행 에스컬레이터에 발이 걸려 넘어져 아래층까지 굴러떨어진 적도 있다. 아, 굴러가는구나. 당시 나는 묘하게 냉정해진 상태로 바닥에 떨어졌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직원이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으면서 등을 쓰다듬어준 기억이 있다. 어디 그뿐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프로레슬링 경기를 흉내내다가 바닥으로 고꾸라진 적도 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던 건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차분해져서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50대 중반이 지났는데도 덜렁거리는 성격은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덜렁대는 성격이 쇠약해진 몸과 만나니 오히려 가속도가 붙었다. 걸그룹 노래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다가도 숨가쁘고 힘들어서 끝까지 추지 못한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한다. 특히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더더욱. 건망증, 착각,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몸. 이제는 할머니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다 보니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예고도 없이 중년이 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난 괜찮다. 나는 지금의 나이와 그럭저럭 잘 지내는 중이다. 여전히 나답게 살 수 있으니까.

자, 아침에 읽는 편지 무레요코 작가의 에세이 예고도 없이 나이를 먹고 말았습니다.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승열의 나라였고요. 영화 카모네 식당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로 유명하죠. 1954년생이니까 올해 72살이 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중년이 되면서 경험한 일상 이야기를 밉지 않은 독설과 유머 넘치는 스타일로 술술 써내려가낸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차부터 꽤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덜렁이는 역시 덜렁이다. 흰머리는 내버려 두기로 했다. 눈썹 정리는 여전히 어렵다. 나이가 들면 가려움이 몸에서 배어나오는 걸까? 이렇게 굉장히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공감을 전하는 글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중년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혼란을 느끼는 분들에게 아주 심플한 위로가 될 만한 또 그런 책입니다. 저도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의 나이와 뭐 그럭저럭 잘 지내는 중이다. 여전히 나답게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소설가 무레요코의 에세이

트로이스 반의 엔젤 보이, 페더 엘리아스의 페이퍼 플레인 듣고 오셨습니다. 솔롱고스님, 알디, 지난주 알디랑 데이트하는 꿈을 꿨거든요. 이게 뭐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로또를 사야 하나? 싶었는데 헐, 진짜 예쁜 액세서리 선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예감이 참 좋은데요. 다들 화이팅 하셨어요. 뭐 진짜로 좋은 선물 받으시려고 그런 꿈을 꾸셨었나 봐요. 그죠? 아, 요즘 약간 저희 그대창가의 트렌드는 꿈에 제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왜요? 잔소리 하던가요?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데이트를 하는 꿈을 꿨다. 그렇군요. 저 출연료는 입금을 언제 해주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보검의 매일 그대와 성시경의 두 사람, 머라이어 방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0: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1: 꽃길만님, 오늘은 사무실에서 저만 출근하는 날이라 그대 창가에 사무실에 크게 틀어놓고 사장놀이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하셨어요. 사무실에 CCTV 없죠? 있으면 조금 난감할 것 같기도. 홈캠 같은 거 있으면 사장님 자리에도 앉아보고 막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아마 적당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라면은 네, 저는 그렇게 일하는 직원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이혜진 주영훈의 우리 사랑 이대로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립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예술이 일상이 되고
3: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2: 우리의 일상이
3: 문화가 된다.
2: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3: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2: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3: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2: 공정하게
3: 함께
2: 새롭게
3: 마음껏 꿈꾸자
2: 경기도에서.
4: 꿈꾸자 경기도에서.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던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대이란 공습 중단을 지시했으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NBC 방송에서 실무진부터 최고위급까지 모든 레벨에서 이란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도 이날 미군의 공격이 이틀 동안 멈춘 만큼 이란도 보복작전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투표자 수 수정 보고는 모두 72건으로 투표자 수가 6천 명 이상 늘어나거나 12시간 뒤에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

0: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른 것으로 수정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회사와 분쟁을 종료하는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A씨 등이 동작성동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구름이 많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6도입니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이 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밤낮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조금 전 경남 창원 진주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염중대경보가 좀 더 확대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창원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고 청주, 광주, 부산 35도, 서울과 춘천 33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 기온은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오늘도 밤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수도권 강원도에서는 시간당 2, 30mm 안팎의 좀 더 강한 소나기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친절한 말은 짧고 말하기 쉽지만 그 말의 메아리는 진실로 끝이 없답니다.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김현철의 연애 듣고 오셨습니다. 최은지 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었어요.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공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역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탑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띄워드렸습니다. 전수진님, 새로 시작할 프로젝트 목록 정리 중인데요. 엑셀이 100만 건을 넘어가니 저장하고 삭제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그래도 음악 들으면서 웃으면서 일하고 있답니다. 와, 엑셀이 100만 건이 넘는다고요? 오, 뭐, 와. 아니, 저기신가? 세무 관련 일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데이터 관련 뭐 이런 걸까요? 오, 어떤 일을 하시면 100만 건 이상 쌓이죠? 그 보통은 하면서 이제 필요 없는 건 슬슬 지우면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지우면 안 되는, 뭔가 좀 남겨야 되는 그런 일인가 봐요. 그죠? 이야, 엄청 중요하신 일 하시나 보다. 뭐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숫자 하나 틀리면 큰일 나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라디오 들으시면서 웃으면서 한번 오늘 월요일 잘 보내보시죠. 3853님, 알디님, 저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쭉 휴가입니다.

저는 파주에 살고 남동생은 완도에 사는데요. 드디어 오늘 KTX 타고 완도로 슝 달려갑니다. 지난달에 동생이 어깨 수술을 했는데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완도 가서 그 대창과 함께 쭉 할게요. 그러셨구나. 다치셨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깨 다치면 되게 어깨도 되게 좀 억울한데 다치면은. 예, 이렇게 좀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특히나 또 식사 같은 거할 때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손가락은 까딱까딱 움직이는데 이제 팔을 들질 못하니까. 내려가셔서 두 분, 네, 맛있는 거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 되겠다. 오랜만에 남동생 얼굴도 보고. 그렇죠? 잘 다녀오십시오. 뉴진스의 디로 그리고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요거는 말랑콩떡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이석강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4411님 아들이 훈련소 입대한 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딱 5분씩 통화하고 마음이 더 울적합니다. 아니 왜요? 아유 울적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아드님이 네 멋지게 남자가 돼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네 가끔 저희 이제 어머님들 많이 들어주시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시는데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잘하고 돌아올 겁니다. 울적해 하지 마시고요. 아이 없을 때 아이고 좀 방학이 이런 느낌인가? 네, 라는 생각으로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걱정이 드는 거는 네, 그게 부모 마음이겠죠. 다 압니다. 973호님 알디, 아들 삼형제 중 막내가 드디어 군 생활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축하한다고 꼭 안아줬어요. 이제 막내 전역으로 그토록 바라던 병영 명문가를 신청할까 합니다. 병영 명문가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조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모든 남자들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나 공익이 한 명이 있어도 안 된대요, 이거. 혜택은 작지만 이보다 더 큰 가문의 영광이 또 있겠습니까? 오, 이야, 그러니까요. 그 병영 명문가 이게 혜택이 뭐, 그러니까 이런 게 혜택이 작으면 안 돼. 솔직히 저는 커피숍에서 예를 들어 군인 여러분들이 뭐 제 뒤에 줄을 섰다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제가 이제 밥 먹으러 돌아왔는데 나중에 들어오셨고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되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거는 내가 내드리리라.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우야, 3대째 저희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바람꽃, 이거는 수지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미연의 달빛에 그려지는까지 듣고 옵니다.

0: 화이트캥님, 오늘 같은 날은 온천 가서 뜨끈하게 지지고 싶네요. 우리 알디는 온천 좋아하실까요?
1: 제가 또 그 일본 가면은 온천 안에 들어가 있는 얼굴 빨개진 원숭이 있죠. 네, 제가 온천 또 환장합니다. 온천, 사우나, 온탕, 냉탕, 예, 막 불가마 이런 거, 예, 땀 흘리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며칠 전부터 좀 가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이 온천이나 사우나 같이 부럽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예, 바나나 우유 드시는 거 예, 잊지 마시고요. 키네, Somewhere Only We Know, 그리고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네요.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월향검은님께서 신청하신 검정치마의 Everything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순방지인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원격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중동 사태로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문한 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를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 인공지능 분야 육성에 대한 국가 비전을 담아 발표했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출사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4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46.3%, 부정평가가 49.5%로 집계돼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과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에다 레버리지 ETF와 보안 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맞물리면서 주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서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등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토론회에서 많이 짚어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자 징계 방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에도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윤리위원 한 명이 추가로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22일 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부 갈등으로 윤리위원 한 명이 사퇴하고 일부 윤리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회의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종환 부위원장과 다른 윤리위원도 이미 불참 의사를 밝혀 오늘 회의도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3: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3: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2: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3: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1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마음이 급할 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도 참 길게 느껴지고요. 배가 고플 땐 라면 물 끓는 몇 분도 더디게 흐르는 것 같죠. 계속되는 더위, 꿉꿉한 날씨에 선선한 바람, 느긋한 산책, 상쾌한 공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 여름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기다리던 바람도 어느 날 문득 찾아오겠죠. 끝이 있다는 걸 알면 기다림도 조금은 견딜만 하잖아요. 선선한 날을 기다리면서 여름 특집 썸머 로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더위를 잊게 하는 신나는 노래와 함께 할게요. 썸머 로드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0: 김동률의 출발 들으면서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썸머 로드 출발했습니다. 정말 이 여름 견디기 힘들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을 때쯤 딱 여름 휴가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 요때 떠나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아이들 방학도 있고.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썸머 로드. 이렇게 여름 휴가지에서 또 휴가 떠나면서 듣기 좋은 곡들 함께 할 텐데요. 떠날 수가 없다. 일상을 지켜야만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떠나는 기분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랄랄라의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백원경의 랄랄라 바캉스로 썸머로드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무더운 여름날에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프리미엄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말 떠나고 싶게 만드는 노래 두 곡이었죠. 떠나면서 듣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떠나는 기분 느껴보시라고 호피폴라 레츠 로스 아미고스 바모스 전해드렸습니다. 휴가의 시작은 설렘이죠. 차창 밖의 풍경도 바다 바람도 오늘은 랄랄라의 음악이 먼저 데려다 드립니다. 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지루합니다. 아직 반도 못 갔어요. 멀미나려고 해요. 아별정원님. 음악 들으면서 잠시 눈 감고 시원한 풍경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SES 꿈을 모아서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시원한 바다를 닮은 노래, 휴가지에서 듣기 좋은 노래, 여름날의 추억을 소환하는 노래까지 우리 같이 여름을 달려볼까요?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썸머 로드.

배우 조정석의 목소리로 아로하 들었고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이었습니다. 오선규님, 하남시 1003번 버스에 랄랄라 나오네요.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 버스 라디오로 들으니까 좋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하남시 1003번 기사님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CBS 라디오 주파수 맞춰 두시면 기사님도 즐겁게 운전을 하시고 승객들에게도 좋은 음악 선물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쭉 같이 달려요. 김종서입니다. 아름다운 구속.

박기영 시작이었습니다. 잠깐의 정체도 신나는 노래 한 곡이면 금세 즐거운 드라이브가 되겠죠. 오늘도 길 위에 계신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세요 하시면서 0504번으로 청하셨어요. 주얼리 One More Time.

백원경의 랄랄라.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제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포지션의 썸머타임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9개 시군으로 확대 발령되는 등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체감온도는 오전 11시 기준 28도에서 37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온열 질환자는 110명을 넘어섰으며 폭염으로 폐사한 돼지와 가금류 등 가축도 만 마리를 웃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권 의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는 권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줄을 이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줬던 국방부가 4년여 만에 다시 옛 청사로 복귀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청사 이전 작업을 시작해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현 청사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4년 3개월여 전 현 청사로 왔는데 이제 다시 원상복귀된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청사 이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지역 긴장이 재고조됨에 따라 오늘 정유 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 수급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회의에서 실시간 상황 공유 체계를 가동하고 수에즈 운하와 수메드 파이프 등을 통한 우회 수송로 협의, 비중동산 대체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거론되는 데 대해 형사사법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 한변은 오늘 성명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수단마저 박탈해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부와 경북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8도, 습도는 66%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열심히 보던 드라마가 막을 내리고 나면 보통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시즌2 고고! 드라마 주인공들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만큼 우리가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다는 뜻이겠죠?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하고요. 매회 고난의 연속이었던 주인공도 마지막 회에 가면 드디어 환하게 웃는 모습 인상적인데요. 드라마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7월을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는 무엇보다 날씨가 드라마틱하죠.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로 가득한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웃는 주인공처럼 꿋꿋하고 또 의연하게 한 주 보내봐야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마일리 사이러스의 End of the World였습니다. 오랜만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였죠. 김 부장이 막을 내리면서 풍성한 화제거리를 남겼는데요. 이름도 신분도 바꾸고 마지막에 새 출발을 하는 장면을 보고 부럽다라고 느끼는 분들 의외로 많으셨다네요. 좀 우리도 비슷한 기회가 순간순간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되는 날, 뭐 기다리던 여름 휴가가 다가올 때, 혹은 일주일의 출발점인 월요일에도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자, 월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다.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배로님 볼 일이 있는데 내일 알바 가기 전에 처리하려고 다 미루고 해피송에 들어왔습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오늘 다 해버리면 내일 할 일이 없죠.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죠. 라이빌리치였습니다. Dancing on the Ceiling이었고요. 그전에는 마돈다의 곡이었죠. 이번에 2026 북중미 월드컵 하프타임쇼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마돈다의 Cherish였습니다. 옹달쌤 통님 또 다른 한 주일이 시작되는 날 해피송과 함께라서 좋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장마는 갔고 무더위는 찾아왔습니다. 뭐 더운 날씨가 앞으로도 쭉 2-3주 이어지겠지만 뭐 함께 견뎌봐야죠.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피노키오님이 오늘 옷 스타일이 김부장 스타일이라고 뭐만 하면 자꾸 김부장이라고 하셔갖고 우주데스타님 오늘 의상이요 마음에 드신대요. 제가 좀 베이지를 좋아하잖아요. 베이지수.

5335번으로 미숫가루 지수님 또 딸기산도님도 아 미숫가루 비슷한 블라우스 입고 오셨네요. 생각난 김에 얼음 동동 시원하게 한잔 마셔야겠어요 하셨는데 1년 중에 미숫가루가 가장 많을 때가 요맘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얼음 동동 띄어가지고 달콤한 미숫가루 한 잔. 로콜링님은 어머 이상해요. 마치 밀크티 같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하셨는데 저 밀크티도 진짜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준호맘님 성숙한 여인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하셨는데 사람도 과실도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자 오늘 해피송의 보라 퀴즈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입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Sixpence None the Richer예요. There she goes.

청량감 있는 보컬이었죠. 나탈리 임브룰리아, Torn, The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입니다. 먼저 모음풀기 퀴즈. 차도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차도가 없는 나라는 인도. 세상에서 싸움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아시죠? 칠레? 칠레?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는 광부가 많은 나라. 케냐. 세상에서 가장 폭발하기 쉬운 나라는 폭발하기 쉬운 나라. 부탄입니다. 아, 오늘 나라 시리즈네요. 자, 문제입니다. 안 가본 사람이 없이 모두 가봐야 하는, 무조건 가야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안 가본 사람이 없이 모두 가봐야 하는 아프리카의 국가, 이 나라 두 글자인데요. 자, 어느 나라일까요? 안 가본 사람이 없이 모두 가봐야 하는 나라. 자, 아프리카의 국가고 두 글자입니다. 힌트! 초콜릿? 자, 무조건 가야 하는, 안 가본 사람 없이 모두 가야 하는 아프리카의 이 나라 아시죠? 가봉 땡땡땡, 어이쿠 이러님 땡땡. 아, 모두 가봐야 하는 나라. 자, 피처링은 초콜릿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정답 올라오네요. 자,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말로도 쉬운 나라죠? 자, 안 가본 사람이 없이 모두 가봐야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 두 글자의 이 나라. 정답 알려주세요. 신청곡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이어지는 곡은 제니퍼 로페즈예요. If You Had My Love.

클로버님, 10년 만에 수영을 다시 시작하셨대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열심히 체력을 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뭐시 중한데요?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니까. 이제 남은 반만 채우시는 걸로 파이팅입니다. 빅마운틴의 Maybe I Love Your Way, 또 제니퍼 로페스의 If You Had My Lov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풀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넌센스 아재 퀴즈. 안 가본 사람이 없이 모두 가봐야 하는, 무조건 가야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 어디일까요? 9453님이 올림픽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셨고, 조르지오님은 실제로 이 나라가 초콜릿 원료 카카오 최대 생산지라고 알려주셨고, 푸딩님은 라떼는 최시라 씨가 이 초콜릿 광고했었는데 이거 아는 분은 연식 있는 거 맞죠? 하시면서, 또 천생연부님은 이미연 씨 광고 시절, 아 이거 누가 광고했냐에 따라 또 이게 연식이 나오네요. 자, 안 가본 사람이 없이 모두 가봐야 하는 아프리카의 국가, 이 나라 어디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초콜릿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과 신청곡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캔디핑님 브라더 앤 브라더예요. If you did not exist.

이원님, 저 지난 주말에 제주 여행 갔다가 지수님 해피송 듣고 반했잖아요. 선곡도 너무 예술이고 제주 여행에서 함께해 매일 행복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들으려고 레인보우 앱 깔았습니다. 매일매일 함께해요 하신 우리 온니원님. 세상에나 제주에서 만났군요. 이제 앞으로도 쭉 만나요. 매그넘님은 보라 보고 있는데 최고라고 음악도 좋은 해피송 하셨고 0775번으로 신나는 음악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세 분께 음악 플러스 커피 쿠폰까지 전합니다. 아, 실버 컨벤션의 Fly Robin Fly였고요. 또 Brother and Brother의 If You Did Not Exist까지 두 곡을 함께 들었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2918님.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곳도 너무나 가보고 싶지만 당장은 더우니까 퇴근하고 집에나 가고 싶다 하셨어요. 갈 수 없어서 더 간절한 거죠. 우리 2918님께도 커피 쿠폰 전합니다. 1부 닫는데요. 푸딩님, 주영님, 토토의 아프리카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에서 화상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홍보 수석실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실에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성공 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중수청이 신뢰를 얻고 출범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 지원연구원은 반도체와 배터리, 신약, 첨단 소재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의 핵심 기반이 될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한국 세빛 가속기가 오늘 충북 청주에서 착공해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조 1,6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세빛 가속기는 2029년 말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 단위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대표 기초과학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세빛가속기 건설이 본격화된 것을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세빛가속기를 기반으로 충북 청주는 지방주도 성장을 선도할 새로운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의 미래를 이끌 세빛가속기가 오늘 힘차게 첫 삽을 떴다며 이곳에서 시작될 혁신과 발견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피해 나가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대통령을 위해서 정 장관이 희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사의를 표명할 게 아니라 검찰 조직과 함께 공소청, 중수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남희 의원도 10월에 여러 가지 법들의 실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충북 충주와 경북 북부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9: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아침 커피향기님. 휴가를 맞아 혼자 북한 강변로 드라이브 중입니다. 해피송 함께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요. 하셨는데요. 와, 월요일 다들 출근하는데 약간 나는 반대 방향으로 신나게 달려가면 그것도 기분 너무 좋잖아요. 아, 아침 커피 향기님 잘 다녀오시고요. 망고 그룹의 Faces to the Sun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 넌센스 아재 퀴즈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안 가본 사람이 없이 모두 가보는 무조건 가야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8237님 가나 안 가나 나는 가나 너는 가나 많으셨고 7930님도 집으로 가나요? 휴가 가나요? 하시면서 오셨는데요. 오늘 정답은 그렇습니다. 가나입니다. 무조건 가야 하는 나라 가나. 정답 쉽게들 알려주셨고요. 우리 8237-7930 마카롱 1026 8995 그리고 1710 꽃길만 걸으리 엘르 0696 2958 타퍼스티어 금나화 행복한 나를 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2부 주제는 요겁니다. 뭐 쉽게 가죠. 가나 이행시. 가나 이행시. 우리 진짜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로도 가나는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들인데 자 가나 이행시 가봅니다. 저부터 해볼까요? 가. 가성비 좋은 휴가지 좀 알려주세요. 요즘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나. 나만 알지 말고 같이 좀 가봅시다. 가나 이행시. 자 우리 햇님이들은 어떻게 해주실지 또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가나 이행시 신청곡과 함께 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스칼렛 주유님 가고 싶다 나 나이트 아시면서 아 나이트에 어울리는 곡들 아 고일열님 또 3391번으로 신청하신 밀리 주엘의 업타운 걸이었고요. 통오빠님 이옵션의 원웨이 티켓 또 낚시꾼님 패샷 보이즈의 고 웨스트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고요. 2부는 가나 이행시입니다. 가나 추사랑님 가자 나의 고향 의성으로 하셨는데 의성하면 마늘이죠. 러블리수님은 가자 떠나자 나폴리의 푸른 바다로 하셨는데 아 의성 나폴리 다 좋습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의성도 나폴리도 가보고 싶네요. 0830님은 가고 또 가고 가봐도 가고 싶은 여행 나는 바쁘다고 못 가니까 이 여름은 어쩔까요 하셨는데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나는 올 여름에도 너무 바쁜 거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징가 부인님 가수는 나훈아가 최고 하셨어요. 가왕은 나훈아? 요즘 가왕은 나훈아입니까? 항상 상상님은 가요도 듣고 싶지만 나의 신청곡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하셨어요. 제가 팝 DJ로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가제보 나자레스 어떻습니까? 자, 가제보와 나자레스 또 주세요. 1065님은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은 어디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안식처입니다. 가로 시작하는 말 중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가족. 나로 시작하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 아닐까요? 볼타고루님은 가만히 있어도 나른해지는 여름입니다. 여름아 얼른 가. 가을아 나랑 언제 만나줄 거니? 아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얘기 또 나오겠죠. 8월 한 뭐 첫 주 지나면 가을과 가까워집니다. 0567님은 가만히 생각해봐도 해피송 애청자인데 나만 소개가 안 되는 걸까? 저도 소개 좀 해주세요 하셨고 0802님은 가끔 사연이 당첨되는 상상을 하며 문자를 보냅니다. 나 오늘은 당첨되고 싶다 하셨고요. 1491님 가끔은 힘든 날도 있지만 나만의 해피송 덕분에 힘을 냅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 나랑 통하는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가나 이행시 계속 기다릴게요. 이어지는 곡은 8811님 시아예요. 스노우맨.

졸리나님, 가, 가, 갔구나. 나를 두고 갔구나. 하셨는데. 아, 구더스키님의 신청곡이었고요. 포스트 말론 도자켓의 I Like You, 또 오늘도님, 라나델레이, 또 스티브 닉스의 Beautiful People, Beautiful Problems, 또 헨리 무디의 You Are There For Me, 또 시아의 Snowman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가나 이행시, 가나, 방탄소님, 가수는 나일 로저스, 나일 로저스의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로 시작하는 팝 가수는 되게 많네요. 나일 로저스도 있고, 나일 호란도 있고, 나나 무스꾸리도 있고, 우리가 들었던 나탈리 인프리아도 있고, 나 왜 이렇게 많아요? 양주 코알라님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 나랑 같이 시원한 시드니 가서 코알라 보실 분 하셨는데, 가까운데 코알라가 있는데 양주 코알라님 뭐 그렇게 나랑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세요. 양주 코알라님 커밍아웃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딸기산도님 등등등. 가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언제 많았어요? 5522님은 가도 가도 가고 싶은 곳 나한테만 살짝 알려줘요 하셨는데, 가볼래요? 나의 마음속으로 고백해봅니다. 치즈달 여행님이 가만 보니까 그쪽 나한테 반한 것 같은데 맞죠? 약간 뜻밖의 고백 이야기. 화이트캔디님은 가고 싶다. 나를 푹 쉬게 하는 그곳으로 가면 되죠. 일단 나 가는 겁니까? 나 가야지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다. 0522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이 나를 닮은 거 있죠? 딸아 미안해 하셨는데, 가족은 가족이다. 나를 닮은 우리 가족. 우리 0522님 커피 쿠폰 보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어지는 곡 0567님 시카고예요. If you leave me now.

헤들녘 나그네님 베리 멜로 Some Kind of Friend였고요. 또 해숙님 커팅 크루의 I Just Died in Your Arm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어떤가요 진행하는 우리 송인찬 아나운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해피그님 펄스 페이스 어 서머 플레이스 넘깁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0: 연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통일부는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북핵 우선 중단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고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선비핵화론을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최근 밝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전략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의장 성명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의장 성명이라고 비난한 뒤 북한의 핵 능력이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정보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북한군 추가 파병 관련 동향이 파악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가 2022년 전면전 발발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를 인용해서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최소 377명이 숨지고 2,129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2022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민간인 피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일주일 동안 러시아가 드론 약 1,700대와 유도 항공폭탄 1,630여 발, 탄도미사일 50발 이상을 발사했다며 미국 등 서방의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방공체계 추가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가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개혁위는 오늘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 주요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건뿐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제안하고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 재판에 출석한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이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 부모와 장윤기의 흉기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고모군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유족은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유족 측 법률 대리인도 이번 범행이 성범죄 목적과 계획성이 결합된 중대 범죄라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구름이 많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2도, 습도는 66%.

0: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 2시 5분입니다.
3: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보이는 라디오를 할 예정입니다. 레인보우 어플 표준 FM 화면에서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접속되고요. 또 너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송인찬의 어떤가요? 첫 방송 환영하며 응원합니다. 1590님께서 이렇게 응원 보내주셨는데요. 봉디가 워낙 잘해주신 방송이라 긴장되시겠지만 인찬 DJ도 충분히 잘하실 거라 기대됩니다. 파이팅이에요! 아, 제가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응원을 받아서 오늘 하루 또 재밌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게 5주년이었죠. 그때는 삐에로 복장을 입고 인사를 드렸었고요. 저글링도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9월이었습니다. 9월 1일부터 6일까지 그때 이제 어떤가요 대타로 또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었는데 그게 진짜 벌어질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송인찬의 어떤가요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됐다. 지금 새롭고 설레고 떨리고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송인찬 아나운서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또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봉규 아나운서가 봉디로 불렸던 것처럼 저의 어떤 애칭, 그 DJ 호칭을 좀 정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이제 막내 아나운서여서 막둥이 둥디 있었고요. 우리 선임 DJ 봉디는 코딱지에서 딱디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작진들이 썩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았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일찌감치 만나서 회의를 했을 때는 송인찬의 찬 해서 찬디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직접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첫 오픈날 애칭 아이디어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자유롭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첫 번째 곡 내 얘기를 들어봐 오마이걸 피처링 스컬앤하하였고요. What is love, 트와이스 노래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일단 겸둥이 환희님은 2시에 만나는 DJ 두디, 그리고 2138님은 숭덩숭덩 술술 잘 풀리는 숭디 어때요? 숭디 어떤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984님은 또 쏙쏙 대뇌 피질의 각인대는 어떤가요? 쏙디는 어떤가요? 해산물 쏙도 쏙디도 환상 케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좀 그 성, 그러니까 송에 가까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최은지님께서는요, 찬디 얘기해 주셨습니다. 찬디도 좀 많아요. 봄코님은 찬디를 조금 귀엽게, 찬디? 그리고 지금 또 많이 나온 것 중에 그 찬, 찬 해서 오아 발음에서 찬디도 있었고요. 쭈니유리님은 어떤가요에는 가요죠. 노래인데 그냥 송 말고 힘을 좀 줘서 우리 송, 송디 어떤가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3864님은 송인찬, 이 인에 또 강조를 주셔서 DJ 애팅은, 애칭은 인디인디 이거인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좀 어느 정도 크게 추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 그 한 두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께서 직접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끝날 때까지 투표를 계속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저는 조금 강세를 줘서 송디 아니고 송디. 송디 좋은 것 같고요. 2번은 송인 찬의 찬디. 아니면은 찬디도 좋은 것 같아요. 오아에서 찬디. 그리고 그냥 찬디. 근데 아까 찬디 하니까 날씨가 찬 것 같다고, 추운 것 같다고 이런 느낌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마키아또샷 추가님이 목요일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좀 분칠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 우리 봉디가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입술이 굉장히 빨간 거예요. 근데 제 화면을 보니까 너무 여기 입술이 허해가지고 오늘 립밤도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중간중간 바르도록 할게요. 아, 목요일에 정신없이 인사만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왔습니다.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를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자기소개 보면서 한번 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띄워주시나요? 아, 자기소개서. 이름 송인찬. 생년월일을 궁금해하신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은데 199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저도 서른이에요. 20대가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생일은 5월 10일. 5위는 10이죠. MBTI는 ENFP인데 저게 한 7, 8년 전쯤에 제가 검사한 거라서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돼지갈비. 하지만 오늘 점심은 여러분의 순댓국을 먹고 왔다는 거. 취미는 봉디가 생각나는 순댓국이죠. 취미는 러닝하고 클라이밍인데요. 또 우리 사연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러닝했다고 이렇게 인증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같이 뛰는 시간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봅니다. 좌우명은 오히려 좋아.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항상 오히려 좋아. 방송도 오히려 좋다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모델입니다. 봉보로봉봉 우리 이봉규 선배. 이봉규 DJ 저희 롤모델이고요.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달리면서 이렇게 들을 때 좀 신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텐션곡, 저는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항상 이 기운이 좀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듣고 있습니다. 나는 송인찬의 어떤가요에서 나른한 오후 2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텐션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를 한 줄로 표현하면 의욕 과다. 우당탕탕 신입 DJ다. 아마 너무 또 의욕이 넘쳐가지고 제가 실수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한마디는 송인찬의 어떤가요와 지금 함께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청취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신명나게 놀아보시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저희 애칭 투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송디. 1번 송디. 2번은 촨디입니다. 촨디. 그리고 3번은 찬디로 가겠습니다. 1번 송디, 2번 찬디, 3번 찬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네,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 듣고 오시죠.

0: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 그리고 럼블피쉬 으라차차 두 곡 함께 하고 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일부는 제가 직접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노래 아직까지 괜찮나요? 앞으로 남은 노래도 네, 잘 즐겨주시고 아, 이 DJ가 노래 좀 아는 것 같다,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도 내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DJ명 투표를 받고 있었는데요. 1번이 송디, 강하게 송디. 2번은 찬디였고요. 3번은 찬디였습니다. 일단 지금 1번, 3번 1번, 송디와 찬디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김재겸님께서는 3번 찬란하라 찬디, 그리고 행복한 사람님께서는 음악 틀어주시는 송배달 송디가 찰떡이다 1번, 꽁실꽁실님께서는 2번 찬디에 한 표를 주셨습니다. 네, 1부 끝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투표는 받겠습니다. 코파는 곰돌이님이 땜빵 전문 DJ 송하다 진짜 성공했구나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해피송을 시작으로 해피송 대타했었고요, 어떤가요 대타했었고요, 그리고 표준 FM 저녁 8시에 7시 반에 하는 잡지사 대타했었고요, 아침에 뉴스쇼에서 전에 김승희 아나운서님께서 하셨던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타를 했고 주말 프로그램도 대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새 고정이 됐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고 저도 지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약간 대타를 하는 기분인데 이 느낌이 언제 적응이 될지 좀 궁금하네요. 효진러브님께서는 봉디는 스튜디오 청소 중인 거냐. 아마 근데 스튜디오 말고 집을 좀 청소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으실까 조심스럽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하루나님께서 송인찬님 보라보면서 일하니까 짜증난 것도 잊어버렸네요. 내 마음이 몰랑몰랑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몰랑몰랑한 마음으로 쭉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진행 중에 선배 DJ분들께서 메시지를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CBS 선배 아나운서 DJ들이 송인찬에게 송인찬은 어떤 사람이다, 송인찬은 네모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한번 듣고 와볼까요?
1: 메시지 왔다.
2: 송인찬은 반전이다. 허약해 보이는데 잘 뛴다. 심약해 보이는데 멘탈 강하다. 어두

0: 예뻐 보였는데 성격이 밝다.
1: 송인찬은 탱탱볼이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 잘못 튀면 얼굴에 맞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함이 여러분들께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할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0: 송인찬은 도른자다. 기발하고 창의적인 또라이. CBS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 노른자. 또라이 플러스 노른자. 송인찬은 도른자다.
2: 송인찬은 워터파크다. 그냥 수영장이 아니죠. 젊은이들의 놀이터죠. 젊고 재밌고 활력이 넘친다. 송디와 함께 시원하게 놀아보시죠.
3: 송인찬은 명태알입니다. 명석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서 제대로 내용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것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태도가 아주 훌륭해서 아주 작은 일도 열심히 하고 와 이래서 인찬이구나 알고 보면 허당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어떤 가요에서 아마 우리 인찬이의 허당기가 분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4: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순서대로 저녁 스케치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신 DJ 그리고 저의 동기이자 다음 방송이죠. 라이키팝 하효진 DJ 그대와의 어느 아침에 김윤주 DJ 랄랄라 백원경 DJ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피송 유지수 DJ께서 이렇게 또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요. 네, 뭐 즐겁게 제가 모범생 같은 이미지도 있다고 하는데 또 허당기도 많고요. 즐겁게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정말 편안하게 놀 수 있을 때까지 그 경지까지 오르도록 제가 한번 성장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015B 신인류의 사랑.

윤종신 내 사랑 못나니, 그 앞에 곡은 015B 신인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투표를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DJ 애칭 1번 송디, 2번 찬디, 3번은 찬디였습니다. 또 문자 온 거 조금 읽어드리면 3863번님께서는 아니 축전을 듣고 애칭을 지었어야 됐네. 돌디, 허디, 엉뚱한 뚱디. 셋 다 좀 괜찮은데요. 애인이 김미라님, 저는 완벽한 사람보다는 틈새가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허당, 그 안에 들어있는 숨은 이야기 한번 앞으로 지켜볼게요. 네, 제가 혹시 실수하거나 또 허당미를 많이 보게 된다면 그대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라케산노님은 축전을 들어보니 봉디의 뒤를 이을 인재가 쏘이다. 또 선배들께서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인재가 되기에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충분히 쌓아서 꼭 봉디의 아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DJ로 성장해 보겠습니다. 반주자님은 꽤나 어색하지만 그래서 재밌어. 통과. 맞아요. 제가 지금 약간 긴장이 엄청 되는 건 아닌데 살짝 어색한 게 있어요. 하지만 또 첫 만남부터 너무 익숙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어색한 마음을 잘 풀어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의 애칭은 마지막 노래 듣고 나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송디, 2번 찬디, 3번 찬디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송디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노래 끝나기 전까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곡 NCT 위시의 팝팝.

0: NCT Wish 파파 듣고 왔습니다. 아, 저의 애칭을 투표로 받아봤는데요. 1번 송디, 2번 찬디, 3번 찬디였는데 결과는
1: 누구
0: 1번 송디였습니다. 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만의 송디가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네, 앞으로는 송디로 예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6427번님이 뭔가 소다처럼 톡톡 터지는 이 느낌. 송디 무료한 오후 시간 상쾌하게 부탁드립니다. 선곡 좋네요. 네, 상쾌하게 여러분의 오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2628번님의 사연이 굉장히 좀 신기한데요. 아, 먼저 축하드려요.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송디가 차 감기네요. 버스기사인데 승객들과 함께 신나는 송 들으며 같이 응원합니다.

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제 목소리가 나가고 있다는 게 생각해도 상상만 해도 참 재밌고 신기합니다. 자, A면 마지막 곡, 저의 텐션 곡, 제가 자기소개서에 담았던 노래입니다. 정경화 나에게로의 초대, 테이프 갈고 B면에서 기다립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

0: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폭염에 대응해 쪽방 주민 200여 세대에 생수 2,300여 병을 지원하고 냉간패드와 영양제 등 후원 물품도 전달합니다.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쪽방 상담소와 함께 안부 확인과 무료 건강검진, 냉방용품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하절기 보호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재물포구 등과 합동으로 쪽방촌 현장 순찰을 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76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11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도내 구직자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포털 자바바에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자기소개서부터 첨삭 AI 역량 검사, 120여 개 온라인 취업 교육 콘텐츠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이 대거 마련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일자리 포털 자바바 누리집을 통해 구직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첫째 아이의 출생 축하금을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의 출생 축하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유지되고 다만 일시금 지급이 아닌 단계별 분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한 해 일과 시간 내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문예체 활동을 늘리는 폰 프리스쿨 실천학교 300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강제 수거 대신 학생 자치회가 자발적으로 규율을 정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다양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해 실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차로 100개 교를 모집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대상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정부의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평화 경제 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 협력 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까지 수도권 곳에 따라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6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2: CBS
3: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3: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4: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통하면 통할지니 숫자로 전하는 제 마음 들리십니까? 오늘의 시그널을 받아주세요. 찌릿찌릿 텔레파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은 그런 똑같은 상대방과 동기화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 이런 노래가사처럼 우리가 또 척하면 척 누군가와 잘 통한다고 느낄 때 이 찌릿찌릿한 마음과 함께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제는 제가 봉디의 뒤를 이어서 저와 제대로 통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두 자리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대체 어떻게 맞추시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텔레파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4입니다. 1, 2, 3과 같은 한 자리 숫자로 보내고 싶다면 앞에 꼭 0을 붙여주셔야 돼요. 0102, 010인가요? 아무튼 두 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한 분이 숫자를 여러 개 중복해서 보내면 집계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1숫자, 문자 또는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집계 시간 안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오늘 집계는 3시 8분부터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내시면 집계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에게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텔레파시 보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이야! 자,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다고요?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이야! 자, 제가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적어놨을지 텔레파시를 받으셨다면 두 자리 숫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7월 27일 우리 송디 여러분의 송디의 데뷔일이죠. 그런데 이 어떤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내지 않아요, 문제. 자, 제가 생각한 행운 번호 먼저 뒷자리부터 알려드립니다. 숫자 2입니다. 2. 앞자리에 2를 적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뒷자리 숫자가 2였고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뭐냐? 정답은 72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이 7월 27일. 727. 727이 뱅뱅. 그래서 72번이 오늘의 행운 번호였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저희가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당첨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하늘색 풍선.

자, DJ DOC, DOC와 춤을, 그리고 그 앞에 곡은 45RPM 즐거운 생활이었습니다. 자, 14분까지 많은 분들께서 숫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좀 제일 많았던 게 27인 것 같아요. 왜냐, 오늘

저희가 GOD 하늘색 풍선 함께하는 동안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의 첫 방송에 저의 텔레파시를 받은 저와 마음이 가장 빨리 통했던 선착순 1등 주인공은요?

축하드립니다. 라니님. 네, 라니님께서 70이라고 딱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또 이어서 간식 세트 받을 네 분은요. 파인코코님, 머라케스아노님, 4945님, 4877님입니다. 아, 간식 세트는 택배로 가는 상품이라서 최대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점 참고해주세요. 우리 꼬마마녀님께서 안 맞았지만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 넌 나의 비타민도 아, 송디하고 안 맞는데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맞춰가 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맞추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이제 가까워지고 또 저의 생각도 슬슬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머라케 산노님께서는 봉디랑은 그렇게 안 통하더니 저와 첫날부터 통했습니다. 자, 저를 이제 송디라고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고 계신데 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직도 뭔가 조금 어색하다, 허전하다 이런 걸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이 첫날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직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송디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의 애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봉팔이라는 너무 착 달라붙는 이름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봉팔에서 또 새롭게 우리 청취자분들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이번에는 이분은 그 아이디어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사연과 신청곡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애칭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청취자분들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들을 동안 보내주세요. 태연, 제주도의 푸른밤.

하이키 여름이었다. 대연 제주도의 푸른 밤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청취자 애칭 정하기 하고 있었고요. 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양가 양우님 순둥이요. 순하게 순수하게 즐기자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꼭 제가 쏭디지만 이 쏭자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둥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옛날 별명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로즈님은 송충이들. 그런데 역시 의미가 중요하죠. 송디에게 충성하자는 의미로다가 송충이. 아니면 송풍이들, 여름에 만난 송디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주자는 의미로다가. 아, 이건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분께 바람을 불어드려야 되는데요. 여왕926님은 송아리들. 송디와 송아리들 어울리지 않나요? 송알. 뭔가 괜찮은 것 같네요. 바다 안전지킴이님, 아, 송구리당당, 송당당. 이게 풀네임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부를 때, 아, 우리 송구리당당, 송당당님? 이렇게. 0830번님은

당연히 송파리가 편하겠지만 너무 비슷하니까 송송이가 어때요? 아이디어도 송송, 사랑도 송송, 즐거움도 송송. 송송 솟아나는 느낌. 다 좋은데요. 뭐 그밖에 많습니다. 송냥이, 송사리, 송어, 송덕이, 송아지. 이 송사리, 송사리도 저는 신기한 게 떼지어 다니는 송사리들처럼 송디 따라다니는 송사리들이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노래 듣는 동안 계속해서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버스커버스커 첫사랑.

햇빛 블레스 유 악뮤의 노래였고요. 그전 곡 버스커버스커 첫사랑이었습니다. 아, 저희가 계속 청취자 애칭 정하기 하고 있었는데요. 깐미님이 버스커버스커 노래를 들으셔서 그런가 꽃송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 송자가 꼭 앞에 올 필요는 없죠. 꽃송이. 0061번님은 7월에 만났으니까 송칠이요. 근데 이 장명법 약간 그 반려견 반려견 지어주는 그 장명법 아닌가요? 아, 1332번님 찬송이들 어때요? 아, 머리를 쥐어짜봤습니다. 찐이님 송편이들. 오, 송디편인 사람들. 오, 저는 이거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르리님 송친, 송디랑 친하게 지내자요. 그리고 스칼렛주유님은 달려달려 송디, 줄여서 달송이 어떤가요? 어, 달송이도 뭔가 알쏭달쏭한 것 같고. 자, 저희가 많이 들어온 의견 중에서 딱 세 개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또 한번 여러분의 투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호 1번 송디의 편이 되겠다. 송편. 기호 2번 아 송송이. 그리고 기호 3번 무리지어 다니는 송사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기호 1번 송편이, 기호 2번 송송이, 기호 3번 송사리. 이렇게 투표를 2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내일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청취자분들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노는 언니님께서 송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또 기가 막힌 첫사랑 얘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 들려드릴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미님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오늘 나왔던 노래들 송디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 사랑 못난이 같은 경우는 1995년 그리고 그 전에 015B 노래는 1993년 그러니까 다들 저보다 형님인 곡입니다. 네. 아, 송충이 탈락, 송편집장도 했었죠, 제가. 그랬었죠. 아, 홍다님께서 송디 입주 축하드립니다. 차분한 목소리에 묵은 애창곡이 인상 깊네요. 앞으로 날티나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게 차분한 목소리, 묵은 애창곡, 날티나는 방송. 이 세 개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봉디한테 특강을 받았었잖아요. 그 뿌부부부부부부 이거랑 컴온 컴온 이걸 받았었는데 아 제가 또 컴온 하니까 봉디가 너무 간사한 것 같다. 그거 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날티나는 방송이 괜찮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베이시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유리 상자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 전곡 베이시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두 곡 연달아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 청취자 애칭을 정하고 있는데요. 1번은 송편 그리고 2번은 송송이 3번은 송사리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여러분을 애칭으로 부르겠습니다. 아, 하루나님이 송디는 나이를 속인 듯 옛날 노래 모르는 게 없네요. 누구는 또 1897년생 아니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하다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넌 나의 비타민님이 초딩 딸내미가 본인에게 집중되면 민망한 듯 양손 부위하던데 송디도

0: 그런 거죠. 민망의 부위. 이 남자들이 민망할 때 사진 찍을 때딱 하는 포즈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V, 두 번째는 화이팅, 그리고 세 번째는 따봉. 이거 세개 하지 말라고 하면은 남자분들 고장나요, 카메라 앞에서. 비타돌체님이 봉디는 조카 필이었다면 송디는 아들 느낌,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다는데, 사실 봉디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약간 좀 큰형 작은 동생 요런 느낌인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그때는 너무 좀 확확 지나갔어요. 정신도 없었고. 사실 그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2주 정도 모니터링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봉디,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배죠. 이 봉규 선배와 봉팔님들의 유대가 굉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더 마지막 방송이 그렇게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이어받은 만큼 제가 이 방송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오후 텐션을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장하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너무 면전 멘트죠. 구구코님, 노래 들으랴 투표하랴 오늘 오후 금방 가네요. 내일은 더 신나게 방송 들려주세요. 점프 점프하고 싶어요. 네, 조만간 저희 진짜 다 같이 한번 신나게 뛸수 있도록 그런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한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네, 마지막 곡 마이바흐전님의 신청곡으로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블루 나의 곁엔 언제나. 내일도 올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0: 윤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에서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행정안 정부는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을 끝으로 장마가 종료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국에 신규 관세를 매긴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신규 관세에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 WTO는 분쟁을 해결하고 협력을 확대할 가장 포괄적인 다자간 협의체라며 앞으로 WTO의 기능을 강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사퇴의사 공개 언급에도 청와대는 사의 표명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앞서 지난 25일 더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물러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 동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면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 장관이 정식 사퇴이사 전달과 같은 공식 내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번 상황은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도, 습도는 63%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살지만 계획을 아주 가볍게 무너뜨리는 존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절

절대 안 산다고 다짐했던 쓸모없지만 귀여운 물건, 오늘은 절대 절대 안 먹겠다고 버텼던 야식 한 그릇. 그 순간엔 내가 왜 그랬지 싶은데 오히려 기억엔 훨씬 더 오래 남더라고요. 혹시 뜻밖의 무언가가 여러분의 계획을 흔들었다면 그 덕분에 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마음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Dionne Warwick이에요. Heartbreaker.

Dionne Warwick의 Heartbreaker,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Hop, 하유진입니다. 스티븐 싱글님, 뜻밖의 계획

뜻밖의 계획 중에 반갑지 않은 게 바로 퇴근 목전에 남겨놓고 위에서 하달되는 업무. 정말 정말 싫어요. 요즘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래도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나를 괴롭히려는 직장 상사의 계획된 의도라고 느껴집니다. 하, 진짜 싫죠 이런 거. 아,

0: 는 다시 이 회사의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예열이 필요한 때잖아요. 근데 월요일 오전에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아, 정말. 퇴근 전이든 뭐 월요일 오전이든 뭐 일이 몰리는 건 누구나 다 싫은 것 같아요. 그죠? 황금배련님, 하디, 뜨거운 주말 잘 보냈나요? 한주 첫날 오후 라이키팝 반갑습니다. 집, 사무실, 자동차 모두 모두 에어컨으로 이 폭염을 이겨내고 있어요. 수고하시는 우리 하디한테 시원한 빙수 한 그릇 사드리고픈 해요라고. 저 언제든 지금 되게 열려있는 오픈마인드인데 언제 사주실 거죠? 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러니까요. 에어컨도 이제는 이게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좀 심하게 덥더라고요, 주말에. 우리 라이커님들은 이 더운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만성님, 출첵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없어요. 팝송 맛집에서 한 시간 동안 힐링 가봅시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빠지는 이 무더운 여름날에 그래도 팝송 맛집 라이키팝에서 우리 라이커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오늘도 한 시간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2: 대학교.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3: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디어실 원스야

SBS 뮤직 차트 20위 킴 칸스의 Betty Davis Eyes였고요. 와, 이 노래는 지금 채팅창에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사랑하지 형님이 선빵 선곡도 이런 선빵 선곡이 하신 곡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3857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음유시인님이 1초간 얼음됨 하셨고 S님은 이상하게 시원하네 하셨고요. 애플그린님 급 서늘해져서 가디건 입어야겠어요. 막둥이 효은이랑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효은이 안녕. 아니 진짜 캐롤 좀 듣는 것만으로 약간 이 온도가 낮아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코파는 곰돌이님도 그렇고 갓블레스유님 웸의 레스트 크리스마스 청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레스트 크리스마스 안 나와서 삐짐 내일 결성 예정이라고 이게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려드리면 놀라시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래서 하나하나 아꼈다가 예, 야금야금 풀겠습니다. 선빵 선곡이, 이 선빵은요, 여러분, 많이 때리면 안 돼요. 한 번에 묵직하게 빵! 해야지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삐지지 마시고.

또 아꼈다가 들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기들이 방학인가 봐요. 어쩌다 살아가기님, 다 큰 아들 둘 데리고 동해 묵호로 휴가 왔습니다. 해가 쨍 하다가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쏟아져서 숙소로 들어왔어요. 바닷물에 발 담그고 싶은데 비가 그치질 않네요 하셨네요. 아이고, 휴가 가셨는데 비 오는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 오는 바다를 훨씬 좋아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있고 낭만 있잖아요. 발은 좀 못 담그더라도 비 오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물멍이라고 하죠. 물 보면서 멍 때리기. 약간 기분이 좀 정화되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로하맘님, 아이 방학과 함께, 아이는 TV와 함께, 저는 라디오와 함께 하면서 옥수수 트럭 아저씨 왔나 잠깐 나왔어요 하셨네요. 아, 이게 또 여름의 별미입니다. 옥수수 트럭 왔나 안 왔나, 그죠? 겨울에는 그 붕어빵이라면 여름은 찐옥수수 트럭이 왔나 안 왔나, 이 재미가 있죠. 아, 오셨을까요 우리 옥수수 아저씨? 5702님, 아이들 방학해서 집에서 밥 챙겨주고 간식 챙겨주느라 더 더운 우리 마눌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시원한 거 사가야겠어요. 뭐 사가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저는, 제가 여러분 맞다. 어젠가 그 너튜브에서 뭐 하나 봤는데 텀블러 있죠? 보온병 같은 텀블러를 탁 열었는데 거기에 음료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수박 화채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근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우 더워하면서 이 텀블러 뚜껑을 딱 여니까 그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에 수박이 이렇게 동동 떠 있는데 와, 나도 한번 해봐야 되나 싶었어요. 그런 의미로 시원한 수박 한 통 사가셔가지고 화채도 만들어 드시고 하는 거 어떠실까요? 이 수박 한 통 사다가 썰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잖아요. 수박 추천드립니다. 8280님 청해주셨어요. Buffalo Springfield의 For What It's Worth, 그리고 마마스 앤 파파스입니다. California Dreaming.

하유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 세카다의 Just Another Day. 존 세카다 노래 오랜만에 듣는다고 좋아하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Just Another Day였고요. 그 다음에 존 레전드의 PDA까지 띄워드렸어요. 클레오파트라 님이 라디오에서 잘 안 나오는 곡 Like It Pop에서는 많이 듣네요. 하트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Like It Pop의 매력? 라이키팝 듣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풍금새님은 수박하체에 저는 매실청을 넣어요 하셨는데 오 이것도 색다른 맛일 것 같아요. 그 달달한 수박에 상큼함이 더해진다고 해야 되나? 매실청 와 이거 꿀팁인데요. 김영표님은 수박 껍데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아내가 싫어해가지고 집에서 수박 얻어먹기 힘들어요 하셨네요. 그쵸. 이게 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이 수박 해체 작업을 좀 마음먹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 아예 썰어져서 나오는 것도 잘 나오고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 한 번 딱 먹을 분량의 수박이 썰려서 포장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확실히 여러분 더우면은 좀 사람이 예민해지고 짜증지수가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막 짜증을 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괜히 또 한 소리 들은 분들 계신가요? 이게 다 날씨 탓입니다. 제가 사실 그 주말에 뭐 별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 이제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정말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뭔가 이 등록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꿈쩍을 안 해가지고 제가 막 늦을까 봐 조마조마하다가 엄청 이제 막 소위 말해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열을 냈는데 아 약간 인내심이 폭발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더워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라이커님들 중에서도 이 더위 때문에 좀 짜증나고 아우 괜히 막 넘길 일도 버럭 화를 내게 되신다면 이게 다 날씨 탓이니까요. 우리 조금만 이제 워워 진정해보자고요.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나이트 레인저의 시스터 퀘스천 띄워드리고요. 인기 차트 27위 하트의 Alone 함께 들어보자.

나이트 레인저의 시스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0535님, 지금은 하이패스 카드가 있어서 그럴 일이 없는데 저는 출발 전에 고속도로 통행료 확인한 다음에 현금 준비하고 출발해요. 승질이 급한 탓에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좀 마음이 급하고 빨리 이런 성격이면 내가 준비하는 게 제일 속편한 것 같아요. 그죠? 괜히 막 남 탓할 일 없고. 근데 진짜 이런 날씨에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인내심이 약간 바닥을 칠 때가 찾아옵니다. 괜히 억울하게 한 소리 들었거나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뾰족한 말이 나갔다면 오늘은 우리 좀 서로 그냥 깔끔하게 퉁치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가지고 이 약간 우리 좀 뇌가 좀 이상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저도 오늘 평소에는 별로 안 틀리는 그 뉴스도 여러 번 좀 버벅버벅하고 어제 그렇게 막 화도 내고 막 이랬거든요. 다 이게 날씨 탓이다 해버리는 거죠 뭐. 아, 우리 라이커님들 아무튼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라이키팝에서만큼은 그냥 시원하게 같이 웃고 넘기는 일들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와이 화장품에서 라헤의 데이케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원래 이 곡까지 들려드렸어야 됐는데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하트의 Alon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주는 39.1도까지 오르면서 공식적으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이어서 중부지방도 어제 사실상 장마가 끝이 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 일부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33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한낮에 32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26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도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 연구실.
5: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어지러질 도박판 뺨치는 반도체주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빅테크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굵직한 이벤트들이 변동성 장세에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면 찬물을 끼얹을까요? 백창규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0: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진엑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6: 1600-9300 1600-9300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백창규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안반가운 이제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요. 오늘 당장 보면요. 개장때 좋더니 또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빅테크 일원들과 우리는 식구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왔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기사들이 있으면은 주가 괜찮은데 이럴 법한 이슈들이었는데 왜 영향이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13: 맞아요. 6개월 만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식사 한 번만 하더라도 뭐 관련된 주식들 주가 굉장히 빨간불이 쉽게 보였었는데 오늘 오전 장 초반에는 괜찮더니 또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12: 맞습니다.
13: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둘러싼 소위 말한 이제 금리 환경 그다음에 물가 환경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소위 말하는 AI에 대한 그 방향성 자체가 너무 청사진만 좀 보여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경계심이 좀 더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색깔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12: 거기서 이제 창신 메모리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 시장을 위협한다. 기술 격차가 얼마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CXMT의 상장도 영향을 미치나요?
13: 네, 아무래도 지금 센티는 건드린 것 같아요. 일단 기술 격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 애플이 여기 거에 산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까지는 과점화된 시장 그냥 글로벌 3사가 다 했었는데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이게 아직 숫자로 판명된 건 없지만 지금은 상당히 긴장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2: 그 3사라 하면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사가 메모리였는데 여기에 창신 메모리까지 껴서 이제 우리가 다 먹는 게 아니었어? 라는 분위기가 든다는 거죠.
13: 네.
12: 그러면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저번에도 코스피 많이 떨어졌을 때 할인가다 막 이러더니 할인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 주가 상황 보면.
13: 네.
12: 이번에도

0: 다시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이 환경들이 쉽게 변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1: 젠스만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기술적인 그 경로를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초에 CS 다녀와서 그 젠스만의 키노스피커로 등장해서 했던 이제 발표들을 봤었는데,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경로도 저도 확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가 됐건 아니면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됐건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 발전 확대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분이 주식 차원에서 얘기한 건 아니시다 보니까 산업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거는 지금 당장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온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지금 산업과 주식시장이라고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실물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발전할 건데, 할건 알겠는데, 그 정도로 발전할 수 있겠어? 그리고 니네가 투자하는 것 대비 너무 지금 매출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일 것 같거든요.
1: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미 경험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한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4년 2분기 혹시 주식하셨었나요, 기자님?
0: 그때 저는 안
1: 안
0: 했죠.
1: 하셨나요? 아, 안 하셨군요. 그때 이제 서학개미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핵심 주식 엔비디아였습니다.
0: 그렇죠.
1: 엔비디아가요, 2022년 이제 시장 망가지고 2023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주가가 급속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실적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야, 과연 이렇게 그 당시에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과연 투자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게 공급만 이렇게 늘려가는데 과연 이 수요라는 게 존재할까? AI라는 수요가 존재할까? 그 당시에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주가가 한번 출렁이다가 그다음부터 다시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제 궤도에 올랐어요. 지금 메모리 쪽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실적 발표 통해서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치면 한 2천억 달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떠나서 다른 빅테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27년도도 지금 캐펙스 이번 주에 다 나오겠지만 추정치 계속 높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공포감이 조금 더 먼저 전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빌려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 건가요?
1: 경계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또 공포심이 다 과거에서 이유가 됐습니다. 저희가 좀 시계를 돌려서 한 26년, 27년 전으로 가볼까요? 그때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0: 그렇죠.
1: 테크발 투자가 있었고 수익이 나서 주식이 뭐 대박이 난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또 망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과잉 공급, 그다음에 너무 많은 부채 비율. 근데 거기서 기업들의 실적은 많이 망가지고 요 삼박자가 좀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투자가 아주 많이 일어났느냐? 꽤 늘긴 했어요. 내년도까지 추산하면 늘었는데 아직 소위 말하는 닷컴 버블 때까지는 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부채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에 대한 걱정인데 S&P 500 기준으로 해가지고 GDP 대비해서 이게 한 20%대까지 낮아졌다가 이제 몇몇 기업들이 부채를 대규모로 찍어내면서 이게 살짝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제 경계심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닷컴 버블 때와 대비해서는 비교도 안될 정도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S&P 500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은 여전히 수익성 자체가 훨씬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기업들이 돈못 벌고, 심지어 돈도 못 버는데 남의 돈까지 빌려가 쓰면서, 그래서 공급까지 과잉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다만 지금 걱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딱한 가지 변한 게큰 이유가 있습니다.
0: 지금 얘기해 주시면 안
1: 아,
0: 돼요?
1: 벌써 괜찮나요?
0: 괜찮아요.
1: 올해 한 3월까지였죠.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2년 정도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금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돈이 움직이는 데 대한 문턱 혹은 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면 돈이 잘안 돌아다녀요.
0: 그렇죠.
1: 쉽게 갈수 있는 것도 이제 못 돌아다니거든요.
0: 쉽게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1: 그렇죠.
0: 않으니까요.
1: 솔직히 말해서 대출 금리가 이렇게 싼데 근데 투자의 기회가 이렇게 좋아? 그럼 돈 빌려서라도 투자하고 돈 빌려서 기업도 늘리고 확장하고 사업도 하고 고용도 하고 되게 좋은 분위기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의 총량이죠. 유동성은 다행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금리가 좀 높아져서 그렇지 상황이. 근데 이게

0: 유동성도 늘고 금리가 낮아져서 이렇게 주식하기 쉬웠던 시장이 없었어요. 작년과 올해 초까지.
1: 네.
0: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1: 음흠.
0: 유가가 올라가면서
1: 네.
0: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은 일단은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요. 기자님, 주식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세요?
1: 기억 안 나요. 말씀해 주세요.

0: 낮춰지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서 둘 다 높아진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제가 늘 경계하는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 그게 4.5가 넘어가면은 좀 힘들다 생각을 하고 최근에 4.7까지 갔거든요. 분모가 꽤 커진 거예요. 분모가 커지면 프라이스는 조금 조정받을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공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움직이면서 한 6월 중순부터였죠. 이 변동성에서 저희가 굉장히 힘든 구간을 보내고 있는 게 여기에 있고요. 아, 좀 잠잠해질만 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주말엔 좀 공습이 줄어들긴 했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포화, 이 포화가 커질수록 다시금 금리는 좀 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실적으로 다 판명이 납니다. 결국에는요. 근데 지금 와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하고 펀더멘털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고작 그거 움직였다고 이렇게 주가 고점 대비해서 30% 뭐 40% 가까이 조정받아야 돼? 뭐 그런 질문들도 하세요. 근데 이게 금리가 일단은 한국이 한번 올렸죠. 그리고 미국은 아직은 올리지 않고 있지만 올릴까 봐 걱정을 하고 있고 한국이 먼저 올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먼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조정을 받을까 생각해보면 테크 기업들은요. 소위 말하는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약간 조금 폭이 높습니다. 이게 금리에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조정폭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 멀리 내다보는 사업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때요? 키미 K3, 이제 중국 문샷의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은 반값 AI 뭐 이런 것도 내놓기도 하고요. 이런 게 보면 그만큼 반도체 때려붙지 않아도 나름대로 이제 빅테크들이 가성비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므로 AI 옛날만큼 그렇게 투자가 많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참 공식적인 이제 발표가 어느 쪽에서 이 이제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그러니까 토큰 비용을 많이 써서 그 AI를 발전시킨 쪽이 있어야 이 가성비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I에 대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토큰의 양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또 토큰을 소요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진다가 이제까지의 논리였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도 뭐 딥시크가 등장했을 때 혹은 케미3가 등장했을 때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미국 측의 일각의 주장에 의해서는 이제 자기네 거에 기반이 돼서 이렇게 토큰 비용을 낮췄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만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해서 그게 어떤 모델이 됐건 간에 발전을 시켜놔야 이런 경제적 모델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래서 아직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그 전반에 공감됩니까?
0: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1차적으로 그 기계학습 혹은 AI가 학습이 1차적으로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언제까지 반도체를 추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주가라는 게 먼저 선행돼서 반영이 되고 그러면 이게 뭐 버블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주가 고점이 먼저 산업보다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언제일까 고민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AI가 인공지능이 공부를 한번 끝내야 된다. 자,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까지 보내면 부모가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게 좀 통상적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AI들은 언제까지 공부시켜야 할까요? 그 생각 그러네요. 해보셨나요? 공부가 끝나면 메모리가 지금과 같은 수요가 있을까요?
1: 근데 추론 단계에서도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0: 그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추론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학습시켜야 되는 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네요. 그게 대충 언제일까요?
1: 정말 감이 안 오는데.
0: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논문이 최근일수록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가 26년이고요. 27, 28년을 지나서 2029년 1분기면요. 영문 기준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끝난다라고 합니다.
1: 무시무시하군요.
0: 좀 무섭지 않으세요?
1: 보통 그게 이제 산업의 어떤 이제 마무리, 뭐 1단계 마무리라고 했을 때 보통 주식시장은 그거의 선행 정도가 돼요?
0: 선행을 하겠죠. 아직 이런 산업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반영을 해본 적은 없지만

0: 그러면은 대충 역산해서 볼 때 한 2029년에 마무리되면은 그거에 대한 주문은 최소 1년 전에 끝나겠죠. 그러면은 28년에 초반에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면은 26년과 27년이 그게 달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언어도 많고 네. 사실은 1차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올해 그 CES에서 젠슨 황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날 이제 저하고 한 100m 차이였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오픈 모델, 오픈 소스를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라는 거였는데 야, 그게 좀 또 무섭습니다.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학습인가요?
0: 맞아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알아서 공부한대요. 또 섬뜩해지더라고요.
1: 아, 섬뜩한 거 맞습니다.
0: 아,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도 단계별로 발전을 함에 있어서 시장은 반영을 할 것이고 시장은 선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역산해 보니까 일단 이 정도를 생각은 했었어요.
1: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에는 삼전 닉스가 코스피 절반 이상 멱살을 잡고 가고 있고 우리가 네. 거기에 울고 웃고 하다 보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0: 네. 아직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반도체를 저는 세 개로 좀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네. 이게 참 힘든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비메모리라고 그냥 통칭을 했을 때 디자인만 해도 되는 거예요. 설계만 해도 돼요.
1: 그쵸.
0: 그리고 중간에 다 남한테 맡겨놨다가 판매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메모리는 디자인부터 설계부터 생산부터 보수 유지에 판매 AS까지 다 해야 되는 정말 노동 집약적에 일관화돼 있고 24시간 돌려야 되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없어요.
1: 그렇죠.
0: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나마 참 다행이다. 저는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잠재 성장률이 빠지는데 저는 이거는 천운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까지 조금 좀 부정적인 얘기로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뭐 다른 방송에서도 한국 시장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1: 네.
0: 네. 한국 시장이 9,000포인트를 넘게 갔다 왔습니다. 넘게 갔다 왔는데
1: 그리워요. 그 시절이 갑자기.
0: 불과 얼마 전이에요.
1: 네.
0: 그거 어떻게 갔을까요? 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서 한국 시장이 최초로 9천, 그거 보시면 3천, 4천, 5천, 6천 이게 말이 돼? 7, 8, 9가 굉장히 빠르였거든요.
1: 5천이 사실은 꿈의 숫자 같은 거였거든요.
0: 꿈의 숫자였죠. 우리는 2,500과 3천을 왔다 갔다
1: 맞습니다.
0: 했던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책 모멘텀.
1: 정부의 드라이브.
0: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모멘텀이 네. 있었습니다.
1: 기업이 잘했다.
0: 이게 생각해보면요. 이 정책 모멘텀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정리한 기준으로 해서 12가지 정도가 굵직굵직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한 번에 단기적으로 나왔던 적이 사실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1: 없죠. 없습니다.
0: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제가 컨퍼런스 콜을 이제 해외하고 했었을 때 보면은 이런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놨다. 그래서 외국 그 투자자들 좀 놀란 게 와 좋다라기보다 아니 이제까지 없었어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영미권 자본주의라면은 대부분 있어야 될 항목들이 좀 뒤늦게 채워진 거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봤을 때 밸류업이 분명히 됐었거든요. 와 이건 의미가 있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실적이 사실은 한국은 거의 한 15년에서 한 17년? 17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실적이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가 현재 한 813개 기업이 상장돼 있거든요. 거기가 벌어들인 게 반도체가 잘하면 100조를 넘습니다. 반도체가 못하면 100조가 안 돼요. 딱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늘 지수가 그랬죠. 근데 작년에 224조 원을 벌죠. 드디어 200조 원을 돌파해요. 올해 추정치가 700조 원을 돌파합니다.
1: 그러니까.
0: 3배예요. 내년 추정치 1000조 원이에요. 그럼 올해 대비해서 뭐 40% 30% 정도 올라가겠죠. 그럼 그 정도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압도적인 실적의 증가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와 이렇게 돈을 잘 벌어? 근데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돼? 시장은 진짜 마켓이거든요. 마켓의 그런 룰 자체가 그러니까 제도나 규칙이 되게 좋아지고 깨끗한 시장 저희 가고 싶어 하잖아요.
1: 그쵸, 투명한 시장.
0: 네, 투명하고 좋고 저희가 어디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커튼 가격이면 이왕이면 좋은 시장 가고 그쵸. 싶잖아요. 환불도 잘 되고 깨끗하고 남 쓴 거 안 주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이 이제 제도가 바뀌고 있죠. 하나는 수익이 3배가 나죠. 근데 이 두 개가요, 저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다를 때가 저는 6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선거,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의

0: 발표한 정책들을 통과시키는 과정일 거고요. 물론 드라이브는 걸겠지만 네. 일단은 한번 기대감이 충분히 왔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7월 7일 전후에 조금 또 수익을 한번 실현하자라고 예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 올해가 이제 실적 모멘텀만 보면 최고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상승은 했지만 올해 3배가 넘었어요. 200조 벌던 시장이 700조가 됐어요.
1: 저는 삼성 관계자의 그 직관적인 표현을 직접 들었는데요. 네. 당신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네.
0: 그 보지 못한 숫자인데 네. 증가폭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컸죠. 근데 내년에 보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지만 뭐 30-40%로 폭은 또 줄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올해가 그 모멘텀이 최고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올해로 딱 놓고 봤을 때 제가 왜 조금 2분기 실적 발표 때 꽂혀 있었냐면은 분기로 한번 또 나눠봤어요.
1: 네.
0: 분기로 나눠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9천을 만들었었고 그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을 좀 봤을 때 1Q, 2Q, 3Q, 4Q를 봤을 때 EQ가 증가율로만 보면 가장 높습니다.
1: 기울기가 가장 가팔랐을 때 가장 강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것이군요.
0: 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2024년 2분기에 엔비디아가 먼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1부터 수익을 현실화시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사실은 이번 실적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나가면 8, 9월 달에 막 모멘텀이 드라마틱한 건 없거든요. 근데 네. 그러기에는 또 3분기가 삼성전자가 한 600%대 하이닉스는 400%대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또 실적해서 반응이 나올 거니까 모멘텀이 줄었을 때 다시 한번 모아가자.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면은 꼭 팔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무섭잖아요.
1: 네.
0: 시장이 너무 힘들고 하루에도 10% 올라가고 10% 내려가는 게 아주 다반사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무감각해지기도 했지만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걱정되는 건 내가 물릴까 봐.
1: 그렇죠.
0: 네. 그리고 팔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1: 실전 TV 지금 시작되는 분위기네요.
0: 네, 맞아요.
1: 그 지금 실적은 반드시 결과값을 갖고 오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8, 9월 뭐 이렇게만 봐야 돼요?
0: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6월 실적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을 먼저 발표하고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잠정 실적은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 해당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달에 다섯 번째 영업일 날 보통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8, 9가 끝나면 10월 뭐 첫째 주 5일에 아마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다시 실적에 반응하면서 주가가 좀 뭐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에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갔다면은 네. 증가율이 둔화될 때는 주가 자체도 조금 만만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힘든 구간도 있겠지만 이번 수요일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해요. 그리고 네. 30일하고 31일은 미국의 빅테크들의 기업이 발표하면서 우리 투자 많이 할 거다. 그 투자 많이 한다는 거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나 HBM을 많이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1: 네.
0: 그럼 그때는 조금 이 지금의 변동성과 하락폭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럼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수 있느냐 그거보다는 모멘텀 휴지기 때는 조금 쉬어가면서 쉬어가지만 다시 실적으로 한번 또 주가가 좀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5월 이후에 사신 분들이시더라고요.
1: 네,
0: 그때 이제 포머가 조금 세게 왔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일 걱정했던 게 너도 나도 그냥 사자. 그 다음에 뭐 매수 예찬 문제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1: 맞아요.
0: 거에 대한 좀 우려는 있었는데.
1: 심지어 ETF까지 나오고.
0: 에버리지도 좀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고 사실은 제가 6월 첫째 주에 싱가포르하고 홍콩에 출장 다녀왔거든요.
1: 네.
0: 거기서도 많은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자분들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니까. 근데 제가 하나 조금 걱정했던 게 여러분 투자하실 때 있잖아요. 뭐 지표도 많이 보시고 이런 방송이나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겠지만 사회 현상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대한항공 국적기를 타고 다녀왔어요. 국적기를 타고 딱 내리면 보통 특징이 휴대폰 열어서 다 뭐부터 보죠? 카카오톡부터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내리니까 제가 놀란 게 대부분이
1: 주식창 보던가요?
0: 주식창을 다 여시더라고요. 5시간 넘게 시장을 못 보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1: 그러게요.
0: 저는 그 정도로 본 게 굉장히 오랜만에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잉은 됐다. 그리고
1: 과열됐다.
0: 과잉에

0: 대한 회수가 지금 너무 힘들게 오고는 있지만 브레이크는 한번 걸릴게 이번 주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브레이크 한번 걸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1: 그 말씀이 중반부터 후반 브레이크는 뭐 실적 발표 쭉 있는 거에서 나름대로 불확실성이 걷어드리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0: 네, 그게 제일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은
1: 네.
0: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7월 30일 되면은 이제 FMC에서 금리 결정을 발표를 할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오전장에 저희는 아직 금리를 당장 올리지 않을까 코멘트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이제 해소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제 실적 발표하고요 목요일날
1: 네.
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발표를 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 많이 할 거야. 즉 우리 한국의 반도체 좀 사줄 거야. 그리고 금요일 가면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이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1: 줄줄이네요.
0: 그리고
1: 네.
0: 금요일 날 레버리지 ETF 예탁금 상향 조정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수급발 혹은 걱정에 따른 우려에 따른 이 변동성이 조금은 잠잠해질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차라리 월화야 어떻게 됐건 간에 빨리 수먹고 모자.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주 막판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은, 8월은 조금
0: 좀 쉬어가는 타이밍?
1: 쉬어가고,
0: 예.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보자.
0: 네.
1: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뭔가 실전 팁까지 깨알같이 들었습니다. 백창규 NAT 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CBS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4: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수순에 맞춰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어섰고 행정안전부는 폭염 재난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1375조 원 규모의 역대급 AI 동맹을 맺었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 간다 장까지 간다.
4: 천배 더 강력해진

0: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KPN카.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N카.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당선 무효라는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법조팀 송영훈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5: 네.
4: 오늘 선고 결과부터 설명해 주시죠.
5: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오늘 징역형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은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 무효자가 됩니다.
4: 자, 이제 사안별로 짚어보죠. 먼저 건진법사와의 관계가 문제였죠.
5: 네, 맞습니다.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윤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 건진법사를 처음 소개받았을 뿐 친분이 없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해왔고 배우자 김건희 씨도 함께 교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거짓 발언이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4: 네.
6: 이는 후보자가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4: 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변호사 소개와 관련한 논란이었어요.
5: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할 당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4: 네.
5: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라고 오늘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변호사 소개라고 판단했습니다.
6: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관계의 정도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재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4: 네, 그래서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이게 확정될 경우에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판단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냈습니까?
5: 네,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나 재판부가 너무 잘못 판단했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4: 네, 오늘 선고 결과가

0: 가 주목됐던 이유 중 하나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예요.
1: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시기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심까지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나올 결과에 시선이 쏠린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 판단에 국민의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 비용으로 받은 약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0: 네, 송영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선거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의도 당사까지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한숨이 이어졌는데요. 뒤숭숭한 국민의힘 분위기 박정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국민의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2022년 대선에서 돌려받은 397억 원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데 곳간 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고 현금성 자산은 인건비 등 고정 지출로 이미 빠듯합니다. 당 안에선 여의도 당사를 파는 방법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전신의 한나라당은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여파로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천안연수원을 국고에 헌납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가 여의도에 천막 당사를 차렸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여당은 곧바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둘러싼 발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2심 무죄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만큼 후속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바람대로 유죄로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 역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0: 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늘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뜨거운 이슈지만 그보다도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장관의 거취 문제가 더 뜨거웠습니다. 국회에서 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모처럼 야당 의원들까지 한데 모였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성지을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여당과 열띤 공방이 예상됐지만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더 논란이 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직접 사의 표명을 할 거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을 대신했습니다.
4: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3: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까지 정 장관이 맡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여당 내 강경파에 밀려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현안인 형소법 개정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수사공백과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특히 보안수사권 대안으로 검찰에 부여되는 사실확인 권한 등이 사실상 임의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는 보안수사 폐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추가로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들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CBS 뉴스 박인희입니다.
0: 오늘 경남 양산과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행정안전부는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남 CBS 이형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시. 시민들은 양산이나 우산을 쓰며 햇빛을 가려보지만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6: 더웠고 공기가 너무 탁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5: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창원을 비롯해 양산과 의령 등 9개 시군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 경보 지역 중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을

0: 기록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것으로 폭염특보 중 최고 단계입니다. 특히 양산과 밀양에서는 한때 39도를 넘기며 살인적인 더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명피해와 가축폐사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의 누적 온열 질환자 122명 중 사망자가 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돼지 3,300여 마리와 가금류 8,800여 마리 등 12,00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남뿐 아니라 전국의 심각한 폭염 피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CBS 뉴스 이형 탁입니다.
1: 네, 사람 잡는 무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도 35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주가 39.1도, 밀양과 대구는 38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주부터는 장마가 종료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전국적으로 32도에서 37도 사이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특히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더위가 극심한 전남일보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기온은 33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기온은 강릉과 청주, 부산 33도, 대전, 전주 34도, 대구 35도, 포항과 울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은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삼성, SK 등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세계 최고 빅테크와 잇따라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돈 1375조 원 규모의 AI 분야 협력 사업 내용을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 맞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과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9,500억 달러, 하나로 약 1,375조 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SK그룹이 엔비디아 그리고 생성형 AI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 등과 7,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사업을 진행합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받아 2027년까지 국내에 최대 2기가와트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된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시스템 베라루빈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맞춤형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브로드컴과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생산 파운드리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브로드컴에 공급되는 동시에 브로드컴이 설계한 반도체의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는 엔비디아와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고 엔비디아는 네이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이번 AI 서밋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AI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포괄적 파트너십이 다수 체결됐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1: 들으신 대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와 역대 최대 규모의 AI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서밋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을 이끄는 대체 불가능한 도약을 이루겠다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천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곧바로 남미 303개국 순방지로 이동해서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인 핵심 광물 공급망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첫 남미 방문지인 브라질리아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국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입성하며 본격적인 남미 순방 외교에 돌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브라질, 이어 칠레와 아르헨티나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북남미 순방 목적은

0: 한마디로 첨단과 자원의 결합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 대체 불가한 AI 공급망 핵심 국가 도약, AI의 빠른 활용을 통한 새로운 시장 형성, AI 시장 글로벌 허브와 책임 있는 AI 발전이었다면 남미에서는 이 AI 선언을 실현할 실물 경제의 혈맥을 쥐겠다는 의도입니다. AI와 반도체 기술이 있어도 배터리와 첨단 부품의 필수 원료인 리튬이나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대한민국의 튼튼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고 글로벌 AI 혁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0: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닌 남미 국가들과 손을 잡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경제 안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시동인 브라질과의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 오늘 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질리아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2: 정부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마지막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 수렴을 사실상 마쳤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양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성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두 번째 부동산 대토론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전체 부동산 공개 토론회로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토론회를 주재한 뒤 총리 주도로 한 번 더 종합토론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사업자 등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금융 실수요자 정책 보완 방안 등이 차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CBS 박석태 뉴스쇼에서 부유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했던 정책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2: 2주 가까이 이어졌던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물밑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는데 대화 재개냐 확전이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3일 연속 이어졌던 미군의 이란 군사시설 공습이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됐습니다. 이란 군 대변인은 자국의 군사 전략은 보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미군 공습이 멈췄으니 자신들도 보복 작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격렬했던 무력 충돌이 2주 만에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CNN 등 일부 언론은 중동 미군 기지에 비축한 요격미사일 재고가 고갈돼 미군이 공격을 멈췄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화의 여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만과 이란은 물론 미국 측 협상 대표들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중재국들의 활동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 간 물밑 대화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최근엔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전쟁이 끝난다고 주장했는데 회담 결과가 이란전 확전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2: 서울 강서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만 1세 아이를 잡아끌다 팔이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구청과 경찰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부모는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지난해 12월 23일 만 1세 A양의 어머니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0: 에게서 아이 팔이 빠진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사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려고 하자 아이가 거부했고, 이에 교사가 아이의 양팔을 잡아끌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팔이 빠진 겁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단순 사고로 여겼지만 CCTV에서 교사가 아이를 강제로 끌어 이동시키는 장면을 확인한 뒤 아동학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를 조사한 구청은 교사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도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이 부모는 만 1세 아이에게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어떻게 단순 과실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어린이집이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치료 시간이 늦어졌고, 이후 아이와 교사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1: 여고생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재판에서 피해자 부모가 법정 최고형 선고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윤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2: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
3: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3: 부어라 마셔라 급감했지만입니다. 그 고위험 음주는 한 자리에서 남성이 7잔, 여성이 5잔 이상 마시는 폭음을 주 2회 이상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이나 이 간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남성의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 크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분석한 건데요. 그 특히 20대 남성은 41.6%, 30대 남성은 36.1%나 감소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가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20대 여성은 18.5% 줄었는데요. 반면에 30대는 19.1%, 40대는 31%가 오르는 등 그 30대 이상 모든 연령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혼술 그리고 또 뭐 홈술이 늘어난 영향도 있어 보이는데요. OECD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월간 폭음률은 비교 대상 27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1: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주 절제가 필요하죠. 다음 네. 소식은요?
3: 다음 소식은 대낮 청계천 때밀이의 등장입니다. 최근 그 무더위 속에 대낮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한 중년 여성이 앉아서 목욕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네. 그 영상 속 여성은 그 바가지로 청계천 물을 퍼서 몸에 끼얹고요. 옆에는 비누와 초록색 떼수건까지 챙겨왔습니다. 이런 그 몸에 비누칠하고 때까지 미는 동작이 영상에 보이는데요. 청계천 이용 조례상 수영이나 목욕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그럼요.
3: 네. 그 13년 전에는 청계천에서 그 머리를 감는 이른바 미영녀 논란이 있었는데 판박이 장면이 재현이 됐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청계천 동전을 그 싹쓸이해 간 일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던진 이 행운의 동전을 중년 남녀가 통째로 주워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동전들은 그 어린이 교육 사업에 쓰이는 공익 기부금이고요.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서울시설공단은 24시간 CCTV 감시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불응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그야말로 별일이 다 있네요. 네. 마지막 소식은요?
3: 억울하다는 고우석 결백 주장입니다. 그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부정투구 혐의로 10경기 출전 정지를 받은 그 미네소타 트윈스의 투수 고우석 선수가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 고우석은 지난 25일 홈경기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하기 전에 그 심판의 글러브 검사를 받았는데 이물질을 발랐다 이런 판정에 따라서 퇴장과 출정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고우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난 단 한 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려 한 적이 없다. 문제가 된 물질은 올해 초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부터 쓰던 글러브에 땀과 로진, 그러니까 송진 가루가 엉켜 가죽에 붙은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고우석은 선수 노조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규정상 이 로진을 글러브에 직접 바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메이저리그에서 이물질 징계가 항소로 번복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리그 그 사무국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선수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향후 그 어떤 항소 결과가 나올지 이렇게 좀 관심이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이 사안은 모쪼록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가려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안종우,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국민의힘은 선고비용 등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요. 주요 쟁점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상임위 배정 문제로 멱살잡이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일부 철여 영의에서 주요 내용 준비합니다. 2부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당내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 건설.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안전

0: 네, CBS 박종희 한판승부 오늘도 철이와 영이 모두 함께합니다. 철이의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리고 우신이도 함께합니다. 오마이뉴스의 과우신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오영이 요즘 너무 더워요.
3: 네,
0: 대구
3: 없습니다.
0: 39도 폭염 경보. 장난이 아닙니다.
3: 지구가 아픕니다.
0: 야, 이거 큰일이에요.
4: 저는 어제 좀 야외 활동 갔다가 네. 열사병 걸려가지고.
0: 아,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4: 오지러지라고, 진짜. 어떤 상태냐면요.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 날 숙취가 있는데 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미지거리는 그 증상이네요. 이게 야.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물 수분 섭취가 핵심이라고 하니까 항상
4: 야외 활동 하지 마실
2: 때. 더울 때 골프 치러 가지 마세요.
4: 제가 언제 골프라고 그랬어요? 야외 활동.
0: 앞에 계신 분 그죠?
4: 야외 활동.
0: 아무리 싱글 플레이라고 할지라도
2: 예. 아, 싱글이에요 게다가.
0: 이야. 자, 일단 오늘 주요 현안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선거 장면 일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예, 피고인이 일어나셨고요. 예, 다음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0: 부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예, 자 징역 1년 6개월 다만 3년 집행 유예인데 자 일단 곽우신 기자 설명해 주실까요?
2: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했던 부분. 예. 그리고 이게 또 컸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 이것들 모두 허위라고 보았습니다.
1: 예.
2: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유권자의 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할 때 질문했을 때 나 모른다, 안 만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전성배 씨 다 감옥 갔잖아요.
2: 네, 그렇죠.
1: 김건희 씨 감옥 갔고 그래서 뇌물도 오고 갔던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인지하고 다 거짓말이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이제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현행 공직선거법 보게 되면요,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예.
2: 지금 현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하는데요. 다만 실제 반환 의무는 형이 확정된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1: 예. 자, 일단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우리 노무현 사님부터 법률가 하시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재판.
3: 저는 그 판결 선고 들으면서 그 주문 말씀하시기 전에 엄청 오래 길게 네. 구구절절이 사실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 항소심에서 뒤집혀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지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1: 예.
3: 이제 앞에 이렇게 뭐가 허위 사실이고 뭐가 본인의 피고인의 변소였는데 그건 안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1: 예.
3: 아 이거는 유죄 각이다.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실형 나올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예?
3: 아, 진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원래 유죄 나온다고 봤었었고
1: 예. 예,
3: 그거에 맞춰서 나왔고 더 중요한 게 전성배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간에 다 자기가 인정을 했고 또 윤석열 씨도 자기 재판에서 또 인정을 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견이 없는 내지는 뭐 그냥 사필귀정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정 소장님.
4: 속 시원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1: 그러니까
4: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1: 그러니까요.
4: 정말 공직자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대통령 이런 분들이 거짓말했다라는 거, 이것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났잖아요.
1: 예.
4: 본인 검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많은 법률가 법조인 패널분들이 벌금형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징역형 나와가지고 너무 속 시원하고 잘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초한 것 같아요.
1: 예.
4: 본인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르지 않았으면은 수사가 안 이루어질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1: 그렇죠.
4: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다 본인이 자초한 거다, 업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분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반성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반성하세요.
3: 근데 이번에 저는 이 판결이 1년의 판결들이 쭈르륵 나왔지 않습니까?
1: 예.
3: 그걸 보면서 그래도 이제 사법부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주고 법리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가림막을 타주니까
1: 예.
3: 아, 참 그래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개운합니다. 아, 좀 전에 이제 속 시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법부가 정말로 눈치 보면서 뭔가 법리적으로 좀 억지 논리를 쓰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딱 보면 들어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1: 예.
3: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일련의 판결들의 흐름이 쭈르르 있어요. 윤석열 씨가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딱딱 해주는데
1: 예.
3: 그게 일반인의 법감정이나 그다음에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법관적으로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재판부가 참 판결 선고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다. 그다음에 고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대통령 다시 안 나오도록 정말 열심히 제대로 된 판단하면서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말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대선 자금을 반환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국민의힘이 본인의 공당으로서 혹은 대통령을 냈던 당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미안해한 적이 있었는가. 그것이 진짜로 뭐

0: 사람들에게 표심을 좀 얻기 위해서 약간 겉으로만 미안하다고 했다가 진정성 없는 얘기만 여러 번 하고 자꾸 말을 바꾼 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예. 이제는 이런 판결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 있는 태도로 조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1: 자, 우리 곽우신 기자는 언론인의 눈으로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2: 오늘

0: 173억 원이다. 예. 그리고 현금이 한 115억 정도 있는데 그건 예. 이제 당직자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쓸돈이라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좀 전에 당사 팔 생각은 없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부동산 자산밖에 없는데.
1: 왜 우리 박기자님들 왜
2: 그랬죠? 아니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0: 아니 물어보는 예, 거예요. 예, 예.
3: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사 팔게 되면 민주당 당사를 먼저 팔아야 될 거다. 그래서 이재명 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를 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논리를 짜서 메시지 예, 많이 예. 내고 있거든요. 예,
0: 예. 이러니까 반성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진짜.
3: 그랬습니다. 네, 저는 평하지 예. 않겠습니다.
2: 그러니까 공익선거법 위반 재판은 633이니까 1심 지금 이제 내년 1월. 끝났으니까 3 원칙하면 내년 1월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과 유사하게 네, 대법원 타임에.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내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그 향후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1월이 되겠네요. 슈퍼 1월.
3: 뭐 그 기점과 맞춰 또 장도혁 대표의 또 거취 문제도 뭐 연말 연시 맞춰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뭐 많이 맞물려 있죠.
2: 장 소장님의 촉은 뭡니까? 그래서 내년 1월에
4: 오세훈 시장은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그냥 유죄? 그대로 유죄가 될 것 같고 장동혁은 쫓겨나고 딱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과 희망이 섞인 예측을 해봅니다.
0: 오세훈 시장은 왜 무죄가 되길 원해요?
4: 아니, 그 증거가 없잖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어디 있어요.
0: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4: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어쩌려고.
0: 그러니까 법조인이 어려운 거예요.
2: 어쩌려고요?
0: 화내지 마시고.
2: 아, 그러니까 의견이 네. 다른 건 좋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양쪽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4: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네. 정황적인 증거와 가능성과 예측만 가지고 저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무죄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예.
4: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년 6개월이 또 집행유예 3년이 약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권력자와 관련돼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양형 기준에서 최고로 이렇게 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397억을 반환해야 된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뭐 토지를 팔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현금은 퇴직정리금이라서 당직자들에게 줘야 될 부분이라서 건들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당비를 걷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 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이지 이거 안 낼 수는 없잖아요. 30일 안에 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2: 일시불로 30일 안에 다 내야 돼요?
4: 30일 안에.
0: 확정되면 그때로부터 30일 안에 내야죠.
2: 야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0: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
2: 입장에서는?
0: 네, 선관위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선거 보전 비용 200몇십억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개인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개인들에 대해서는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당이고 사실 이제 당이 반환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긴 하네요.
4: 설레 전례도 있습니다. 2002년도에 뭐 첫째 사건 때문에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에서 여의도 그 정말 좋은 당사였거든요. 저
0: 그거 팔았지.
4: 저 거기 당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좀 뭐 반납을
0: 그때가
4: 하고
0: 800 몇십억이었어요.
4: 네, 그 다음에 저 천막 당사로 가서 재계 발판을 마련한 때가 됐었죠. 그때.
2: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국민의힘 지금 사법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또 멱살잡이 사태도 있었습니다. 권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잡이. 그러니까 상임위 배정 문제로 싸운 거잖아요. 후속 조치가 지금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 네, 일단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권영진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2: 예.
3: 일단 지도부에서는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여기에 당시 이의를 제기하는 최고위원은 없었다라는 게 백브리핑 얘기였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결국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원내대표에게 물리라고 행사한 거는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 당의 의사결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유였고요. 권영진 의원 오늘 정동식 원내대표를 따로 찾아가서
2: 예.
3: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자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고 이번 일을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세 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단 개시가 된 거죠?
3: 네. 오늘 윤리위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 그렇군요. 또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었는데 사감을 잊고 원내대표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3: 네, 일단 이번 일은 개인적인 충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좀 기강 문제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2: 더 무서운 얘기인데요.
3: 네. 이번 일을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상황은 모두 잊고

0: 대표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수용했다라고 했지만 징계 여부는 개인적인 화해와 별개로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장 수장님, 권영진 의원과 멱살잡이 이런 사건인데 이게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2: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보통 상임위 배정은 원내대표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의원들이 찾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대표님, 저는 꼭 이 상임위 가고 싶습니다. 애원을 하거나 어떤 분들은 웁니다. 왜 여기 안 보내주시려고 그러세요? 저 좀 보내주세요. 웁니다.
1: 웁소.
2: 예, 협박이라든지 저런 폭력적인 행위는 안 하고요. 저런 폭력적인 행위는 공천 때 있죠. 공천을 막 낙천자들.
1: 낙천되면.
2: 정말 옛날에 막 두드려도 패고요. 정말 다리가 넘어뜨리고. 그다음에 막 그때 뱀도 풀고 휘발유 몸에다 뿌리고 나 이제 죽을랍니다 그러면서 막 휘발유 뿌리고 막 그런 일들은 있었는데
1: 뱀은 왜 풀어요? 뱀은
2: 그냥 여기서 그냥 풀어요. 그냥 공천 심사장에 뱀 풀어요. 그냥 다 도망가게 다 찾아보세요. 옛날에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세상에. 야.
2: 그 공천 문제 관련해서는 자기 정치적인 생명과 관련이 되니까 그 극단적인 방법도 쓰는데 이렇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멱살이나 폭언은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저도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3: 저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좀 이상하고 좀 웃기기도 했어요.
2: 웃겨?
3: 처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겠다고 하면서 상임위 전부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버티면서 결국 원구성에 협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우리가 다 예측하기로는 그래도 좀 있으면 들어갈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일곱 개를 이제 받는 과정 중에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다 오케이인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3선 위주로 했다고 또 사선들끼리 또 이제 막 서로 약간 좀 소리도 좀 냈다가 결국은 또 경선까지 갔다가 이번에는 그 아까 정보위 뭐 간사 안 줬다고 또 이제 간사 자리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막 멱살잡이까지 한 걸 보면 이게 좀 민망하지 않나 좀
2: 많이 민망하죠. 뭘 다 그렇죠.
3: 좀 너무 민망할 것 같고
2: 아니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도 상당히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는데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일이거든요. 폭력을 써서는 정말 안 되고 그건 기본적으로 뭐 권영진 의원이 잘못을 했지만 이것은 정치권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적인 항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정하게 좀 사과를 했다면 좀 통 크게 원내대표가 자, 뭐 우리 저 권영진 의원 같은 당 의원인데 같이 이렇게 사과하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저는 그냥 뭐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풀어주는 게 맞는데 이거를 본인이 더 나서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1: 기강의 문제,
2: 국민의힘의 문제다. 내게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징계하라는 얘기거든요. 나서가지고 이거는. 과연 원내대표로서 이러한 판단이 맞는 것인가. 좀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통 크게 그냥 정치적으로 품고 통 큰 정치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들이 좀 부추겼을 것 같아요.
1: 아, 이거 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2: 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나 최고위원들 사퇴해라 막 이렇게 협박받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대안과 미래의 뭐 거의 대표격인 권영진 의원을 징계를 해버리면 이거 우리한테 불똥이 안 튀겠구나. 당대표 사퇴 논란 이거 더 이상 강하게 주장 못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한번 징계를 해보자.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1: 우리 취재 기자들은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0: 아니 뭐 윤리가 일단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윤리 자체가 지금 계속 공존하고 있고 위원장도 따로 뭐 입장도 내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사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윤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또 지금 당 대변인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기자들이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 게 뭐냐면은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분명히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이 징계로 가닥을 잡는 거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당의 우세준 최고위원이 따로 별도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거 문제인데 원내에서 풀 사안인 것 같다.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징계 사안들이랑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또 조강한 최고위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는 뭔가 이거는 저희 일치 단결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징계예요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나? 징계가 원한 대로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3: 근데 이거가 저는 이걸 통 크게 이런 식으로

0: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예요.
1: 왜요? 정치란 그런 거잖아요.
2: 정치란 멱살잡이에요?
1: 아니요.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0: 예, 일단 예. 그건 좀 너무 통이 크신 것 같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는 정보위 간사 문제였잖아요. 예. 그럼 간사하고 위원하고 그렇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멱살잡이까지 할 정도로? 어떠한 측면에서 이게 그렇게까지 가치가 예. 있는 거였어요?
1: 권영재 의원도 이렇게 선수는 재선일 거예요. 그렇죠? 재선인데 뭐 대구시장까지 했으니까 중진 의원이고 나이도 많은데 본인이 정무위나 국토위 좀 한번 좀 배려해줘라 그랬는데 또 행안위가 가지고 간사고 좀 이렇게 하니까 좀 화가 났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제가 자꾸 통 큰 정치를 하라고 그냥 옛날 같으면 이게 툭툭 털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예. 2016년 공천을 앞두고 김무성 당대표랑 원유철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예. 원유철 원내대표가 친박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김무성 대표 막 공천하는 거에 대해 계속 시비 걸었거든요. 마지막 공천하기 며칠 전에 이제 최고위원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막 붙잡고
2: 멱살 잡았어요?
1: 거의 멱살 잡고 막 삿대질하고 대들고 막 아~ 당신 말이야 뭐 그 괜찮을 줄 아냐 그 어. 자리 뭐 지킬 줄 아냐 하면서 엄청난 협박을 엄청 모욕을 받았어요. 어. 귀대기 하면서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표께서는 그냥 뭐 제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툭툭 털어버렸거든요. 어.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2: 사실은.
1: 근데 항의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평 의원들에게 항의 받는 거 그냥 그 답안사고 숙명으로 받아들여야지. 멱살 잡은 것까지는 좀 과하게 했지만 이걸 가지고 징계하라고 사과까지 하고 반성문까지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댓글에 성철아, 네 멱살 잡으러 가도 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정치를
2: 어떻게 지금 다 보고 있는데?
1: 저는 네. 정치를 안 하거든요. 저는 사인이니까 저 네. 멱살 잡으시면 바로 고소합니다. 저는 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2: 예, 예, 예.
1: 저 멱살 잡지 마시고요.
2: 멱살 잡으면 큰일 나요.
1: 안 돼요. 저 멱살 잡지
2: 예,
1: 마세요.
2: 저도 잡지 마시고. 예. 아무튼 지금 대표가 저렇게 근데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장도혁 당대표는. 그 당 윤리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 윤리위가 또 윤리위답게 또 징계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대한가미래는 그러면 뭐 진종호 의원 또 조경태 의원도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 대한가미래 활동도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과우신 기자.
3: 그러니까 사실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말로 순수하게 정치적인 개파와 상관없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2: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문제를 보는 것은 나쁜 프레임이다라고 지도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당권파 안에서 일어난 문제였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비하가 됐을까라는 물음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멱살 잡은 건 당연히 문제이긴 한데 지금 당대표도 리더십이 잘 안 서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정선식 원내대표가 그거를 대행하면서 본인 원내에서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리더십이 마저 상처가 가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 당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당권파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더더욱더 당의 기강이라든가 당 전체의 문제로 주도하게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1: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2: 예측.
1: 권영진 의원은 아마 자진 탈당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
2: 탈당.
1: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할 때 송원석 의원이 비서실장 하면서 당직자를 그냥 뭐 조인트 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진 탈장했었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복당을 했었습니다.
2: 예, 예.
1: 그래서 일단은 폭행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어디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거나 문제를 삼게 되면은 좀 자숙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뭐 탈당하고 다시 나중에 돌아오는 기회를 엿보는 게 맞지 그냥 저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약간 통 크게 넘어가라더니만.
1: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 큰 게 아니지.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2: 계속 들어보세요. 지금
1: 그냥 딴 생각했죠. 중간에.
0: 본인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아니 이 사람들은 안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영이. 거다.
0: 아니 게다가 자기는 또 통 안 크다 그러면서.
1: 저는 정치를 안 할 사람이 아니니까.
0: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1: 저는 정치를 안 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지도자는요. 예.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요. 통 크게 정치해야 됩니다. 그게 숙명입니다. 저희 패널들 막 욕먹지 않습니까? 그거지 우리 반응 안 합니다. 그냥.
0: 우리가 더 통이 크잖아요. 솔직히.
1: 제가 큽니다. 노 변호사님은 통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예, 어쨌든 굉장히 뭐 좀 징계는 예상이 되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조경태 의원이랑 진종호 의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두 네. 분에 대해서 또 진지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이?
1: 징계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시범 케이스라도 어쨌든 조경태 의원은 제가 봐도 좀 문제 있는

0: 애초에 조경태의원에게 또 공평하지 않게 통크지 않게.
1: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0: 예, 알겠습니다.
1: 제가 판단하기 아니 선거 결론이 났으면은 경선 아. 결론이 났으면
0: 아,
1: 승복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경선에 참여하지 말든가 경선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나 우리 당 의원들에게 찍지 마 이러면은 그런 별 문제가 없죠. 근데 게임에 참여해서 졌는데 예.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회방꾼이 아니냐. 저는 선수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종호 의원은 확인되지는 않지만 뭐 거기 집어넣어 놓고 보좌진도 파견했다라는 거잖아요.
0: 국값.
1: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으로서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치킨 먹으러 간 것까지 뭐 징계를 한다든지 너는 치킨 닭다리 두 마리 먹었으니까 너는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뭐 이건 말이 안 되죠.
2: 저는 조경태 의원을 위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조경태 예. 의원은 그 고비고비마다 이 국민의힘이 좀 올바르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저는 큰 소리를 잘 내줬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 예. 특히 매우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철학이 그동안에 이분의 말과 이런 걸 봤을 때 막 뒤집어지거나 모순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0: 예.
2: 저는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왜 징계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뭐 장성철 소장이 말하는 걸 들어보아도 특별하게 그분이 그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해가 되는 말을 했나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물론 이제 제가 제3자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너무 힘들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서는 많이 내줘서 요즘 응원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노 변호사님의 그런 판단과 말씀은 존중은 하는데 그분이 어쨌든 경선에서 지고 나서 했던 행동 그리고 나서 방송에 나와서 한 본인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당원으로서는 경기 진 사람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
2: 그렇게 따지려면 주호영 의원은 더 심했잖아요. 그때 대구 그 시장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김부겸 의원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은 조경태 의원보다 훨씬 더 심했는데 왜 그래요?
1: 태성자가 안 올라갔으니까
2: 아 그러니까 왜 안 올리냐고요.
1: 근데 어떻게 안 내가 당원도 아닌데
2: 왜 조경태 의원만 그렇죠.
0: 처리와 영이 고정하시고요.
1: 조경태 의원 물어보시잖아요.
0: 예. 아유 좋아요.
2: 너무 안타까워요.
0: 예, 국민의 상을 심히 걱정하는 노영희 변호사의 모습 들으셨고요.
1: 엄마나
0: 예, 박정우 양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0: 예, CBS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야의 영이 자, 후반전.
1: 네.
0: 자, 후반전.
2: 아, 잠깐만요. 민주당, 예.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0: 아, 뭘 짚을까요?
2: 저는 장성철 소장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0: 예, 물어보세요. 예.
2: 지난 주에 예. MBC 뉴스웨이킥에서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었을 때 그분하고 이렇게 체인지되는 과정 중에서 대화도 나눴고
0: 네.
2: 또 우리 방송할 때도 그 유시민 작가가 이제 현실 정치 참여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본인은 무슨 뇌피셜이냐 전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0: 네, 네, 네.
2: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그렇게 대단히 민주당 사정을 잘 알고 유시민 전 장관과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0: 예.
1: 그분의 정보 그리고 저의 추측과 판단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데 저런 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전당대회 앞두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전체 대피셜로 현실 정치 참여하려고 한 거 아니야?
0: 예.
1: 라고 저는 제가 평론한 거예요. 그거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2: 네, 잘하셨어요.
1: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참여 못하는
0: 그런 참여할까 봐 미리
1: 얘기했다
0: 미리 깔았다.

0: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1: 그 장성철의 덫에 걸렸다.
0: 저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니까요.
1: 아, 오히려 고마워야 된다. 안 갈 수 있게 해줬다.
0: 그럼요.
1: 본인이.
0: 잘했죠.
1: 너가 나 할 때 악수는 하셨어요?
0: 아, 저 벌레 보듯 하더라고요.
1: 뭘 또? 네? 진짜?
0: 아니 명함을 드리려고 했더니 명함도 줄 필요 없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2: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1: 차가우시게 대응해 주셨구나.
0: 네, 되게 상처 받았어요. 뭐, 아 알아요. 뭐 그래서 제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뭐 내 말 뭐 들을 게 뭐 있다고 얘기 들어요. 제 말 뭐 듣지 말아요. 뭐 이런 식으로
2: 그래?
0: 얘기하고. 대단히 저 거기서 무서웠어요, 진짜.
1: 아, 찬바람이 쌩쌩 불었군요.
0: 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신인규는 도망가 버리고 이 안에.
2: 야, 신인규가 자기 도망간 거 아니라고 말 꼭 다 해달래요.
1: 오늘 소장님의 해석입니다. 도망은 신인규 변호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2: 도망가지
1: 예, 정정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2: 이렇게 꼭 이상한 말
0: 제가
2: 하지
0: 보기에
2: 말하고.
0: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인사하고 명함 드리려고 했는데 명함 줄 필요 없어요. 막 그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신규 없어. 도망간 거지.
1: 그냥 자기 일 간 겁니다. 장 소장님.
0: 아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왜 도망갔어? 그렇게 얘기했지.
2: 아 벽에 있었어요?
0: 복도 엘리베이터 안에 거기서 이렇게 서 있더라니까요.
1: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뭐 굉장히 후일 때문에 더 재밌네 사실은. 예.
2: 그렇죠.
1: 예 아무튼.
2: 야 여기도 막 노영이한테도 벌레 보듯이 한대.
0: 누가?
2: 아니 나한테 벌레 보듯이 한 적은 없어요.
1: 예.
0: 아 유 작가님이요?
2: 네. 네, 저한테 벌레 보듯이
1: 댓글 보면서 아주 소통이 원활한 방송입니다. 아, 좋아요. 자, 한판 승부고요. 이 방송은 자 민주당 전당대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 경선 앞두고 있는데 신천지 얘기 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
3: 네, 맞습니다. 연일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오늘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이 당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당사자는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당은 엄중히 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 예.
3: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신천지 의혹 때문에 전당대회가 자해적인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는데요.
1: 예.
3: 또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도 오늘 합수본에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 수사 이 결과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 예.
3: 수사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민주당 대표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다라는 논지였습니다.
1: 예.
3: 앞서서도 사실 이제 다른 한민수 이성윤 후보와 함께 김민석 후보를 향해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고 근거가 없으면 사과하고 후보직에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한 바 있는데요.
1: 예.
3: 김민석 후보는 이 같은 친천계 주장을 바보 같은 궤변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신천지 당원의 자발적인 탈당을 유도하는 30일간의 정리기간을 주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1: 예.
3: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게 왜 해당 행위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1: 예. 자, 일단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의 설전 굉장히 강하게 신천지 문제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후보의 목소리는 좀 덜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자, 일단 친천계 의원 세 분이 모두 올라갔고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제 당대표 후보는 세 명 예측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0: 정청래 후보가 만만치 않구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뭐 예비 경선 때 뭐 김민석 후보는 권리당원에서 몇 프로 얻었고 뭐 정청래 후보 몇 프로 얻었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서 봐왔던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좀 좁혀들지 않았느냐 그런 좀 판단이 들어요. 물론 이기고 있으니까 권리당원에서 이렇게 이겼으면은 투표율이 37%였는데
1: 예.
0: 이번에 한 50% 60% 가면은 뭐 김민석 후보가 너끈하게 이기겠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거는 여론은 추세잖아요.
1: 예.
0: 추세가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좀 따라잡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여기서 만약 김민석 후보가 난 당대표 깜이야. 나를 선택을 하면 2028년도 총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 믿고 나를 선택을 하세요. 내 국정운영 뒷받침 잘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어필하지 못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정청래 후보 최고위원 측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생년월일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이러니까 세 명 다 올라간
1: 대표.
0: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은 본선에서도 이렇게 된다면은 5명 선출직 중에 정청래 측에서 세 명이 다 최고위원 되고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 되면은 선출직 최고가 3대 2로 되게 불리하잖아요. 물론 지명직은 당대표가 뭐 뽑을 수 있지만
1: 예.
0: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측도 어쨌든 최고위원들 친석계, 친명계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절실해야 이깁니다. 절실해야. 아니 뭐 요 정도면 이제 괜찮네 이기겠네 이런 순간 선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0: 방심하지 말고 절실하게 해야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저는 그 정청래 대표 측의 그 선거 전략이 이거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들 중에 핵심 권리당원들이 4050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예. 4050 남성들 중심으로 이제 이들의 마음을 꽉 휘어잡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싶어 하는데 예.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바로 지몬미예요.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자꾸 2002년도 맞죠? 그때 예. 그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걸 계속 끌고 들어와요. 예.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뭐 본인도 그렇게 썩 아주 그냥 좋은 말만 사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일단 그 색깔을 김민석 후보에게 입혀버리고 그다음에 그 권리당원들의 이 향수와 이 의리 또 배신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 김민석 의원이 그 사건 이외에 특별히 잘못한 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거의 한 20년 정도를 당 생활을 못했고 그다음에 야인으로 지내왔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시 이제 당으로 돌아와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김민석 총리 쪽에 제가 전략을 드린다면 차라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께 그냥 정면으로 석고대죄하고 읍소하고 나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의 잘못을 발판 삼아 다시는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동안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대통령과 합의만은 나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배신자가 아닙니다.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저는 정면 승부를 이번에 오히려 앞에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호남표나 권리당원표를 계속 훑으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김민석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서 차라리 그거를 정면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고 대통령 때문에 섭섭하는 마음 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이번에 잘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저는 마지막에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을 좀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제가 시나리오를 다 돌려봤는데
2: 시나리오?
1: 예, 이 선호 투표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나리오 돌려봤고 요즘에 여론조사의 흐름하고 맞춰봤더니 예컨대 이제 50이 넘어버리면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2: 예, 과반을
1: 예, 50이 모르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정책례 대표가 4.5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3.5 송영길 대표가 한 2.0 정도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으면 실제 1순위로 정청래를 찍는 사람들은 2순위를 보통 송영길을 찍지 김민석을 찍지는 않아요.
2: 예?
1: 그다음에 1순위 2순위가 보통은 김민석하고 정청래가 될 거라고 해본다면
2: 예?
1: 그러면 3순위인 송영길 대표의 2순위는 결국에는 김민석 대 정청래의 싸움이 될 텐데
2: 예.
1: 그 퍼센테이지는 아마 김민석 대 그 정청래가 7대 3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계산을 양쪽으로 제가 나눠서 해봤더니
2: 예.
1: 실제
2: 가능성으로
1: 봤을 때 김민석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돌려봤더니
2: 예. 뭘로 돌리셨어요? AI로 돌리셨어요?
1: 저의 뇌피셜로 돌렸습니다.
2: 아, 뇌피셜로 돌렸습니다. 자, 우리 광우식 기자 네. 묵묵히 듣고 계셨는데
1: 그러니까,
2: 아직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1: 아직 안 끝났어. 네. 그러니까 그 경우수 여러 가지 따져봤는데, 네,
2: 따져봤는데
1: 제가 해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4.5 이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 표차가 아닌 이상은 김민석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믿고 오히려 본인이 잘못한 건 깨끗하게 털고 가는 전략을 써라.
2: 아, 오히려 털고 가라.
1: 네, 그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2: 네, 한판 승부를 벌여라. 네. 자, 우리 곽 기자님.
3: 그러니까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제 안착을 한 거를 두고
2: 예, 최민희 이건 아니 최민희 그리고 한민수 그다음에
4: 이성윤
3: 네. 이 세 분이 올라간 게 이변이라 보지 않거든요.
2: 아.
3: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상당히 강도 높게 조직되어 있었던 이 지지자들이 전략에 맞춰서 움직인 거고 오히려 친명계라고 불리는 저는 친명대 친청 구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위 말하는 친명계 후보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쪽은 표가 집중되고 저쪽은 난립되는 결과라서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예측이 됐던 거고 이것을 놓고 와서 그래서 와 친청계가 대단한 뭐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뭐 선전하고 있다 이거는 또 조금 약간
2: 과하다
3: 네 자식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 세 명 중에 몇 분이나 살아갈지 저 지금 3대5로 갈린 상황에서 다섯 분 중에 몇 명 들어가지 이게 또 약간 관전 포인트긴 한데 핵심은 사실 최고위원보다 당대표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당대표 선거에서 확실히 정청래 후보가 레이스 초반에 비하면 지금 조금 기세를 올리고 있다 싶은 건 분명한데 이게 처음에 형성돼 있던 김민석 후보의 대세를 뒤집 뒤집을 정도의 뭔가 모멘트가 있었느냐. 이거 약간 좀 물음표기는 하고

0: 그래서 이제 아무 김민석 후보가 그걸 알고 이제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신천지로 예. 이후에 남아있을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분기점이 되면 아. TV 토론이 아무리 요새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해도 이거는
1: 당원들에게는
0: 그렇죠. 지지층 열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확고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꽤 재밌지 않을까 TV 토론이 어떻게 봅니다.
1: TV 토론이 지금 세 번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한판 승부해서 아,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아요. 세 명하고 또 한 명 더 앉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 여기서 한판 승부 준비하고 있다. 토론 맛집이에요, 여러분. 민주당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2: 박지영 최고입니다. 예.
3: 자, 근데 이런, 이제 거의 예, 예. 자, 전반적으로 보면 막장 드라마가 되어 가버린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은요, 네. 최고위원들끼리 싸우고, 아. 당대표들끼리 싸우는데, 네. 주말에 보면은 최민희, 이성윤, 뭐 한민수 이분들이
1: 당대표 물러나 아니 그 네. 김민석
3: 사퇴해라.
1: 석 후보 사퇴해라.
3: 김민석 사퇴하라까지 얘기 나왔어요.
1: 원래 이게 사퇴하라 이거까지는 원래 강하게 안 나오지 않나?
3: 이게 막장이에요. 그러니까
1: 좀 경... 초반이잖아요. 또 레이스 초반인데.
3: 그러니까 당신은 경기에 선수
1: 자격도 없다.
3: 선수로 경기에 뛸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물론 앞에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신천지 관련해서 뭐 제대로 뭐 밝히지 못하면
1: 밝히지 못한다면
3: 그래도 사퇴하라는 얘기는 거의 끝에 가서 할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아. 지금 초반 레이스부터 사퇴하라라고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들의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건데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권리당원들에게 어떻게 소구가 될지 이제 이번에 딱 주말에 충청도 뭐 1차 투표 딱 나오는 거 보면 예. 가늠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지금까지 우리 권리당원 여론조사 한 번도 그렇죠. 발표된 게 없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처음으로 당심이 확인되는 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김민석 아니면 야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도 정청래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과우신 기자님 말씀대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예스는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 지난주 금요일 즈음에 저희가 방송 중에 이제 박원석 전 의원이 사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MBC 단독 보도 방송 중간에 저희가 이제 사퇴 의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법사위에 나가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저는 뭐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안사건 배제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네.
5: 그리고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1: 예, 박지원 의원이 이제 또 정성호 의원보다 선수 뭐니까 그러니까 연세도 더 많고 네. 하기 때문에. 아, 쓴소리 할 수 있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건강 괜찮아요.
2: 당신 건강을 내가 알아.
1: 금년 말까지는 괜찮아요. 버티세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야 이게 또 정치 구단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정성호 의원도 약간 웃으면서 좀 들었긴 한 것 같아요. 네?
3: 치아가 뭐 상당히 많이 좀 빠지셨다. 임플란트했다. 그 수면장애까지 얘기하신 거 보면
1: 네.
3: 상당히 정말 고심이 깊은 것 같고 걱정이 많은 것 같고 네. 또 법조인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 진짜 국민들에게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없어져서 많은 또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보안수사권 이렇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피해받고 불만이 생기면은 2028년도 총선에서 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통령 레임덕에 빠지고 국정운영 불가능하다. 그러한 총선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몸부림이냐면 대통령이 외국 가 계시는데 저렇게 단정적으로 막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 사표.
3: 네. 네. 저거는 좀 대통령실하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왜 그러면 이 시점에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번 주 안에 보안사건 완전 폐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잖아요.
1: 30일에. 예.
3: 그러니까 그걸 좀 시기를 전당대회 이후로 늦추라. 놓치고자 하는
1: 논문을 만들기 위한
3: 예, 본인의 좀 강한

0: 압박성, 사의 표명이 아닌가, 저런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예.
2: 네, 뭐 그렇게 타이밍상 예컨대 그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대통령실로 가게 되면 15일 안에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 하필이면 전당대회랑 딱 겹쳐요.
1: 예, 그러니까. 예,
2: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하고 정성호 장관하고는 이제 사실은 보안 사건 관련해서는 원래 생각이 좀 비슷했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안 되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얘기를 좀 오히려 하는 측면도 좀 있고. 아,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원래 옛날부터 계속 이제 저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까지 그래도 이번 마무리를 안 지으면은 사실 그걸 누가 마무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당신의 생각은 알겠지만 조금 여기까지는 정리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1: 예.
2: 실제 정성호 장관도 제가 알기로는 중수청에 이제 이게 좀 넘어가잖아요. 이제 예. 보안 수사 요구권 뭐 이런 등등이 있어도 그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을 했지만 꼭 그거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은 또 아닐 수도 있어서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걸 좀 받아들일까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이번까지는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지 다음에 오는 법무장관이 좀 근데 부담이 덜하다.
1: 사표 쓰리 못해? 지금 청와대 그런 거예요? 광호진 기자? 네.
3: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없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처음에 그 통상 늘 하시던 말씀이고 공식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였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브리핑한 내용은 아직 공식으로 들어온 건 없는데요? 였거든요.
1: 공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3: 따로 이제 사표를
2: 내야지 이렇게.
1: 이틀한테 사직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재 대통령.
2: 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네. 하면 네. 대통령한테도 너무 부담이 되고 예, 장관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가 건드렸던 거 내가 그냥 마무리 지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3: 이게 어떻게 보면 애둘러서 더 그 주고받은 게 아니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얘기했잖아요. 저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난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는데 그래서 약간 하는 거면은 이미 그걸로 충분히 제스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마무리해준 거 연골 바른 거죠. 죽을 때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연말까지 있어라. 아, 딱 보니까 나보다 건강한 정성호 의원 연말까지 괜찮아 보여. 이렇게 진단을 진맥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대통령은 브라질에 지금 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마치고 이제 브라질리아에 도착했는데 일정이 뭐였습니까?
3: 네, 오늘 일단 브라질 일간지 오 글로브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규 관세 조치와 관련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이 세계 무역 기구 WTO에 대해서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에 좀 방점을 찍었습니다.
1: 예.
3: 회원국이 대화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정당한 다자협의체 이렇게 주켜 세운 건데요.
1: 예.
3: 다만 WTO가 급변한 무역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일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1: 예.
3: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그리고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도 시점보다는 양측의 실질적인 이익과 균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통령도 곧 만날 예정입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에서는 AI 관련 또 빅테크 기업들 CEO들을 만났죠. 사진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젠슨왕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이런 쪽에 있고 또 여러 기업의 샘 알트먼, 뭐 또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혹탄 브로드컴 또 CEO도 만나기도 했는데 자 일단은 또 그 식당에서 뭡니까 그 치맥이었나요? 아무튼 그 맥주병도 있고 건배하는 장면도 봤는데 장 소장님.
0: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치킨을 좀 나눠주고 그런 것도 좀 보였는데 아 이게 대단히 특이한 이번 샌프란시스코의 대통령 네. 실무 방문은
1: 네.
0: 이러한 방문이나 정상 외교가 네.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죠.
1: 아.
0: 왜냐하면은 예. 외국에 방문할 때 우리가 국빈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는데
1: 예.
0: 실무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그 나라 관료들과 만나고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런 거 없이 이번에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은 철저하게 AI 서밋이라든지
1: 예.
0: AI 생태계 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1: 예.
0: 이 어느 기업체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체의 CEO처럼 활동하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거를 이제 전통적인 외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비판할 사람들도 있지만. 새로운 외교의 영역과 지평을 넓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좀 긍정적이고
1: 예.
0: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1: 예.
0: 저기서 그냥 말의 성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이뤘으면 좋겠다. 자존심 상하는 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랬더니 젠슨왕이 올라갈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지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1: 젠슨왕이 뭔데? 네.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0: 젠슨왕이 뭔데?
1: 예.
0: 또 뭐 우리 정책실장 상대인

0: 높은 분이 그 앞에 가서 우리 기업체 CEO들한테 치킨 나눠주고 그게 격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소탈하고 뭐 스스럼 없는 모습인가
1: 친선행보. 예.
0: 친교의 행위로 봐야 되는가
1: 예.
0: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1: 예.
0: 복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1: 예.
0: 여러 가지 성과를 이뤄내시고 AI의 전 세계 선도국가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2: 뭐 저는 뭐왜 저렇게 비난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치킨 나눠주면 안 되나요? 치킨 나눠주고 되게 이렇게 소탈하게 우리
1: We are
2: 식구다.
1: family.
2: 우리 식구다 지금 그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1: 네.
2: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정부는 자기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이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내가 취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외가 3대 프로젝트 얘기를 하고 나면서 엄청난 금원의 돈이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럴 수 있어? 이것도 또 이제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기업 시가총액이 2경이 넘는 회사들하고 또 내가 그런 정도의 일을 같이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1: 예.
2: 결국은 내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밑거름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외국 나가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놀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다. 이걸 좀 보여준 거라서 저는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이런 식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 외국 기업과의 관계는 저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저도 뭐 이렇게 칭찬 위주였는데, 그니까 아쉬운 부분은 이전에 한두달 전인가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네이버 주가가 너무 낮아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주가에 지금이 제일 쌀 때요. 해가지고 쫙 올라갔다가 지금 다 제자리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습니까? 근데 젠슨 황이 또뭐 주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소액 투자자들, 개미
1: 눈물.
0: 투자자들 또 마음 상처 후벼 파는 것이
1: 박 기자님
0: 아닌가.
1: 상처 받으셨습니까?
3: 저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1: 예.
3: 상처받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2: 나 진짜 2천만 원 손해봤는데 상처 내가 받아야지. 근데 괜찮아요.
1: 괜찮아.
2: 좀 있으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정리됩니다.
1: 예.
0: 그러길 바랍니다.
1: 철이와 영이 오늘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이와 영이 그리고 우신이 세 분 감사하고요. 자, 2부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남부지방에 이어서 중부지방도 이번 주부터는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더위가 심한 전남 일부와 경상도는 이미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전국적으로 32도에서 37도 사이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강릉과 청주, 부산 33도, 대전, 전주 34도, 대구 35도, 포항과 울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정우 야판 승부 2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늘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관련 1심 판결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0: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여전히 베스트 드레서의 면모를 아이고,
1: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0: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현안이 많네요. 오늘 또 판결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징역형. 1년 6개월, 한 3년 집행유예입니다. 예. 또 우리 의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오늘 법안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글쎄요. 뭐 저는 오늘 뭐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그 윤우진인가 하는 사람한테 변호사를 예. 소개시켜줬느냐 문제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건진법사 관련 얘기인데 그 건진법사 얘기는 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사실관계부터 좀 그 이 항소심에서 예. 좀 확인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0: 예.
1: 윤호진 문제도 사실 이게 검찰총장 청문회 때부터 문제가 됐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윤호진 씨의 형이 윤대진 검사였고
1: 예.
0: 예. 그래서 예. 윤 전 대통령 같은 친한 관계여서
1: 예. 그래서 뭐 소개시켜줬느니 예. 말았느니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청문회 검찰총장 청문회
0: 예.
1: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 취임할 때 그 청문회에서는 당시 우리 당에서 굉장히 그 비판을 했는데
0: 예.
1: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 그 이제 디펜스도 하고 해서 지나갔던 문제고
0: 예.
1: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둘 다 유죄가 나온 거가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그 이전에
0: 예.
1: 이 선거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뭐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0: 예.
1: 2020년도에 그 당시에는 아마 사안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0: 예.
1: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더 이 말을 좀 풀어놓고 뭐 도는 목적이라도 말은 좀 풀어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0: 예.
1: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그런 취지에 의한다면은 이번 판결도 더군다나 사실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0: 예.
1: 유죄 판결은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아마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 터지리라 그 뭐 대법원까지 가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다 터지리라 생각이 되고 또 만에 하나 이게 뭐 그렇게 계속 간다 하더라도
0: 예.
1: 이 또 관련해서 2025년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대법원에서죠. 대법원에서 이
0: 백문기
1: 파기 환수 그렇죠. 네. 골프 같이 쳤느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0: 네.
1: 거기서도 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수.

0: 가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그 재판도 반드시 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아까 말씀하신 판결은 이제 TV 토론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상대부가 예. 바로 재질문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예. 일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논리긴 예. 했는데 예.
0: 그러니까 이번 예. 이번도 이, 그 윤우진 관련 거는 아마 TV 토론 중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1: 예.
0: 그 다른 한 부분도 이렇게 뭐 기자들이 갑자기 질문이 나와서 예. 거기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건진 법사의 뭐 네트워크 본부인가 뭐 하는 게 있었잖아요.
1: 본부장인가 그랬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근데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제가 그 이제 제가 선거에 깊이 관여를 안 하다가
1: 예.
0: 그게 1월 초인데 1월 초에 작은 1월 1일인가 2일부터 제가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예. 뭐 저는 건진 법사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니 이건 다 그냥 해산해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윤 후보도 동의를 했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그 검찰 선배가 옛날에 소개시켜줘서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제가 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뭐 김건희 여사가 소개를 시켜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문제가 있어서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1: 그럼 이제 항소심에서 좀 다른 판단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뭐 판단하십니까?
0: 저는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설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판단이 유지가 된다 예. 하더라도 그거는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같이 가야지 그게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633 원칙에 의해서 내년 뭐 1월쯤에 뭐 예. 판단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유죄 치지면은 이게 또 397억의 선거비 보전도 그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거든요.
0: 예, 예. 뭐 이 가상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만 요즘 정당이 야당이 특히 돈이 없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래서 뭐 당사를 팔아서라도 뭐 국가에서 정한 그 이 환수금은 내야 될 텐데
1: 예.
0: 이제 그렇게 안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예. 자, 당내 현안이 또 많네요. 그 권영진 의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의원님 하신 말씀 잘 듣긴 했는데 이게 이제 멱살잡이 원내대표와 이제 상임위 배정 문제로 다퉜죠. 당내에서 지금 이제 탈당까지 포함해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고. 또 그런데 권영진이 오늘 원내대표를 찾아가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0: 예, 아, 오늘 했죠.
1: 예. 예. 근데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이 근데 이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당의 공식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잘 처리를 해서 기강을 잘 잡는 걸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더군요.
0: 아, 그거는 이거 사과 있기 전 얘기
1: 아, 그 전부터
0: 예, 전 얘기고 예. 그 제가 그 뉴스에서 보기로는 그러니까 그 충분히 11시 오늘 11시쯤이든가요?
1: 예.
0: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 사과를 하고 그 이 정점식 대표가 사감을 다 풀었다. 뭐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1: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 감정은 다 풀었는데
0: 예, 예. 사감 다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저는 이게 우리 정치 일반이.
1: 예.
0: 뭐든지 무슨 사법적으로
1: 그러니까요.
0: 징계 혹은 예. 뭐 고소 고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도 사실 비대위원장 시절에 너무 터무니없는 그 주장들을 해대서 고소를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1: 예, 예.
0: 그 뭐 안 하고 있으면은 지금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1: 예.
0: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법부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의뢰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사법부를 장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검찰 뭐 경찰 같은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이 법원에 대해서도 무슨 뭐 사법 왜곡죄를 뜰지 뭐 넣는다든지
1: 예.
0: 그다음에 대법원 뭐 이 그 재판부 구성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그 이 법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이런 부분들이 다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그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사법부 하면 독립이 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1: 예.
0: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심지어 소위 코트 패킹 대법원을 마음대로 구성한 이런 식에까지 나아가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매우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그러면 예. 당내 오늘 그때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 조경태 의원과 함께 권영진 의원.

0: 배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제 개시됐다고 하는데, 또 이제 목요일에 의원총회에서 권영진 의원은 거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1: 뭐 의원총회가
0: 하는데,
1: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 하는
0: 그렇죠. 뭐
1: 건지는 이게
0: 다른 것도 있을 수
1: 전반적인 걸로 하는
0: 있겠네요.
1: 거겠지만, 그 기회에 뭐 논의도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뭐그 이번 권영진 의원 건만 놓고 본다면은, 그뭐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뭐 직후에 우리들 의원들 단톡방, 뭐
0: 그렇죠.
1: 단텔방이라고 그러죠. 저희 텔레그램방에 돼
0: 텔레그램에서
1: 있으니까
0: 하니까, 예.
1: 거기에
0: 정확히
1: 올려
0: 짚어주셨어요.
1: 거기에 사과문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 없이 올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오늘 오전에
0: 예.
1: 또 찾아가서 뭐이
0: 사과도 하고,
1: 사과도 했고, 거기서
0: 예.
1: 또 수용을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공적인 문제가 뭐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어쨌든 개인 간에 가지고 지금 갈등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해 당사자가 그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아마 큰이 교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0: 권영진
1: 됩니다.
0: 의원도.
1: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뭐 일종의 계파와 관련된 부분의 성격이 강하다면은, 그건 뭐 반드시 이런 징계로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 물론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신종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라는 얘기인데, 그뭐 옳은 태도는 아니지요. 이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우리 후보가 있는데 딴 사람을 도왔다든가 이런 거는 뭐 저기 바람직한 모습은 물론 아닌데, 뭐 징계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좀 강한 징계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무슨 다른 사정, 예를 들어서 보좌관을 파견해서도 돕게 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보좌관의 의사에 반해서 시켰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게 크게 징계를 하는 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게제 생각입니다. 이 너무 지금 오래 했어도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0: 의원님이
1: 기본적으로 선의를 서로 믿어야죠. 그리고 서로 이게
0: 예.
1: 그걸 또 갈등 같은 경우를 적절하게 풀어나가는 게, 그런 게이 정치로 풀어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의원님이 정치를 하신 지 오래되셨고, 또 중진 의원으로서 어떤 정치의 회복 차원에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1: 그렇습니다.
0: 같은데, 저도 그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당내 최고위원들이, 현역 최고위원들이 좀 강하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당 정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근데
0: 있어서.
1: 뭐 그거는 사과하기 전에 직전에 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사과를 해서 당사자 간에 그 이제 앙금이 풀린 만큼 최고위원들도, 뭐 최고위원은 당을 이제 운영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풀린 이상은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아무래도 의원총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좀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의원님도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시나요? 그 고참들은 잘안 하시죠?
1: 잘은 안 하는
0: 잘안 하는데,
1: 편이죠. 근데 뭐 중요한 계기에는 하기도 합니다.
0: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당의 어떤 강경 기류랄지 징계 정책 기류가 좀 없어지고 어떤 사법부나 어떤 사정기관에 의한
1: 또
0: 정치라기보다는
1: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또 그 제가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보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0: 알겠습니다.
1: 보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0: 그렇기를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인데, 장동 대표가 지금 일단 재선거 주장에 집중하면서 외부 일정 많이 소화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당내 현안은 정경심 원내대표가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중앙선거관이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출석을 해서 구두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또 선관위가 그 투표율을 그 중간에 전산 조작을 했던 의혹이 좀 드러나면서 어떤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주장이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1: 뭐
0: 보십니까?
1: 이 선관위의 행태는 정말 잘못된 거지요.
0: 그럼요.
1: 이게 뭐 실수로 해서 뭘 놓친 게 아니라 이건
0: 그러니까요.
1: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선거 뭐 본인들 변명하듯이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투표율이라는 것도
0: 그렇죠.
1: 그게 그 사람들의 투표 심리에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0: 그럼요. 예.
1: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뭐 대표로서 또 어떤 면에서 좀더 우리 당의

0: 그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뒤에서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낙선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의미의 부정선거가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에서 우리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총의가 모아져서 이거는 그런 종류의 부정선거라고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걸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 집회에도 당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보면서 뭐 거기 우리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의원이나 뭐 다 그 아주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정치인들인데
1: 예.
0: 근데 문제는 능력이 뛰어난 부분하고 우리 정치에 보탬을 주느냐하고는 지금 별개 문제지요.
1: 예.
0: 근데 우리 정치에 그런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어떤
1: 보탬이,
0: 그 보탬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1: 예.
0: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항상 정치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물이 그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1: 예.
0: 물갈이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그 새로운 물들이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1: 예.
0: 이게 대결적이고 싸움하고 이런 것만 그 집중을 하고 어떤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1: 미래
0: 그 미래에 대해서 이런 어떤 모습을 비전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기존 입장대로 장덕 대표의 사퇴된 입장은 동일하신
0: 예,
1: 겁니까?
0: 그럼 우리 당의 개혁인 개혁 차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 저기 이 당 대표의 교체를 포함한 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당 장동혁 대표가 혁신안을 곧 낸다 그러는데
1: 예.
0: 사실은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1: 아, 어떤 문제가 예. 있나요?
0: 그게 혁신안이라는 것도 네. 우리 당이 다 같이 고민한
1: 그렇죠.
0: 결과로서 혁신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예.
0: 그걸 혼자서 혁신을 만들어서 내던진다.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당이 전체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1: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어떤 혁신이 필요한가 난상 토론이라든지 좀 버리고
0: 그렇죠.
1: 좀 뭔가 구름이 뭐, 있으면 구름을 터트려서 얘기를
0: 그렇죠.
1: 하고
0: 우리 뭐 아픈 부분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1: 예, 예.
0: 그다음에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1: 예.
0: 또 그게 또 지역별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전체를
1: 예.
0: 좀 돌아다니면서
1: 예.
0: 의견을 수집해 본다든지
1: 예.
0: 이런 과정이 없이
1: 예.
0: 이게 어느 한 그룹에서 이게 혁신안을 만들었을 때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수용성이 크게 있겠냐
1: 예, 예.
0: 이런 부분은 글쎄요 이 당이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뭐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만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여태까지 해온 모습 중에서 우리가 당연히 그건 따라야 될 부분이라면 따라야죠.
1: 예. 예,
0: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바꾸면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더군다나 보수 정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사실 혁신위를 많이 경험했죠. 국민의힘이.
0: 그렇죠.
1: 예, 그러면 혁신위라면 혁신위원장이 누구고
0: 네.
1: 또 혁신위원들을 누구를 뽑아서 어떻게 회의를 하겠다는 게 언론에 많이 공개됐었고
0: 그렇죠.
1: 그런 게 논의된다는 것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거론을 했는데
0: 그렇죠.
1: 지금 그렇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혀 발표를 딱 한다는 그런
0: 예.
1: 차원이 문제라는
0: 그렇죠.
1: 걸 또 의원이 지적하신
0: 예, 예.
1: 건데.
0: 그렇죠.
1: 예.
0: 뭐 우리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정하느냐부터서
1: 그러니까요.
0: 그 혁신의 예. 방향을 이룰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조금씩 고쳐나가고 이렇게
1: 예.
0: 그 혁신 과정에서도
1: 예.
0: 그 결론을 미리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그 과정이 사실은 혁신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네.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무슨 혁신을 낼까요? 어떤 장동혁 당대표의 연임을 좀 수월하게 하는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데.
0: 글쎄요. 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깜깜이로 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런 의심까지
1: 예.
0: 나오는데
1: 예.
0: 뭐 전혀 예.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어허.
0: 그러니까 아마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도부에서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야, 그럼
0: 예.
1: 그게 혁신인가? 그런 질문을 의원님 하신 것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 과정을 밟는 것 자체가 예. 혁신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를 이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에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법사위의 장면을 저희가 아까 이제 방송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노 의원님 법률가이시니까 이런 일...

0: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
1: 우선 보안수 사건 네. 그 이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민변 변호사들도 반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1: 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게 그 보안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 민변 하면은 뭐 이 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네. 그런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거를 무리해서 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뭐 이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권 5년 내지는 자기 임기 4년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예. 4년 내에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건 그 전체 예. 이게 법으로서 유지되는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0: 예.
1: 이게 어떤 그 이념적인 그 뭐 이 교조적인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면은 단순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강성층들이 자기네들 그 강성 이 저기 이 당원들을 소구할 목적으로 거기에 영합할 목적으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0: 예.
1: 이렇게 되면은 뭐 대한민국의 지금 특히 이 범죄 피해자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도 엉뚱하게 몰리는 경우도 이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로 몰리는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0: 예.
1: 이런 부분들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정성호 장관도 이게 핵심
0: 친명
1: 친명의 핵심 중 아닙니까?
0: 예.
1: 예. 주류 중에서도 뭐 예. 아주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또 더한 거는 우선 대통령 본인도 이 최소한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최소한의 보안수 사건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0: 예.
1: 이게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지난 대통령의 말하고 이 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누가 이게 지금 일종의 이 장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대통령이 벌써부터 말이 영에 쓰지 않는 건지 이런 그 진짜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거나 우리 뭐 대한민국의 그 어떤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0: 예.
1: 이거는 대단히 그 불행한 일이고 이거는 하루빨리 민주당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세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최근에 그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그 사건들에서 이게 이 경찰의 어떤 단독 수사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데다가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수사권 같이 중요한 권한에 한 기관이 독점하는 거는 그거는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검찰을 권한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그랬던
0: 예,
1: 그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0: 예.
1: 지금 이렇게 보안수사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면 이제 수사는 경찰이 오로지 하라는 얘기인데 그 경찰의 어떤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하는지겠는지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가 우리 국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중에서도 없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우리 당도 사실은 좀
0: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1: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0: 예.
1: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반성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예. 이제 30일에 투표가 진행될까요? 이 관련해서?
1: 글쎄요. 이건 뭐 저는 안 돼야 된다.
0: 안 돼야 된다.
1: 뭐 봅니다.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실제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이 수사권의 어떤 그 독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민주당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이제 정성호 장관이 네. 사의 표명했는데
1: 예.
0: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제의받은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도 이제 장관직을 예.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게 장관 자리라는 게 본인이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만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청와대가 수리를 안 하면?
1: 뭐 수리 안 하면은 뭐 그냥 계속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0: 예.
1: 저렇게까지 그뭐 힘들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예, 예. 사람.

0: 거를 계속해서 붙들어 놓으면 그 업무, 법무부 업무가 굉장히 뭐 어느 부처가 중요하지 않은 부처가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예, 예. 그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청와대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사의를 들은 바가 없다 그러는데 그 뭐 방송에 나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대놓고 얘기한 거는 그런 사의 표명이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1: 그렇군요.
0: 근데 지금 요즘 뭐 민주당 하는 일을 보면은 예.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성공시켜놓고 그만두라 그러는데
1: 예, 연말까지
0: 예, 그 뭐 영영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 아, 그 어떤 말씀이세요?
0: 성공을 해야지 그만두려는데 지금
1: 지금 현재 예. 흐름을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보면은, 없어서
0: 예,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1: 그렇군요. 여러 가지 문제 뭐 또 예. 고민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또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1: 예.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디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예, 한판 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일부 영남 지역은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극단적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일부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6: CBS 오늘도 안전하게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두 번째,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의 방문에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세 번째,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0: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네 번째,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9번째 페이지. 영화 영마차로 유명한 서부극 황제 존 웨인의 대학 후배이지만 영화차보단 포장마차를 더 좋아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존 웨인과 조지 루카스의 그 뭐라고 할까 학통을 이어받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참 정말 대학 선배들이 쟁쟁하네요. 예.
2: 후배가 이렇게 못 나가서 정말 죄송하다는 따름이에요.
1: 아니죠. 올 하반기에. 이제 그분들과 동일선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 맞습니다. 우리 올 하반기에 네네. 우리 조지 루카스 형님을 실망 안 시킬 대작.
1: 그렇습니다.
2: 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 우와 좀 네. 네, 기대됩니다. 자, 오늘 썸문답의 진짜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영토를 확장했는가. 지난 1편에 이어서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넘겨받은 땅이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캘리포니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누런 이것이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면서요?
2: 아, 안타까운 이는 아니에요.
1: 누런 얘기하실 줄 내가 알았어. 진짜 알았어 이거. 예.
2: 아니 물론 그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거기 개울에서 그 사금이죠.
1: 어.
2: 그 개울가에서 이제 그 사금을
1: 모래랑 섞여 있는.
2: 그렇죠. 발견해가지고 이른바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는 건 대부분 다 아세요.
1: 몰랐는데요.
2: 어, 모르셨어요? 예, 예. 그 제임스 마샬이 예. 목수예요.
1: 목수.
2: 대형 제재소. 에서 근무했던 목수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왜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제재소 목공소가 들어섰고 네. 거기에 제임스 마샬은 거기서 왜 근무를 했는지.
1: 아, 본격적인 골드러시 이전에 왜
2: 이미
1: 목공소가
2: 거기 사람들이 살았고 오. 대규모 목공 공장이 있었던 오. 거예요.
1: 왜 제임스 마샬은 거기 있었던 것인가.
2: 이거를 어. 다른 모든 방송은 보통 이 골드러시부터 시작하는데 아, 예, 예. 잡지사는 달라야 돼.
1: 다르네.
2: 왜 그러면 제임스 마샬이 거기 가 있었는지.
1: 어, 좋아요. 신선하다.
2: 왜 거기 제재소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 예, 알려주세요.
2: 아, 이게 차별화 얘기예요. 자, 일단은요. 네. 여기에 유럽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영화 레버넌트 아시죠?
1: 어, 예.
2: 레오난드로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해서 기어이 오스카상을 탄 그 영화.
1: 사슴 가죽 안에 들어가고 막.
2: 그렇죠.
1: 예, 네. 예, 예.
2: 그게 예. 그 지금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에서 모피 사냥을 하던 사냥꾼 얘기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 레버런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지옥에서 돌아온 뭐 악령이란 뜻인데 처음에는 모피 사냥꾼들이 시에라 네바다 사맥이라고 있어요. 네. 요것도 지금도 있는 산맥 당연히 있겠죠.
1: 네바다주 쪽에 있나요?
2: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사이. 아, 그래서 네. 이 산맥을 넘어야지 캘리포니아 본토로 들어가요. 요걸 넘어서 고 산맥 안에서 이제 모피 사냥을 하던 이야기인데 네. 모피가 그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1: 예.
2: 모피 잡아가지고 그 모피 가지고 모자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모피 사냥을 너도

0: 나도 가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그 모피 사냥꾼 가운데서 로버트 스튜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길 따라가면 캘리포니아 나온다라는 이른바 오레곤 트레일이라는 걸 뚫어요.
1: 오, 예, 예, 예.
0: 지금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주가 오레곤 주죠.
1: 길을 뚫은 거죠.
0: 처음으로. 예. 길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길로 가면 바로 캘리포니아 나온다라고 하면서 오레곤 트레일이라는 길을
1: 네.
0: 로버트 스튜어드라는 모피 사냥꾼이 뚫습니다.
1: 예.
0: 이게 1811년 일이었는데
1: 네.
0: 그때부터 이제 미국 저기 동부 그러니까 이른바 신생국가 미국 13개 주들 있잖아요.
1: 아, 네.
0: 유럽에서 많이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1: 그렇죠.
0: 후발주자가 오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고 여기 뭐 일자리가 있다며 왜 없어? 이거 된 거예요.
1: 이미 포화됐구나.
0: 포화 상태였어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저기 멀리 서쪽으로 계속 가면 무주공산이 있다고. 그냥 작대기 꽂으면 네 땅이라고. 그래? 그러면 동부에서 굶어 죽을 바엔
1: 네.
0: 우리 그럼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피 사냥꾼이 아니야. 이제 일반 주민들이에요. 가자.
1: 뭐 아니면 도다. 가보자.
0: 뭐 아니면 도다. 가자. 너도 나도 후발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 중부죠.
1: 서쪽으로.
0: 중부를 거슬러서 예. 서쪽으로 가는데
1: 예, 예.
0: 대부분 다 죽어요.
1: 너무 고돼서 길이?
0: 거의 한 4,000km 되거든요. 4,000km면 서울에서 지금 울란바토르 정도 되거든요. 몽골.
1: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데 4,000km면 뭐 나장나죠.
0: 여기서부터 여러분 예. 몽골을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간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1: 아 쉽지 않죠. 예.
0: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요.
1: 뭐요?
0: 길을 몰라요. 내비가 있었던 그치, 것도 아니고.
1: 그치.
0: 대부분 다 죽습니다.
1: 예.
0: 그래서 골드러시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로 일단 왔어요. 먹고 살 골드러시 가지고.
1: 예.
0: 여기서 또 한 명 기억을 해야 돼요.
1: 누구요?
0: 아까
1: 마셜.
0: 마셜 있죠.
1: 네.
0: 목수였어요.
1: 예, 목수.
0: 대형 제재소가 있다고 했죠.
1: 네.
0: 그러면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제재소 사장? 아, 사장님 누구예요?
0: 사장.
1: 사장 누구야? 누구 사장 누구야?
0: 내가 누가 사장이란 말이야. 캘리포니아에서 사우나도 하고. 존 서터라는 인물이에요.
1: 존 서터.
0: 이 양반을 예. 이해해야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이해돼요.
1: 아, 그렇습니까? 제조 사장.
0: 제조 사장이요.
1: 예.
0: 이 양반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스위스 아. 사람이었어요.
1: 오, 예.
0: 스위스에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아, 튀었어요. 미국으로.
1: 어허.
0: 미국으로 튀었는데도 할 게 없어가지고
1: 예.
0: 당시에 멕시코령이었던 캘리포니아로 와요.
1: 예.
0: 미국 땅 아니에요 아직까지요.
1: 네.
0: 멕시코 땅이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 사람 아니다. 나는 스위스에서 온 스위스 사람이다. 나에게 땅을 달라.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시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땅이지만 너무 북쪽에 있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어요.
1: 네.
0: 너 미국 사람 아니니? 나 초콜릿 얼굴에서 안 보이냐고.
1: 퐁주 봐라.
0: 옹디고.
1: 퐁주 묻히고 왔잖아 내가.
0: 시계 안 보이냐고 이거.
1: 예, 예, 예, 예.
0: 나 스위스 사람이라고.
1: 예, 예, 예.
0: 그러면 네가 그 지금 캘리포니아요?
1: 네.
0: 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총독권을 주겠다.
1: 총독권까지 줘요?
0: 재판도 네가 하고
1: 야, 사람이
0: 그러니까 너의 왕국을
1: 보다.
0: 만들어라.
1: 예, 예,
0: 단
1: 예.
0: 조건이 있다.
1: 예.
0: 아메리카인들, 이른바 양키들이 지금의 캘리포니아로 넘어오는 걸 막아라. 해요.
1: 네네네.
0: 그러면 너한테 모든 권한을 주겠다.
1: 네.
0: 스위스 사람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 동네에 뭘 만드냐면 뉴 헬베티아라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1: 아, 뉴 헬베티아.
0: 아, 여기는 새로운 스위스다. 라고 하면서 뉴 헬베티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 오, 예.
0: 그러면서 제재소, 목공소,
1: 목공소.
0: 뭐 제철소 등등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지금의 세크라멘토.
1: 세크라멘토의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0: 캘리포니아 주도죠.
1: 네네네.
0: 수도요. 여기에 대규모 공장들을 만들어요. 여기 공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넘어오겠죠.
1: 오겠죠, 오겠죠. 예.
0: 그 중에서 국경을 넘어온 불황자 중에 한 명이 마셜이었어요.
1: 마셜은 어디서 왔어요?
0: 미국에서요.
1: 아, 미국에서? 아, 아직 미국 땅이 아니니까.
0: 아직 멕시코 땅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0: 뉴 헬베티아는요.
1: 네네.
0: 미국에서 건너온 이 마셜이라는 노동자가 저기요, 뉴 헬베티아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나다. 저 일자리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세크라멘토 강 주변에 거대한 목공소를 내가 만들었는데 나 목수할래? 하겠습니다. 해서 목수로 취직을 한 거예요.
1: 예, 예, 예.
0: 근데 목수로 일을 하다가 당시 수력을 이용한 그 제조소였거든요.
1: 예, 예.
0: 물레방아요.
1: 예.
0: 그래서 물레방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개울가에 가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갈도 다듬고 하던 과정에서
1: 뭐 이상한 거 있는데.
0: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
1: 예, 예, 예.
0: What is this?
1: 아.
0: 가져와.
1: 야, 대박이다.
0: 이거 금이다. 골드다. 사금을 발견한 거예요.
1: 예, 예.
0: 자, 여기서 여러분 잘못 알고

0: 하시는 거 마샬이 숨기려고 했다 이거 사실을 이미 동료들 다 알고 있었어요.
1: 아, 15분 하고까지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예예. 예, 예.
0: 정사는 뭐냐면 이거를 존 서터 사장님이 금구령을 내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1: 아, 사장이 입단속을 시켜요?
0: 입단속.
1: 어.
0: 왜냐면 예. 이거 금발견됐다는 소식이 나가면 네. 미국인들이 엄청 몰려오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러면 자기 왕국 없어지는 거 얘기예요. 어. 뉴 헬베티아가.
1: 예.
0: 입단속은 사장이 했어요. 저 사장이.
1: 어.
0: 너 마샬 이리 와. 등등등등. 네. 여기 지금 뉴 헬베티아에서 금발견됐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1: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했겠네요. 누가.
0: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네. 아직까지는 그 미국 땅이 아니죠. 네. 바로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관계자가 네. 워싱턴에 보고를 해요.
1: 어.
0: 아무리 봐도 저 멕시코령 네. 저기 세크라멘토에서 사금이 발견된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해요.
1: 네.
0: 그랬더니 동부에서 일단 언론사들에서 어마무시하게 뻥튀기 보도를 합니다.
1: 뻥튀기 보도를 해요.
0: 네. 네. 서부에서 금 발견됐다. 네. 멕시코 땅 캘리포니아에서.
1: 네.
0: 거기서는 금이 길거리 깔려있다.
1: 사금 요만큼.
0: 요만큼인데. 주우면은 그냥 동부에서 왜 취직을 해.
1: 예, 예.
0: 저희가 건너가라.
1: 아하.
0: 막 이걸 부풀려와서 보도를 해요.
1: 골드러시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0: 근데 이거를 네. 사람들이 못 믿죠. 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바로 다음 해 1949년에 네. 당시 미국 대통령이 포크 대통령이었거든요.
1: 네.
0: 백악관이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1: 뭐라고요?
0: 캘리포니아에서 금 발견됐다. 사인 바이 백악관.
1: 아, 그 의도한 거네. 뭔가 이주를 장려하려고 했던 건가?
0: 1848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1: 왜요?
0: 일단은 금 발견됐고
1: 네.
0: 그때 이른바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합병이 돼요. 48년도.
1: 아, 그때구나. 예.
0: 48년도에
1: 예.
0: 금 발견 캘리포니아 미국 합병.
1: 네. 아,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겠네요.
0: 그렇죠. 바로 다음 해인 49년에 백악관이 공식 발표합니다.
1: 네.
0: 캘리포니아 우리가 새 땅 미국 새로운 미국 땅인데 거기에서 금 발견됐다. 백악관 공식 보도 발표.
1: 아.
0: 너도 야 백악관을 우리가 믿는다. 가자 서브로. 자 예. 공식적으로 이제 그 예, 예, 몰려 예. 들어가요.
1: 네네네.
0: 1949년도니까
1: 네네.
0: 이때 골드러시 네. 금 찾아서 떠난 사람들을 49년도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49ers라고 해요.
1: 와.
0: 그래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의 NFL 미식축구팀이 샌프란시스코 49ers잖아요.
1: 아 그러네.
0: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네.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1: 아 환상 뭐 어떤 환상?
0: 서부 영화 보면 49ers들이요.
1: 예, 예.
0: 와 멋진 역마차 타고 가면서 야호!
1: 그렇죠.
0: 달려가죠.
1: 카우보이들과 황야의 무법자들이 판을 치죠.
0: 아니요. 일단 마차가요. 큰 마차가 아니죠. 왜냐면 대부분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출발했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그냥 자기 농장에 있는 조그만 마차에
1: 달구지에
0: 대부분 다 식량만 싣고 갔었어요.
1: 아 그래요?
0: 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1: 예.
0: 일단 먹어야 되니까요. 대부분 다 식량이었어요.
1: 네네네.
0: 나머지는 최소한의 조리도구 등등등.
1: 아, 소박했구나.
0: 그리고 예. 말이 안 끌었습니다.
1: 네.
0: 보통 보면 말이 마차를 끈다고 그때 알고 계시죠?
1: 네.
0: 말에 안 끌었어요.
1: 그럼요.
0: 말이요. 아무 풀을 안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0: 과천 가보십시오. 아, 가지 마시고. 말꼬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1: 거기 과천 가서 말이 아무 풀 안 먹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과천 간다고 그걸 압니까? 예예예. 예, 예.
0: 아니 그래서 네네네. 말은 말꼬리라고 해서
1: 네네네.
0: 굉장히 입이 까다로워요.
1: 예.
0: 그래서 뭘 데리고 가냐면 소.
1: 아 진짜 소달구지네.
0: 소달구지예요. 근데 소가 소달구지네. 왜냐면 예. 늦긴 늦지만 얘네들이 마력과 토크가 강해가지고
1: 그렇죠.
0: 오래 가요.
1: 무직하죠. 예.
0: 그리고 땅바닥에 있는 아무 풀이나 다 먹습니다.
1: 아, 좀 환상이 깨진다 이거는.
0: 그래서 진짜로 네. 달구지 소달구지 끌고 왔어요. 정말
1: 무법자들이 약탈할 맛이 안 났겠는데.
0: 아하. 그리고 첫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 네.
0: 길을 몰라요.
1: 그렇죠. 그때 내비 없으니까.
0: 이래서 그때도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1: 여행사요?
0: 여행사요.
1: 어떤 여행사요?
0: 가이드를 붙여줘요.
1: 예.
0: 자자자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며칠에 출발하니까 모이십시오 해서 보통 한 명 보통 1,000명 정도 모이면
1: 아, 진짜요?
0: 마차가 모일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이걸 한 팀으로 묶어요. 그리고 길을 아는 가이드를 붙여줘 진짜로.
1: 아, 길잡이가.
0: 길잡이. 출발하십시오. 왜냐면 여러 명이 가면 더 안전하니까.
1: 그래 그게 필요하긴 했겠네요.
0: 근데 이게 문제예요.
1: 왜요?
0: 가이드 중에 반이 돈을 받고 튀어요 그냥.
1: 아 사기꾼들이었구나.
0: 가다가 중간에서요.
1: 아 그래. 혼란의 시대네.
0: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예, 예, 예. 이 마차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0: 절반밖에 도착을 못하는데 네. 왜냐하면 데스밸리 통과하다가 거의 다 그냥 돌아가세요.
1: 아 데스밸리에서. 예.
0: 그래서 겨우겨우 고생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요. 샌프란시스코랑 금발견됐다는 세크라멘토가 멀지가 않거든요. 네. 여기에 도착한 사람들이 와보니까 금이 없잖아요.
1: 없어.
0: 그때부터 진짜 동부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삽니다.
1: 그래요? 약간 유락천금을 그래도 고생해서 온 사람들은 유락천금을 얻은 게 아니네요, 또. 예.
0: 이미 사금은 예. 거기 원래 있던 사람은 다 챙겼어요. 그때부터는 뭐라고 할까 큰 자본이 있는 예. 금 광산이 생겨가지고
1: 아.
0: 안타깝지만 늦게 도착한 49ers는 그 대규모 금 광산에 광부로 취직을 해요.
1: 완전이네. 광부로 취직한다. 진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던 환상들이 많았네요.
0: 그럼요. 예. 금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 없었다.
0: 대부분 돈 번 사람들은 누구냐면 네.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네.
0: 일명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람들에게
1: 예.
0: 뭔가를 팔아서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1: 아, 팔아서 돈 벌고. 네. 또 이제 사금 채취하라고 곡괭이 대여해주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금 채취해서 돈 번 사람은 없었다.
0: 그렇죠. 예. 거기 와가지고 금 캐서 돈 번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래도 이제 동부와 서부를 이을 철도가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통신망도 미비했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또 있다면서요?
0: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1: 포니 익스프레스.
0: 포니가 자동차 포니 있죠.
1: 네.
0: 우리 최초.
1: 있죠, 있죠.
0: 포니가 조랑말이잖아요.
1: 예.
0: 말 그대로 말이에요.
1: 아, 예.
0: 그래서 약간 뭐라고 역참기님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말 타고 뭘 하나 우편 배달?
0: 1861년도에 전신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누님에게 전해주소 나의 사랑을. 동 서부에서 사랑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벌써 거기 결혼했어요. 그래서 네. 포닉스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역참이 말 그대로 참과 참 사이 계속 그 릴레이로 메시지 전달하는 거잖아요.
1: 아, 말이 지치면은 교대해주고.
0: 교대하고. 예. 몽골 제국이 승리한 이유 중에
1: 예.
0: 하나가.
1: 우리나라 조치원 같은 거. 조치원 뭐 장호원 그렇죠. 이런 거네.
0: 원 사리 예. 원 자체가 예. 그 국립 호텔이었잖아요. 아, 교도소란 얘기는 아니에요.
1: 그럼 저거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0: 10일.
1: 10일? 어, 많이 단축했다.
0: 계속 릴레이로 받...
1: 야, 전달, 엄청 달렸겠네. 10일이면 진짜.
0: 10일이면 그 정도면 결혼할 수 있어요.
1: 결혼할 수 있죠. 예.
0: 근데 이게 예. 1961년도에 그 전신 이 텔레그라프가 이제 개발되면서 단명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0: 자, 그리고 네. 요때 1961년 62년 요때가요. 네. 남북 전쟁 기간이잖아요.
1: 61년 60 그렇지.
0: 1861년.
1: 1800 그렇죠.
0: 1862년, 1863년.
1: 어떻게 된 거야?
0: 한참 네.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예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는 조용합니다.
1: 아, 그러면 동부에선 전쟁이 일어나던 와중에 서부는 계속 확장을 한 거예요?
0: 조용해요.
1: 아, 그래요?
0: 왜 그러냐면 네. 남북 전쟁이라고 해서 미 전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었어요. 거의 미국 동부에서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1: 그렇죠. 예.
0: 버지니아, 예. 조지아 뭐 이런 데서요.
1: 동부 남부 이쪽.
0: 동부 남부 예. 이런 데서요.
1: 그렇죠.
0: 서부는 갓 탄생한 주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주가 아니었어요.
1: 네.
0: 그냥 미국 령이지만 그냥 주도 아니다 보니까 사법 체계도 없고 판사도 없고 경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1: 네.
0: 링컨 대통령이 딱 봤을 때
1: 예.
0: 가만 보니까 지금 갓 미국이 된 서부 저 땅이 혹시라도 연방에서 탈퇴를 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1: 예. 어떤 조치죠?
0: 그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홈스테드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홈스테드가 그 사전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1: 네.
0: 너 거기 정착해 살라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부여하는 땅, 집을 홈스테드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걸 링컨이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1: 네.
0: 남부에서 반대를 했네.
1: 남부에서요?
0: 남부 대지주들이요.
1: 예.
0: 땅과 집은 우리만 가져야 되는데 야 저런 뭐 불행이 불황 야 저런 그
1: 집, 나불행이 나불행이 불황자
0: 저런 그렇지. 저런 아무나 뭐 개나 소나 예. 집 갖고 땅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남부에서 적극 반대했어요.
1: 예예.
0: 근데 남북 전쟁이잖아요 지금요.
1: 예.
0: 그리고 또 남부의 남부 출신 의원들은요.
1: 네.
0: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를 다 탈퇴한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이때다 하면서 바로 예. 그냥 남부 출신 의원들 없습니다.
1: 아.
0: 홈스테드 법안 통과시켜서
1: 가결 시켜가지고.
0: 그리고 예. 자 지금 캘리포니아 등등
1: 네.
0: 거기에서 가서 내 땅하고 꽂으시면은
1: 네.
0: 그건 정부에서 주겠다 그냥 가시라고.

0: 전격 통과시켜버려.
1: 거기서 5년 동안 집 짓고 살면서 농사만 지으면 축구장 90개가 넘는 크기의 땅을 그냥 준다.
0: 거기서 뭐 하려고요? 네.
1: 아 근데 그래도 넓잖아요.
0: 넓죠 그냥.
1: 넓긴 넓잖아요. 예.
0: 두 번째가 뭐냐?
1: 두 번째 조치 뭡니까?
0: 두 번째가 예. 그 1869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대륙간 철도가 연결이 돼요.
1: 네.
0: 대륙간 연결 철도를 추진해 버려요. 링컨이요.
1: 네.
0: 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캘리포니아가 통제가 안 됐잖아요.
1: 그렇죠.
0: 뭐 그냥 무법천지요.
1: 그렇죠.
0: 무슨 일이 발생하면 빨리 정부 연방군을 보내고
1: 네.
0: 판사도 보내고
1: 네.
0: 하는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철도가 연결돼야지 서부 등등등에 있는 신생 영토들이 연방 탈퇴를 할 것이다. 이것도 남부가 굉장히 처음에 반대했어요.
1: 아하.
0: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륙간 철도가 북부를 통과하거든요.
1: 예예예.
0: 야야야. 아,
1: 그렇지 그렇지.
0: 왜 그 철도가 저 위로 가냐. 남부로 가야지.
1: 아, 그래서 반대했구나.
0: 반대했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1: 예.
0: 의원들 없잖아요.
1: 네.
0: 이때 통과시켜버려라.
1: 남부 입장에서는 약간 날치기 소리 나왔겠는데요.
0: 날치기. 어쨌거나 그 네. 링컨의 이 홈스테드 법안과
1: 네.
0: 그다음에 대륙간 철도 법안 이것 때문에 그 연방을 탈퇴할 뻔했던 캘리포니아 등등 서부주가 연방에 남게 됐다.
1: 링컨의 두 가지 조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이런 골드러시부터 철도 건설까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프론티어라는 단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0: 프론티어가 말 그대로 개척자죠.
1: 예.
0: 프론티어가 개척자.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동부의 13개 주를 보통 인정을 안 해요. 미국에서요.
1: 아,
0: 뭐 지금 보스턴 등등등이요.
1: 아, 동부 13개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0: 아, 13개 주에서 시작한 한 정신을
1: 네.
0: 미국의 정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1: 아.
0: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그거는 유럽에서 건너온 유럽의 구문화다.
1: 진짜 미국의 진짜 정신.
0: 진짜 미국 정신은 예. 서부 개척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 땅을 차지한 프론티어 정신이다.
1: 아.
0: 라고 미국인들이 얘기하고 그 전에 프론티어 전에 또 정신이 있어요.
1: 어떤 정신이요?
0: 트레일 블레이저 정신이라고.
1: 트레일 블레이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잖아요.
0: 그쵸.
1: NBA
0: 야.
1: 하승진 선수가 폭풍 2어시스트 했던 그 팀. 예.
0: 나이가 꽤 되시네요.
1: 예, 예. 그 뭐예요? 트레일블레이저가.
0: 아까 그 모피 사냥꾼들 있죠.
1: 예예예. 예, 예.
0: 로버트 스튜어드 등 모피 사냥꾼들이
1: 네.
0: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으면서
1: 네.
0: 여기가 길이다. 나가면서 트레일을
1: 네.
0: 그 길이죠.
1: 네.
0: 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불을 지르고 갔어요.
1: 아.
0: 블레이즈가 불 지르다잖아요.
1: 아.
0: 여기를 걷고 각시로.
1: 아.
0: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땅을 개척한 사람들.
1: 야, 헨델과 그레텔 전법이네요.
0: 그 과자 대신에
1: 예, 예, 예.
0: 그래서 네네네. 뭐 쉐보 삐 자동차 브랜드에서
1: 자동차,
0: 나오는
1: 네네.
0: 그 차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차 이름이 트레일 블레이저.
1: 그러네 그러네. 오 재밌네. 아니 요거 보안관도 요때 생긴 거예요?
0: 보안관이 요때 생겼죠.
1: 경찰도 아닌 것이 미국만의 보안관이
0: 경찰관도
1: 있잖아요.
0: 아닌 것이?
1: 아니 경찰이랑 또 다르잖아. 예.
0: 쉐리프라고 하죠.
1: 예.
0: 그 쉐리프. 보통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보안관 쉐리프들이 마을을 약간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1: 토이스토리 우디.
0: 우디가 그렇죠.
1: 예, 예.
0: 이것도 약간 잘못됐습니다.
1: 아 그래요? 뭐, 다 제대로 된 게 없네. 예, 뭐예요?
0: 그 네. 쉐리프는요.
1: 네, 네.
0: 당시에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1: 네.
0: 실제로 한 카운티 있죠.
1: 네.
0: 지금은 지금 우리로 치면 군 단위 정도. 카운티에 진짜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지역 치안 총책임자예요.
1: 네.
0: 지방 마을까지 안 가요.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마을에 두루두루두 두두두 탁해 이 사람들 누구였냐?
1: 누굽니까?
0: 마샬이라는 직업이었어요.
1: 아, 직업 이름이 마샬이에요?
0: 그 직책 이름이요.
1: 직책이?
0: 그러니까 지금 마샬이라고 하면은 그 연방 정부 경찰 또는 검찰을 마샬이라고 하는데
1: 예.
0: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치안은 마샬이 담당하고 보안관 셰리프는 전체 카운티의 치안 책임자다.
1: 또 다르구나.
0: 그거에 부 셰리프가
1: 네.
0: 데퓨디 셰리프.
1: 아, 데퓨디 셰리프 미드에서 많이 봤어.
0: 그렇죠.
1: 예.
0: 그거를 이제 그 노래로 만든 것이 I shot the sheriff but I didn't shoot the deputy.
1: 아, 우두머리만 썼네요.
0: 그렇죠. 네.
1: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카우보이의 그 낭만적인 모습이 사실상 미국에서 만든 신화라고 하셨는데 그 서부 신화를 퍼뜨린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다면서요?
0: 그 버펄로가요.
1: 네.
0: 원주민들의 식량입니다. 식량이기도 네. 하고 뭐 정말 같은

0: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굉장히 신성한 존재입니다.
1: 원주민들에게.
0: 원주민들에게는요. 끔찍한 게 뭐냐면 정말 그 당시에 개척민들 욕먹어야 되는 게 원주민들을 고사시키자.
1: 굶어 죽이자.
0: 굶겨 죽이자. 어떻게 하냐? 식량인 버팔로를 죽이자. 그걸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총을 쏴서 그 포수들을 모아요. 쏴서 죽이라고 버팔로. 탕탕탕탕탕탕탕탕. 죽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마리여야지.
1: 엄청 많죠. 예.
0: 그래서 진짜로 당시에 연방 정부가 뭘 했냐면 포수들을 다 모아요. 예. 그다음에 기차에 타게 합니다.
1: 아.
0: 그래서 기차 위에 쫙 앉은 다음에 네. 기차를 버펄로가 사는 지역을 통과시켜요.
1: 아.
0: 그리고 그 위에서 다 쏴 죽여요. 많게는 1년에 100만 마리 보시는 거요.
1: 와.
0: 버팔로 두개골이거든요.
1: 버팔로가 한때는 수천만 마리가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됐다고.
0: 당시에 저 버팔로를 쏘는 포수들 있죠. 네. 그 포수들을 통칭해서 버팔로 빌들이라고 불렀어요.
1: 버팔로 빌.
0: 버팔로 빌들. 그 스포츠 팀 이름도 있죠.
1: 버팔로 빌스.
0: 버팔로 빌스요.
1: 예.
0: 그 버팔로 빌스가 그 사냥꾼들의 통칭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아, 예.
0: 그 버팔로 빌 가운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1: 네. 윌리엄
0: 코디라는 인물이 네. 그 버팔로 빌 출신이었거든요.
1: 네.
0: 이 양반이 자기가 버팔로 빌 활동을 하면서 했던 무용담들을
1: 예.
0: 동부에 가면 얼마나 그 궁금하겠죠. 서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버팔로 빌이었다니까요. 내가 얘기해드릴게. 하다가 이걸 내가 연극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와일드 웨스트 스토리, 와일드 웨스트 해서 이거를 약간 극화를 시켜버립니다.
1: 네네.
0: 이게 대박이 나버려요.
1: 아~
0: 거기에 이제 뭐 약간 주인공이 있으면 악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 네.
0: 주인공은 정말 멋진 카우보이.
1: 아, 그렇죠.
0: 악당은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선주민들.
1: 서부극의 모태가 됐구나.
0: 그래서 아. 이 양반이 우리가 바이킹 뿔도 예, 예. 뮤지컬에서 탄생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오페라에서.
0: 오페라에서.
1: 예, 예, 예.
0: 그것처럼 이 버팔로 빌이 만든 연극 무대에서 약간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죠.
1: 그 이미지가.
0: 이미지가.
1: 아.
0: 그게 할리우드에서 그대로 약간 뻥튀기가 되면서 아하. 오늘날의 이미지가 됐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팔로 빌은 버팔로 사냥꾼이라는 얘기예요.
1: 아 그러네. 자 미국 서부 개척사이자 침략사에 대해서.
0: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선주민 원주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인디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 네. 아, 아메리칸 인디언도 안 되죠.
0: 인디안은 인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갑자기 왜
0: 그러면 네. 인디안이 들어가 있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표현들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 그럼 이제 게임 후에 이제 인디안 밥,
0: 인디안 밥, 선주민 밥도 그렇잖아요.
1: 그 말씀하시려고
0: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1: 밖으로 나가버리고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4: 삼익 가구.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골드러시와 미 서부확장 하면 떠오르는 식물이 있죠.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의외로 한자를 풀어보면 신선선자의 사람인자 그리고 손바닥 장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신선의 손바닥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많이 보였던 부채 선인장은 줄기가 마치 사람 손바닥처럼 보여서 손바닥 장자를 썼다고 하고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오래 생존하는 모습이 마치 신선 같다 하여 선인장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하네요. 제 월요일 코너 썸문답과 또 묘하게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7: CBS
8: 예술이 일상이 되고
9: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8: 우리의 일상이
9: 문화가 된다.

0: 현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1: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0: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1: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0: 공정하게
1: 함께
0: 새롭게
1: 마음껏 꿈꾸자
0: 경기도에서
2: 꿈꾸자 경기도에서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시 변동성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ETF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ETF가 가지고 있는 분산투자 특성을 몰각하는 몰빵 위험 상품이라며 용어를 재구성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 의원은 레버리지 배율을 기존 2배에서 1.5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당장 급하게 상장 폐지를 논의하면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예탁금을 5천만 원으로 한 번 더 올리는 추가 보완책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방향과 관련해 핀셋 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실제 건의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금융이라면서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고 계속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 청년, 신혼부부 등은 굉장히 불편하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해 해낼 것인지가 숙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주체 다양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간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 개편안과 공급 정책, 금융 규제 등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0: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정부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 등을 언급하며 반시장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상급지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 부담 확대가 반복된다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까지 서울 경기 내륙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9.1도, 습도는 72%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박재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억압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선택한다라고 바꾼다면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기다릴지 광고 듣고 박재현 소장의 강의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제 강연 주제가 고독사인데요. 저는 이 고독사 안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조금 뽑아봤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게 있고요. 삶이라는 게 있고요. 죽음이라는 게 있고 대화라는 거, 이 네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직전이었는데 재현아 이 구절 너무 좋지 않아 하면서 보내준 구절이 있었어요. 요즘에 김부장 이야기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조직 안에서의 이 꼰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두 직원의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한 팀원이 자신의 상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과장님 인생은 한순간이죠. 폼나게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아니지. 죽음이 한순간이지. 인생은 매일매일이야. 이런 얘기를 남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바가 각자의 삶 속에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인생은 매일매일이거든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현대인들이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봐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아주 일상에서 여러분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지금 딱 하나만 머릿속에 잡아보세요. 예를 들면 아침을 매일 차려야 된다, 화가 나도 웃어야 된다, 견뎌야 된다, 회사 가기 싫지만 가야 된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꽉 채워진 일상 중에 여러분 뜻대로 다 되시던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를 살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제 나이가 인생의 전반 정도는 끝나지 않았을까? 이제 후반전으로 돌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쫓아오고 애쓰고 노력했던 많은 것들을 떠올려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저의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되어온 것도 있지만 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의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많은 경험만큼 많은 상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원치 않지만 이별을 해야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다시 보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족분들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 앞에서 때로는 어찌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오면서 삶의 어느 시점, 저마다 다른 시점에서 이 삶 쪽으로만 바라보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저 멀리 어쩌면 우리하고는 굉장히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죽음의 관점, 죽음의 방향으로도 눈을 돌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마다 지금 현재 자기가 놓여진 상황과 위치와 관계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싶었지만 원하는 만큼 이루어내지 못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또 그 외로움을 느낄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관계가 진짜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하게 해드려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칭이 바뀌게 되었는데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 어린 나이가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그날까지도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단 한 번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나쁜 일로 엄마를 학교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분은 훌륭한 성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도 어느 순간 죽음의 방향 앞에서 연로하신 상황이 되셨습니다. 병원에 계신 엄마 옆으로 가서 이분이 이제 어머니라고 계속 불러왔잖아요. 근데 그날 엄마가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으셨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엄마라고 이렇게 몇 번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께서 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마디를 힘없게 하더래요. 아들아, 나는 네가 나에게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늘 기다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은 다르지만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물론 결과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얻기도 하지만 과연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삶 속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물론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나의 감정이나 또 나의 행동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그 어머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께서 과연 이 아들에게 나는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를 원했다라는 말을 그때 처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수도 없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그 아드님에게는 그때서야 들렸을까요?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우리 삶에 어떤 고비가 오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것들도 그 순간이 되면 우리한테 아주 묵직한 말로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어느 시점에 누가 어떻게 나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르게 그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동생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할 때 그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어떻기를 바라세요? 내 아이가 자신의 욕구는 다 집어치우고 상대의 욕구에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길 바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조직 생활할 때 자신의 욕구 다 집어치우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팀의 성과를 위해서만 몸을 굴려서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자신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사실은 누구보다 바랍니다. 이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들아, 나는 네가 항상 나에게 엄마라고 편안하게 불러주기를 바랬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엄마의 묵직한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하나의 행위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추주의 삶으로 우리가 왜 바꿔야 되는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스스로 잠깐 이렇게 자막처럼 띄워보세요. 내가 해야 하는 일, 나는 아침마다 우리 아이의 밥을 차려야 한다.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은 그 말을 지금 잠시 내가 이 행위를 무엇 때문에 하기로 선택한다를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아, 인간관계 맺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기를 선택한다입니다. 자기 개발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좀 더 의미 있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선택한다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바꿀 때 무엇이 달라질까라고 보면 세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전혀 다른 마음의 동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이 정말 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혹은 과감하게 끊어낼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곳에 내가 정말 원하는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택한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견

그리고 해야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 안에서 큰 상실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는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내가 제대로 사는 건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의 균형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깨어질 때는 인간이 세 가지의 고립을 경험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개인 내적인 고립입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무너지면서 마치 절로 쭉 가면 잘 사는 거라고만 믿어왔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되는 어느 날 우리가 붕괴되면서 이 내면이 굉장히 고립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고립됩니다. 내가 애를 쓰고 나를 다 포기하고 이만큼을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거나 더 많은 걸 바라게 된 거나 심지어 나를 조종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대인관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존적인 고립이 이어집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삶이 이 정도였던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택적인 방식으로 바꿔내는 거, 이건 자기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소망에 의해서, 이런 욕구에 의해서 이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라는 주체적인 삶으로의 회귀. 이게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죠. 이것을 위해서 가급적 가능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제 교육생 중에 50대 후반에 한 전무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효자손을 이제 구석구석에 좀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기저기도 효자손이 보이질 않는데 자기 습관이 등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야만 좀 하루가 좀 깨운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이 교육날이었었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효자손이 없어서 등을 못 긁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무도 안 계셨냐 그랬더니 아, 아들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26살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전무님? 그런데 왜 아드님한테 가셔서 아버지 등좀 긁어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냥 그런 걸뭐 부탁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반드시 오늘 가셔서 효자손을 쓰지 마시고 아들한테 가셔서 아버지 등좀 긁어달라고.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듣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8주 과정의 교육이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하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등좀 긁어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등을 긁어주면서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아드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작았는지 몰랐다. 아버지 이렇게 살이 근육이 많이 없어지신 것 같다. 운동을 좀 하셔야 될것 같다. 그러면서 아들이랑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까지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표현해도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표현해 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은 얄룸의 이야기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얄룸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심리치료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 말미 쪽에 헤르만 헤세가 거론했었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랑 디온이라는 심리치료사가 있었어요. 양쪽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심리치료사였습니다. 요셉이는 아주 젊은 심리치료사였고요. 아주 명석한 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고 편안함을 느끼고 다 힐링되는 아주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양 끝에 있었던 이 디온이라는 심리치료사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아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후벼파서 그것을 치료하고 고치고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또 심리치료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이두 사람을 라이벌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를 동안 이 각자는 자신의 지역에서 명망을 떨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젊은 요셉의 상담사에게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냥 소설의 한 부분이지만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구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요셉이라는 심리치료사도 결국 마음의 병을 얻어서 나중에는 점차 자기 파괴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겁이 질린 요셉이 디온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몇날 며칠을 걷고 걸어서 중간쯤 다다랐을 때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었을 때한 노인이 그렇게 머물러 앉아 있는 곳을 봅니다. 요셉이 다가가요.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사연으로 여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디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0: 그 당신이 정말 그렇게 어렵고 난 당신의 명성에 대해서 익히 듣고 있었는데 힘들다면 가자. 내가 도와주겠다. 굉장히 적극적 치료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동안은 학생처럼 가르치고 몇 년 동안은 너무 친해져서 두 사람이 동료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디온이 이제 많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병이 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디온이 요셉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네 몇 년 전 나를 중간에서 만났을 때 기억나나? 선생님 제가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준 날입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디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네한테 비밀을 하나 말할 게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사실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네를 찾아 자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떠나서 가고 있는 길이었네. 그런데 중간에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연결입니다. 첫 번째 요셉의 멋진 점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을 선택으로 이어냈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구나. 내가 도움을 원하고 있구나. 도움을 받기를 선택해야겠구나. 디온에게 가야겠구나 하고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 17년 동안 사람들과 대화 훈련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사람들이 ENFP인 줄 아는데 저는 INFP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넓지를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가면 제가 기껏 해봐야 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저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5명이 채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는 저의 방식 중에 하나는 절대 참지를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말을 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굉장히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멋안되는 인간관계마저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한 가지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랫동안 깊이 있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결코 희생적이지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타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서 서로의 욕구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얄롬이 저 책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살아내지 못한,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일수록 죽음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많이 해볼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이 후회가 있었고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는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너무나 감사한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그런데 그 미래는 사실은 죽음의 방향이죠. 우리가 그동안 삶의 방향으로만 살아왔다면 이제 어쩌면 이 나이 어떤 삶의 한 시점으로부터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도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마치 태양을 계속 볼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을 계속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죽음이 더 이상 고독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연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어느 날 난 낙엽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박재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이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이종용이 부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감상하셨고요.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의 제목은 제 아들의 이름 윤승주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고 윤승주 씨의 어머니인 안미자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2014년 4월 안미자 씨의 아들 윤승주 씨가 냉동식품을 잘못 먹어서 이송된다는 말을 듣고 달려갈 때만 해도 안미자 씨는 첫 면회를 하러 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인 아들을 보면서 그제야 실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치렀을지 그 비통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 윤승주 사병의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요즘 군대가 참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BTS가 먹는 짬밥도 많이 나아졌다고 아미들이 전 세계 알리고요. 또 건강한지 늘 살피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었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장병들 휴대폰으로 이제 통화도 되죠. 문자도 되죠. 또 근무 시간 외에는 자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승주가 만약 요즘 같은 때 군대를 갔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2014년 4월 제 아들 승주에게는 엄마 살려줘, 구해줘 이렇게 말할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냉동식품을 잘못 먹어서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말을 듣고 달려갈 때만 해도 저는 아 이렇게 해서 천면회를 하게 되나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윤일병 엄마가 됐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 같은 슬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딸을 낳고 13년 만에 작은 딸을 낳았어요. 2년 동안 잘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누뚱이 승주를 가졌네요. 그래서 낳았어요. 정말 성격도 순둥하고 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커서도 늘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깔끔한 성격의 아이였죠.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누나들은 성악이다, 피아노다, 또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엔틱 가구에 꽂혀서 너무 사업을 크게 확장을 했다가 수업료만 엄청 내고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승주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럴 때 내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내 손을 콕 잡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마음 씀씀이가 정말 다른 아이였어요. 간호대를 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겁이 많아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못 맞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사를 놓냐고 할 정도로 마음이 여린 아이였으니까요. 실제로 실습 시간 때도 주사를 관심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나 너무 떨려서 주사기도 거꾸로 들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전역료를 아껴야 된다고 대학도 딱 두 군데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입학 후에 기숙사 생활도 하고 자취도 하고 했는데 친구들을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잔소리 해주고 그래서 별명이 승주 엄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승주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간호대니까 의무병이 된다고 했어요. 훈련소 입선 날이 기억이 나네요. 겨울인데도 여름 장마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동장 환영식도 못하고 아이들만 그냥 강당으로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걱정을 하고 서 있다가 그렇게 헤어졌어요. 걱정되고 마음도 정말 안 좋았죠. 그런데 5주 후에 승주 큰 누나랑 훈련소 퇴소식을 갔는데 훈련소 마치고 너무나 의젓한 마음으로 의젓한 모습으로 만나서 정말 안심을 많이 했습니다. 의무병이라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한 달 의무교 학교에 가서 의무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저랑 사진을 찍었어요. 저것이 우리 승조의 마지막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아이니까 군에서 온 메시지도 예상되는 내용이었어요. 아, 오늘 참 재수가 좋은 날이다. 훈련을 하는데 배낭의 짐을 교관이 탁 빼고 가볍게 해주었다. 참 기분 좋은 날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거와는 달리 자대 배치 후에 전화통화는 딱 서너 번밖에 못했어요. 부대 무슨 체육대회가 있어서 면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박도 할 수 있고 음식도 해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전화가 와서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과자는 탁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까 목욕하고 싶다고 해서 목욕용품도 많이 사고 또 갈비찜까지 해놓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체육대회는 자기가 쌓은 마일리지가 안 돼서 마일리지 되는 아이들 부모님만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때 이미 선임들한테 매를 맞아서 다리를 철뚝이고 있으니까 그 선임병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던 거였어요. 면회 전날까지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했어요. 진짜 기다리다가 참고 있다가. 그런데 전화를 받는데 감시받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엄마 왜 이리 전화했어? 여긴 전화 안 하면 안 되는 곳이야.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 뭐 중요한 일만 전화를 하는 곳이래요. 그런데 내일부터 산으로 훈련을 가기 때문에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북한 무인기가 떴다는 뉴스가 나와서 비상이 걸려서 면회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한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 전화가 다시 왔어요. 하, 엄마 나 지피로 가고 싶다. 거기가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가 많이 돼요. 그때 미친 척하고 제가 갔어야 했는데 늘 얌전하면서도 사교적이고 또 친구들에게는 베푸는 성격이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4월 6일인 사건 당일에 전화를 받았어요. 만두를 먹다가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렇게 해서 면회가 되는구나 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자세한 상태를 듣고 그제서야 제 온몸이 막 떨려왔어요. 병원에 달려가서 온몸이 멍투성인 그 아이를 보면서 그제야 실감이 됐어요.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치렀을지 정말 그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태도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가족 동행에 대해 사찰하듯이 다 쉬어 있고 현장 검증을 장례식과 같은 시간에 해서 가족들이 현장 검증에 못 오게 했어요. 장례식도 또 자기들이 기록을 위해서 촬영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텅 빈 CD만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군의 태도가 얼마나 유족의 마음을 또 한 번 무너지게 하는지 정말 모릅니다. 조금도 군대 나중에 갔다고 괴롭힘의 대상 또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 중 선임병 한 명은 저희가 탄원서를 써서 선고받은 형을 낮추기도 했어요. 왜 그랬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 선임병이 법정에서 울먹이면서 후회하면서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원망하고 또 억울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용서하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그 아이도 부탁 가혹행위 대상이었다가 우리 승조가 들어가니까 승조가 그 대상으로 바뀐 거였어요. 만일 그 다음에 또 이병이 들어갔다면 우리 승조도 또 가해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내 학대나 폭력 사건은 누구나 피해자도 또 가해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지만 고마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사건의 진실을 알려서 가해자들이 마땅한 벌을 받도록 했고 또 대부분의 또 국민 여러분들 또 많은 유족들이 나의 일처럼 분노하며 군사법 개혁과 또 군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또 힘을 많이 모아주셨죠. 덕분에 우리 승주의 마지막은 헛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군인권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고요. 군 형법상의 변화도 생겼다고 해요. 상관 초병 또는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 아이 사건 이후에 군 형법 제60조 6항이라는 곳에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죄의 특례가 신설되어서 군인이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군인권이 변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제가 받은 많은 도움을 떠올리며 요즘도 비슷한 사건이 나거나 하면 열일을 제치고 달려가서 유족들을 또 만나고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 빈자리를 하나라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위로해주던 분들도 또 친구, 친척들도 아이들이 크고 또 취업, 장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정말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 아들, 딸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첫 번째 순서로 달려가요.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요. 그분들이 또 기운을 차리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아, 우리 승주가 헛된 죽음은 아니구나 이렇게 또 위안이 되고는 하죠. 그런데 물론 상실감과 슬픔은 여전해요. 피해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제 마음 한켠이 늘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군인권에 관련한 책 군인권열애라는 곳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윤승주 일병이 잃어버린 좋은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보고 깨달았죠. 아, 그렇지. 우리 승주의 잃어버린 좋은 시절은 돌아오지 못하지. 제 허전함의 원인을 알았을 때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온전히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 승주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때로는 정말 사람들이 윤일병의 엄마인 것을 못 알아보았으면 하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군인권 문제는 휴대폰 지급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제는 정서적 괴롭힘이나 언어폭력처럼 신체의 폭력의 증거가 남지 않는 식으로 군대 내 폭력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병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럴 경우 확대 원인은 밝혀지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가족이나 학교에서 체벌 한번 받지 않고 귀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갑자기 엄격한 군대 규율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학대나 그로 인한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이 꼬투리 잡듯이 무슨 정신 이력 등등을 탈탈 털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한다면 안타까운 희생은 더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가족에게 군에서 서류 한 장 받아내기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마운 친구를 꼭 찾고 싶어요. 승주가 질식으로 쓰러졌다고 모두가 거짓말을 할 때 폭행 때문에 승주가 쓰러진 거라고 진실을 처음 알린 친구가 있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도 내부 고발자로 찍혀서 군대 내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힘든 군 생활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이게 승주 이야기니까 볼 것 같은데 정말 꼭 연락해 주기를 바라요.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승주를 위해 승주 같은 일을 당할 뻔한 많은 청년들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것만으로는 정말 부족해요. 저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군에 간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더 지켜내려면 장병들이 보내는 문자나 전화 내용들 그냥 흘려듣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거든요. 그날 이후에 저의 매일매일은 승주에 대한 미안함을 없애기 위한 삶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정말 우리 승주를 만나면 말하고 싶어요. 승주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좌절하고 엎어지지 않고 엄마가 다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은 노력해다 왔어. 여러분, K-콘텐츠다, 뭐 한류다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요즘인데요. 군에서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은 이제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BTS 덕분에 당분간 우리 군대가 전 세계에 관심이 되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게 군에 간 아들들 누구나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거는 BTS뿐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직 군대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는 군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 제도도 있는 거죠. 인권위가 군대 내에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도 받고 조사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 장병들이 서로 서로를 지켜내 주어야 해요. 군인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또 관련 뉴스에 댓글 하나도 유족 마음 다치지 않게 정말 조심해 주시고요.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힘을 보태 주세요. 평범한 엄마였던 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바로잡고 싶어요. 저의 아들의 이름은 윤일병이 아닙니다. 저도 더 이상 윤일병 엄마로 불리고 싶지 않아요. 제 아들은 군인권 문제를 세상에 알린 소중한 청년, 배려심이 많고 사랑이 많았던 아이, 윤승주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승주 엄마, 안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박재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의 제목, 제 아들의 이름 윤승주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고 윤승주 씨의 어머니 안미자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브라이언 하일랜드가 부른 Sealed with a Kiss, 지미 로저스가 부른 데니 보이까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프레디 아길라가 부른 아낙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0: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5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시 변동성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ETF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배율을 기존 2배에서 1.5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당장 급하게 상장 폐지를 논의하면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예탁금을 5천만 원으로 한 번 더 올리는 추가 보완책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방향과 관련해 핀셋 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준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실제 건의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금융이라면서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고 계속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주체 다양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간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 국토부에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정부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 등을 언급하며 반시장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상급지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부담 확대가 반복된다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와 스페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X 게시글을 통해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돼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 폐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가 조사 중 증거 선별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0: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폐가 망신 1호 사건으로 조사해온 DI 동일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7도, 습도는 74%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시원한 물놀이가 그리워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잠깐! 물놀이 할 때 꼭 지켜주세요. 먼저 입수 전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어린이들은 꼭 보호자의 손이 닿는 곳에서 놀아야 합니다.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금지. 깊은 물에는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체력이 떨어졌다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로 즐거운 여름 추억 만들어 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버지였다. 이현우 목사입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오늘 초대 손님의 간증은 우리 연희엘 자매가 불러주실 노래의 제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0: 안내를 보냈네요.
1: 이 노래 제목처럼 아버지와 관련된 간증이라고 합니다.
2: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부산 수영로 교회 이현우 목사님이십니다.
0: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유, 오늘 멀리 부산에서 오신 건가요?
3: 네. 아, 부산에서 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 부산 가면 수영로 교회에서 가끔 예배 드렸습니다.
3: 네. 집사님 그 뭐 컨패션도 그렇고
0: 네, 컨패션
3: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몰래 예배 숨어서 드리다가 발각돼. 아,
2: 발각돼. 잘 될 타입.
3: 네.
0: 아, 거기 위치적으로 이렇게 해운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광안리 넘어가는 때 딱 가기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3: 예,
0: 수영로 교회 아주 항상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 부산 오시면 꼭 예배 드리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수영 씨, 부산 가게 되면 주일 빼먹지 말고
2: 이상하게 자꾸 부산 쪽에 교회가 쌓이네요. 지금 제가 갈 교회가 좀 쌓이네요.
0: 우리 이현우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또 기도라고 이제 테마를 두 가지를 크게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3: 네.
0: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3: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작 전부터 현재까지 늘 중심에 아버지가 계셨고요.
0: 예.
3: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계속해서 이야기로 또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군요. 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시나 봐요. 그래서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3: 네네.
0: 책 제목도.
3: 맞습니다.
0: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 멈추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3: 네. 그 한마디로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게 제목이었지만. 그 뒷문장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3: 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멈추라.
0: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멈추라. 기도하기 위해서 걷는 길을 멈춰라.
3: 기도하기 위해서 걷는 길뿐 아니라 나의
0: 모든 걸 멈춰라.
3: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 한번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버지였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3: 저희 그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셨어요.

0: 있어요. 네. 그 처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는 아니셨고요. 예, 예. 그 중학교 때 갑자기 이제 열병이 시작되면서 삼촌들도 이제 다 청각 장애, 이렇게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첫째 삼촌, 둘째 삼촌도 같이 들리지 않고.
1: 형제들이 전부 다.
0: 막내 삼촌.
1: 막 빼고.
0: 네네, 삼촌 빼고. 그 고모, 여행지는 고모가 있었는데요.
1: 같은 같은 열병이었나요?
0: 네네, 열병이 그렇게 와서 귀가 이렇게 안 들리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아버지가 늘 귀가 안 들리시다 보니까 안 들리면 사람들한테 늘 무시당하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뭐 거의. 집에 청각장애인이 있어 보면, 네. 뭐, 무시당한다는 표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옵신여김 당하는, 뭐, 애물단지, 뭐, 짐 같은 존재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뭘 할 때마다 늘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뭐, 이용당하니까 계속해서 뭔가 관계도 다 틀어지게 되는 것 같고, 늘 좀, 문제의 문제를 이끌고 상처와 상처로 늘 아버지 사셨던 것 같아요.
1: 그럼 언제부터 아버지 어떻게 보면 보호자 역할을 하신 거네요?
0: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좀 형님도 있었는데요. 늘 좀 같이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아버지가 못 들으시니까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으셨어요. 뭐 제일 좀 충격적인 부분은 그 대구에 가면 달성공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공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는 그 막노동 일을 하고 계신데요.
1: 아, 지금도요?
0: 네네. 예. 그래서 어떤 기구를 아침 일찍 기다렸다가 빨리 사서 일을 하러 가셔야 돼서 예. 같이 갔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문이 열리자마자 저희가 이 공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분이, 이게 좀 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병신이라는 단어를 좀 그때 쓰셨어요. 병신한테는, 첫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그때는 마수 물건이라는 용어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물건을 이 병신한테는 팔지 않는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재수가 없다고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린 마음에 이걸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을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어린 그 초등학생 시절에 뭐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핑계도 대고 이 물건 이미 뭐 누가 사가기로 또 뭐 했다는 식으로 좀 둘러대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받아야 될 상처의 범퍼 역할을 하면서 다 본인이 이제 어린 시절에 다 막아주면서 아버지에겐 좋게 설명을 해드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린 나이에 그 어른들의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심적으로?
0: 네. 그래서 좀 철은 일찍 든 것 같아요. 예. 철이 일찍 든 것 같고요. 뭐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뭐 그런 모습이나 언행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그런 상황이 다 이렇게 결합되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심장에 가슴에 메아리처럼 이렇게 외치는 거는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구나.
1: 그래요.
0: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구나라는 그 문장이 이렇게 어느 순간 좀 삶 속으로 스며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2: 네. 오히려 보호자 역할을 하시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2: 오히려 그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나, 더 깊게 만났던 그런 상황이 생기셨다고 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0: 네, 제가 그 이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믿음은 이제 들음이 있을 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데 믿음은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이건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되는데 뭐 여기서도 이만큼 고생하는데 천국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교복을 입고 대구에 철야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 대구에 동부교회라고 있었는데 네. 제가 교복을 입고 형님하고 같이 때로는 저 혼자 그 찬양 집회를 하고 그 철야를 할 때 말씀이 딱 끝나면 네. 기도할 사람들이 이제 다 막 강대상으로도 올라오고 막 곳곳에서 기도를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귀를 두고 이제 기도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딱 끝나면 100m 이 달리기 주자처럼 달렸어요. 정말 그 교회는 통로가 그리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끝나면 미친 사람처럼 100m 주자인처럼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높은 곳에서 기도하면 높으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귀를 막고 이 머리를 땅바닥에 받고 귀를 이렇게 잡고 기도했었어요. 그 이유는

0: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다른 목적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예. 귀 한번 열어주시면 뭐 부끄러움 많고 그런 아들이지만 제가 복음을 꼭 아들로서 전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좀 깊어지지 않았나.
1: 아니 그러면은 아버님 귀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은 있었습니까?
0: 이 하나님께서 그 제 기도에는 제 기도 제가 이제 원하는 기도였죠.
2: 네.
0: 로마서 10장 17절에 근거한 믿음은 들음에서
2: 예.
0: 하나님 듣게만 해주세요. 듣게만
2: 예.
0: 해주세요. 절대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아이가 되어서 고등학교 때 시작했던 그 몇십 년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섭섭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좀 삐침
1: 원망이 되죠.
0: 원망이 되죠.
1: 진짜 귀 좀 들리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0: 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좀 서운했던 마음이 교육자를 하면서도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게 자꾸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라는 이게
1: 안 나오죠. 이게
0: 제 꿍꿍이 속에 또 다르게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2: 네.
0: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서운함들이 좀 풀린 시점들이 있었어요.
2: 예.
0: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부모님과 가신 그 계기가 있었어요.
2: 예.
0: 형님이 아까 제가 한 분 있다 그랬는데요. 형이 이제 법대를 나오고 나름 열심히 이제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시험마다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이제 거의 나이가 찰쯤에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시험 정도가 됐을 때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거실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선포를 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그래서 지금부터 형님의 시험을 두고 이제 기도하면 반드시 될 거라고.
2: 예.
0: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1: 예.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뻥을 선물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2: 네, 그래서
0: 부모님이 그 다음 날부터 집에서 사실은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러다가 아무튼 결국 그 새벽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아들의 이 합격을 위해서 집 앞에 있는 대구의 달서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벽을 깨우셨죠.
2: 그러니까 형님이 장남이니까, 그죠?
0: 장남입니다.
2: 장남 출세 위해서.
0: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주일 예배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새벽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제 시험을 치르고 이제 결과 발표가 났죠.
2: 네.
0: 막 1차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2: 예.
0: 그래서 막 와 이거 뭐 너무너무 막 기쁨이 있고.
1: 기도가 들어졌다.
0: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발표가 났는데 형님이 이제 떨어진 거죠.
2: 아이고. 이런 데 좀 하나 붙여주셔야 이게 좀 아 우리 또 약관이 못 했는데 아이고. 아 그래서요?
0: 네네.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일단 그 결과 보고 장남이 생각난 게 아니라
2: 그렇죠.
3: 하나님.
0: 제가 생각난 거죠. 분명히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 습관이 그때 딱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까지 그래도 막 다니고 새벽에 다니고 그랬는데
2: 예.
0: 다니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등록을 떨어지고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그래서 형님하고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교회에서 지금도 그 첫 주에 가서 등록하고 형님하고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2: 예.
0: 그게 거실에 걸려 있는데
2: 예.
0: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고 가서 막 그 사진을 찍은 게 그래도
1: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0: 아무튼 그래서 가게
2: 그걸로 계속 교회 계속 하신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 맞지만 그러면서 아버지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한테 어떤 복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떨어졌지만 습관처럼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대학원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아버지는 그 교회 간다고 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은 아니고
2: 그렇죠.
0: 그냥 앉아 계시고 뭐 주부를 보시거나
2: 그러시죠.
0: 제가 집을 탁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성경을 탁 보고 계신 거예요.
2: 어머나.

0: 아버지가 성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저라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네. 이 목사님의 소리,
1: 그래요.
0: 또 어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정보의 소리, 오만 소리를 다 듣고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한테 딱 한 가지 음성으로만 고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다른 모든 소리는 다 끊고 하나님의 음성만 아버지에게 들려주시려고 귀를 다 사실은 지금까지 막으신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아버지가 그 성경을 방에서 읽으시는데 제가 그거 보고 옆에 방에 가가지고 빈방이었는데 그 빈방이 다 채워질 만큼의 눈물을 사실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서운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 회개의 눈물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1: 그렇죠.
0: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제 방법으로 응답해 그렇죠. 주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그렇죠. 방법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1: 그렇죠.
0: 응답해 주신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0: 네네네.
1: 우리는 우리 수준의 응답을 원하잖아요.
0: 네.
1: 내가 보고 듣고 세상을 경험한 수준의 응답을 네네.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이상이라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들음이란 그 단어 자체를 네. 내가 학습한 리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계속 기도했지만
0: 네.
1: 하나님 그 이상으로
0: 네.
1: 더 크게 정말 독대를 하실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응답을 네. 주신 거잖아요.
0: 네네. 아들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들의 네. 설교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그러네요. 주시는 그 설교는 뭐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1: 그럼요.
0: 거죠.
1: 그럼요. 네. 그래서 혹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는 실패가 없다. 기도는 실패가 없다.
1: 네.
0: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몇십 네. 년 기도를 하지만
1: 네.
0: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실패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실패 같은 성공이에요 결국.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최고의 이 성공의 길들을 준비하시고 그래요.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들 표현하는데 저는 네.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0: 맞습니다.
1: 다 응답이 있는데 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0: 맞습니다.
1: 내가 원한 답안지의 답을
0: 네.
1: 왜 요걸 안 주시냐라고 하니까 네.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0: 맞습니다.
1: 하나님 반드시 네. 다른 응답을 주신다고 네. 저는 믿어요.
0: 맞아요. 네. 거의 뭐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자녀들이 첫째는 네. 아들이고요.
1: 예.
0: 둘째는 아들이고
1: 예.
0: 셋째는 아들이에요.
2: 다 아들이네요. 네.
1: 사모님 천국 가시겠네. 무조건 천국 가시겠어요. 네.
0: 그런데 이놈들이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아빠가 저녁에 이빨 안 닦고 네. 이빨 안 닦고 좀 편안하게 안 씻고 잘 수 있도록 매일 저한테 요구하는 거죠. 아빠 오늘 하루만 그냥 이빨 안 닦고 자게 해주세요.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흉내 뭐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고
1: 오로지 이거 안 하게 해달라고 치카치카
0: 안 씻고 이빨 안 닦고 그냥 바로 자게 해달라고
2: 왜 그게 너무
1: 아니 애들 놀다 보면 지쳐갖고 이제 떨어지고 싶은 거죠.
0: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소원인 거죠. 간절한 소원. 그런데 저는 듣고 단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아이들의 요구를.
1: 그러나 그렇죠, 그렇죠.
0: 아이들의 편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죠. 응답이 안 됐지만
1: 그렇죠.
0: 아빠는
1: 그렇죠.
0: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죠. 준 거예요. 안 돼, 안 돼.
1: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근데 지금 뭐 자녀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자녀의 아버지로서 이제
0: 네, 네, 네.
1: 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0: 네,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한 뭐 5, 6년 정도 아이가 없었어요.
1: 네.
0: 없었다가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주셨고 뭐 임신한 상태에서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도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희는 이제 가보니까 목사님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들은 많은데 고위험군 중에 고위험군은
1: 예.
0: 좀 드물 수 있다. 굉장히 예. 이렇게 겁을 많이 주셨어요.
1: 예.
0: 그래서 아내하고 그 얘기 듣고 오다가 아내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고도 그날에 좀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1: 아, 예.
0: 뭐 큰 사고는 아니었죠.
1: 네네네.
0: 그만큼 아내의 마음도 좀 힘들었었는데
1: 그렇겠죠.
0: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첫째를 주셨는데 뭐 굉장히 튼튼한 아이로 주셔서
1: 예.
0: 이렇게 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 이 교회에 전화가 온 거예요.
1: 예.
0: 뭐 아이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막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아이가 살색이 아니고 파란색 되어 있는 거예요. 좀 파파 스모크처럼.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그 집사님 병원으로 빨리 이제 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기억나는 게 정말 비가 이렇게 막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0: 그 날이었어요. 네, 아내하고 네. 같이 아이를 챙겨서 가니까 언제나 기쁨으로 잘 아이를 케어해 주던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목사님 지금 빨리 좀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대구에 있는 교회 또 집사님이 있는 경북대 병원으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죠. 받으니까 거기 아이의 심장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핏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핏줄이 다 돼 있어야 피가 잘 흘러가고 그렇죠. 그리고 공기, 산소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핏줄이 뭐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파랗게 된 거죠. 근데 뭐 제가 그 처음에는 걱정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심장을 또 수술하면 되니까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수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힘들다. 그래서 왜 수술이 힘듭니까? 그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들도 있었으니까 병원 의사로 뭐 아주 흔쾌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혈액 응고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몸이 좀 제 컨디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피가 응고가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 이제 그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두고 이제 뭐 온몸에 그 이렇게 바늘 다 찔러놓고 그 중환자실 어린아이 중환자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면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뭐 바늘 다 꽂고 있는 아이를 보러 가는 거죠. 자녀를 다 낳으면서 보지를 못하겠더라. 정말 볼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그 인큐베이터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아버지인 것 같고
1: 맞죠.
0: 제일 뭔가 잘못한 아비인 것 같고 그런 좀 상황이었어요. 수술이 안 되는
1: 교인들도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하셨겠네요.
0: 그래서 그 교인들이 유치부실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혈액이 응고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혈액 응고제를 몸에 좀 마음껏 혈액 응고할 수 있는 이 어떤 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투여하고 이제 사인하고 수술실에 들어갔고요.
1: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사인하는 거죠.
0: 뭐 방법이
1: 없으니까.
0: 정말 하나님의 손에 넘어간 거죠. 답이 된 거고.
1: 그러네요.
0: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 성도들이 유치부실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뭐 저는 부암산 기도원에 있고 또 성도들은 모여서 유치부실에서 밤새면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네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1: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결과 수술 결과는?
0: 수술 결과는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지고 뭐 비록 이제 지금도 이 가슴부터 이까지 이렇게 찢어놓은 이 수술 자국이 있어요.
1: 그리고 흉터 남았겠죠.
0: 배까지 있지만 심장을 갈라놓았지만 수술이 또 잘 되어가지고 뭐 지금도 체크업은 계속 받고 있지만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SBS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용기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장마가 거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이 7월 말,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살아낸 자리

0: 위에 서 있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잘된 것보다 아쉬운 것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답답함, 어느새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씁쓸함,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이 여름 이 뜨거운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걸어온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어떤 성취보다 귀한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선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기쁨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계획대로 된 것은 얼마 없지만 그 계획 밖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너머에 더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 안에도 배움이 있었고 멈춘 것 같았던 날 안에도 잘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상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만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새 출발은 1월 1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 출발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7월의 마지막 주 하반기의 첫 주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반기에 첫 걸음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이 맞다면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나머지 반년의 색깔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답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옵니다. 이 폭염을 견뎌낸 사람만이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선하고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며 남은 반년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여러분의 남은 반년에 새 힘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잠언 3장 5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의지할 것이 있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불안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비슷한 감정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 사자가 거기 있을 때 그 사자를 봄으로써 대상을 봄으로써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아직 사자는 없어요. 그런데 사자가 올 것 같아, 곧 있으면 사자가 올 것 같아 라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걱정, 근심 가운데 불안해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걱정할 것도 많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걱정할 것도 많은데,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못하러 내일까지 걱정하느냐. 내일을 내가 너에게 줬다면 내일 공급할 힘도 능력도 줄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허둥지둥하며 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 이혜인 수녀님께서 썼던 그 작은 기쁨이라는 시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져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또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온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웃어야지. 우리 인생은 먼 길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먼 길을 걸어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기쁨과 감사와 친해지면서 소소한 기쁨과 감사와 친해져야 되는데 그 기쁨과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에요.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지하지 말아라. 무엇을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나의 명철입니다. 명철은 경험, 지식, 나의 생각입니다.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경험대로 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일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당연한 일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것도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이 길이 맞는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잔나 웨슬리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수잔나

셀리 어머니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수잔나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엄마가 앞치마를 얼굴에 뒤집어 쓸 때는, 그때는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엄마를 부르면 안 돼. 엄마를 방해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아주 자녀가 미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자녀에게 정말 아주 크게 정죄도 하고 싶고 때려주고도 싶고 그리고 큰 소리 내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그렇게 야속하게 느껴지고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자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수잔나 웨슬리는 앞치마를 훌러덩 뒤집어 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오늘 너무 지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너무 밉네요. 둘째가, 셋째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네요. 너무 미워요. 지금 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져요. 미워요. 다 모든 걸 포기하시고 나도 좀 잠시 쉬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는 이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명의 자녀를 키웠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수잔나 웨슬리가 키웠던 자녀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감리교회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나와요. 그리고 존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 바로 6천여 개의 여러분 찬송시를 작사했던 그 웨슬리, 찰스 웨슬리. 찬송가에도 참 많이 수록이 되어 있었지요. 어머니의 그 기도로 키운 겁니다. 어머니도 힘들지요. 여러분 지치지요. 그럴 때마다 앞치마를 둘러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할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두려운 날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46편의 말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님을 더 의지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두려운 날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리하였어요. 다윗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마치고 다시 이젠 자신이 거했던 그 성읍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성을 시글락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성이 다 불탔고요. 그리고 성 안에 남겨뒀던 아내들, 자녀들이 다 아멜렉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사로잡혔는지라. 4절 말씀해 보니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울 기력도 없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떡하십니까? 믿음이 없었던 다윗의 용사들은 돌을 들었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이 모든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으니 다윗에게 돈을 들었습니다. 다윗, 당신 때문이야. 내가 당신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아멜렉 사람에 의해서 지금 끌려갔어. 당신 때문이야. 다윗을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서 다윗에게 돈을 든 것입니다. 맞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랬어요.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우리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서 힘들어서 우리가 때론 폭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슬퍼서 힘들어서 우리가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슬퍼서 그런 것이야. 나는 지금 불안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하며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나는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이 불안을 몰아내겠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내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결정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힘을 입었어요.

그 힘입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의 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원합니다.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도 입는 옷이에요. 격식을 차리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대충 급하니까 지금 아멜렉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빨리 가서 아내와 자녀들 그럼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대충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무릎 꿇고 엎드리겠다는 거죠. 에봇 가져다 주십시오. 여러분 에봇이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빨리 칼 두고 나가야죠. 쫓아가야죠. 우리도 이런 말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가 필요해.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 힘든데 기도 예배? 아니야, 지금 급해. 급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급하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급하니까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지만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 아들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때 8절 말씀에 다윗이 요압께 무치하오되 자신의 명철을 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명철,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땅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아멜렉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쫓아가야죠. 당연히 쫓아가서 찾아와야죠. 그러나 그 당연한 것도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 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반드시 찾으리라. 쫓아가라.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리했던 다윗도 너무 불안해서 그가 또 실수하고 넘어졌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서두에 잠깐 정리를 했습니까? 불안은 아직 나에게 문제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문제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인해서 오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다윗은 아직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찾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죽이겠지라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땅에 가면 사울왕이 오지 못할까? 그래,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적군의 땅에 가면은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선택한 땅은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과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는 데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원수로 삼았어요. 저 원수.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생각하기를 블레셋 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리고 내가 숨어 지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다윗으로 알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이란 그 땅은 다섯 개 성읍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성읍이 바로 가드란 성읍입니다. 그런데 꼭 골라도 가드를 왜 갑니까? 왜냐하면 골리앗이 어디 출신인가? 가드 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라도 그 다섯 성읍 중에 굳이 왜 가드를 갑니까? 다른 성읍을 가야죠.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면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보이는 그 흠이, 누구나 다 보이는 그 결점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오점이 그 사람만 안 보여요. 내 안에 불안이 있으면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왜 골라도 가드를 고릅니까? 다른 성읍을 갔었어야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모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알아차리지요.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압니다.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동일합니다. 세상도요, 우리의 결점,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점 너무 잘 알고요.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 약한가를 잘 압니다. 아, 누구누구는 자녀에게 약해. 누구누구는 사람들의 평가에 약해. 칭찬에 약해. 물질에 약해. 그리고 건강 염려증이 있어. 사단 너무 잘 알아요. 우린 다 연약하죠. 여러분, 결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약한 구석구석이 있지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사탄은 우리 약점을 아주 잘 알아요. 세상도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보여요. 무엇에 약한지, 저 친구는 어떤 부분만 자극하면 파르르 떠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분은 주님께 자꾸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서 주님 맡깁니다. 나는 약하게 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으로부터 덮임을 받아야 되고 가리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12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어떤 순종을 하였는가? 13절 말씀해 보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때 아기스 왕이 이런 말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째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썩 내보내라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명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한 가지 단어, 내게 주신 그 은혜 한마디, 그 한마디 생명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귀한 은혜의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그 귀한 은혜 여러분이 여러분 모든 삶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범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정이란 그 단어를 히브리를 보니 나에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원형으로는 야다으랍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할 때 그 알다가 야다인 것입니다. 그 알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알미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저는 연예인을 압니다. 그러나 연예인은 저를 모릅니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니죠. 저도 알고 연예인도 알아야지만 아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 알아.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있음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는 그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 전능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다는 그 단어도 히브리어에 보니 야샤르, 그 단어는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케 하다, 풍부케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도하신데 아주 풍요롭게, 아주 곧게, 아주 멋있게 우리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0: 하나님이십니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가능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조금 더디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아주 크고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선포하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언제나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마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여러분 영혼에게 꺼지십시오. 정신 차려라. 어째 불안해하는가.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급할 때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이 기회 놓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 기회는 잡으면 안 되는 기회라고요. 세상에서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잡는 거, 불안해서 만나는 관계, 불안해서 여러분 쥐는 것은 여러분의 큰 은혜도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편 121편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소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 교회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0: 초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껄무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 할 걸, 그때 살 걸. 후회를 나타내는 껄이라는 말과 앵무새가 합쳐진 신조어라는데요. 계속 후회만 반복하는 사람을 재미있게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면 우리 마음에도 껄무새가 울어댈 때가 있죠. 아까 그냥 좀 참을 걸, 그때 그 말은 하지 말 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후회를 자책으로 만들기보다는 다음 선택을 위한 지혜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강서정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낮에는 바쁘게 지나쳤던 후회들이 마음속에 하나둘 고개 들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쉬워 보이는데 그래서 후회는 자꾸 생겨나고 떠난 버스를 보면서 저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탈 걸 이렇게 서 있기보다는 다음에 어떤 버스를 타야 할지 길을 잘 살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7월 27일 월요일이에요. 자, 7월도 이제 손가락 5개 남았네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이건 화장품.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조수아가 부른 세상을 이기는 지혜, 한정수,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네 두 곡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월요일 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퀴즈 풀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빵빵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월요일 빵빵한 퀴즈. 하루하루 무척 더우시죠? 오늘은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 하심정 흑더덕 진액 두 분께 또 언제나 인기 있는 강릉 BNC 육족 마늘빵을 세 분께 그리고 예뻐지는 선물이죠. 레스케미 화장품 세 분께 선물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찬양도 넉넉히 전해드릴게요. 찬양 시간 여유 있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정답도 천천히 생각하시고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유 있게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들려드리는 곡들은 어떤 날에 많이 불리워졌던 대표곡들입니다.

뭐 흔히 행사송 혹은 축가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유독 어떤 날에 이 곡들이 많이 불리워졌습니다. 너무 쉬워서. 정답 당첨되실 분들은 센스 있는 문자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추억을 담아주셔도 좋습니다. 샵 1212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유료 문자고요. 혹은 레인보우로 뭐 비공개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날 많이 불리워진 곡이었을까요? 찬양은 우선 두 곡 먼저 전해드릴게요.

월요일 빵빵한 퀴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려드리는 이 곡들은 도대체 어느 날 많이 불렸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곡으로 결혼식 때 축가를 들으셨던 분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꽤 많이 드시지 않을까. 그리고 한 20여 년 전 이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그만큼 많이 결혼 축가로 불려졌던 곡이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도 역시 결혼 축가로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손영지, 김도현, 전지한이 부른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빵빵한 퀴즈 진행을 해봤고요. 정답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고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재밌게 보내주셔서 자 발표 바로 하겠습니다. 한 곡을 더 듣고 발표를 할까요? 재미있는 사연이 더 들어올까요? 그러면 저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까요? 자 그럼 최근에 이 곡을 진짜 결혼 축가로 많이 신청하신 분들 계셨는데 자 6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정답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추억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선물 당첨자에 살짝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 이슈가 이샤에게 아담이 하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곡이죠. 김보규, 이상혁, 이시연, 오종훈, 안혜정 함께 청년들이 부르는 그런 멋진 축가곡입니다. 이 곡까지 듣고 정답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할게요.

이씨가 이씨에게까지 전해드렸어요. 자, 선물 받으실 분을 제가 좀 더 늘렸습니다. 실은 오늘 흑더덕 진액 그리고 육족 마늘빵 그리고 레스케미 화장품 드린다고 했는데 빵빵한 퀴즈다 보니까 커피빵으로 생각하신 분이 계셔서 어머어머 근데 참 운이 좋으시네요. 커피빵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선물로 커피빵 드리려고 했었던 거 오늘 좀 땡겼습니다. 퀴즈가 있는 날은 이렇게 선물을 조금 넉넉하게 많이 드리고 일주일 시작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먼저 러브레터님 결혼 축가 결혼할 때 너무 좋아서 행복한 웃음만 지어서 딸 낳는다고 했는데 정말 딸 낳아서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러브레터님께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또 한 분 여주왕자님께 커피빵 드리겠습니다. 결혼 축가 다시 리마인드 웨딩이라도 하고 싶어져요. 커피빵 상상만 해도 만날 것 같아요. 우리 목장 식구들과 나눠 먹고 싶어요. 퍼지는 커피빵입니다 라고 하셔서 오늘 선물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두 분께 생각지도 않게 커피빵 선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두 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선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육족 마늘빵 강릉 BNC 육족 마늘빵 세 분께 선물 드립니다. 자, 먼저 송미영 집사님께 드릴게요. 남편 미운 우리 문지기와 띠동갑으로 결혼하고 첫째

딸 낳고 막내 승현이까지 비록 나의 난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문지기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송미영 집사님 헌신하시는 거 너무 귀하고 늘 감사한 마음에 오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정답도 잘 맞추셨어요. 또 바람내음님께 육족 마늘빵 보내드립니다. 고아가 된 조카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저희 부부에게 혼주를 부탁해 왔어요. 남산 한옥집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답니다. 우리 부부도 한복을 맞춰 입고 신부의 부모 자리를 지켰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축가가 울려 퍼지던 그날 하늘은 푸르고 초록은 짙었던 그날을 오래도록 기억할 거예요. 은미야 축복해 많이 사랑받으며 잘 살거라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바람내음님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963님 정답. 결혼한 지 벌써 22년 되었어요. 잠실 어느 목사님 주례로 성경책에 신랑 신부 두 손 올려두고 기도해 주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감동의 눈물에 화장 지워질까 새처럼 눈물 짓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3963님께도 선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레스케미 화장품 세 분 선물 드릴게요. 빵빵 많이 먹으면 웨딩드레스가 빵빵해진다고 하신 최여사님 예뻐지시라고 레스케미 화장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68님 눈 내리던 3월 10일에 결혼했는데 그 예식장은 없어졌더라고요 하셨어요. 또 4137님 축가 결혼식 축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옆지기가 보고프네요. 하늘나라로 소풍 떠난 지 3년째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혼자 되셨지만 또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 마음도 오래오래 사랑일 거라 생각해 봅니다. 선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숨차네요. 하심정 흑더덕 진액은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자, 먼저 축하드려요. 6817님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 주름진 얼굴 중년이 된 우리 부부 26년을 함께 살아왔네요. 주님을 의지하게 잘 인내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시며 결혼식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6297님께 선물 드릴게요. 결혼식 후배들이 함께 해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 정답 맞추신 모든 분들 축하 축하 드리고요. 오늘은 선물 좀 넉넉하게 드렸으니까요. 비공개로 주소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받으실 분들 잠시 후에 제대로 발표를 쫙쫙쫙 해드릴게요.

아마 해외 CCM으로는 가장 많이 결혼 축가로 불려진 곡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의 가정, Household of Faith, 스티브 그린 그리고 아내인 메리진 그린이 함께한 곡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김명식, 송미애 역시 부부가 함께 이 곡을 불러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자, 오늘 이렇게 빵빵한 퀴즈 선물도 좀 넉넉하게 많이 드렸는데요. 먼저 육족 마늘빵은 송미영 집사님, 바람내음님, 3963님께 커피빵은 러브레터님, 여주왕자님께 흑더덕 진액은 6817-6297님께 레스케미 화장품은 최여사님, 6768님, 4137님께 돌아갔습니다. 아,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선물도 드리고 재미나게 추억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도전 외쳐주세요. 자, 1부 끝곡은 시와 그림의 항해자, 오늘은 워십 버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감사님께서 요즘 폭염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도 있고요. 뉴스 보기가 두렵네요. 마음의 더위를 찬양으로 식히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함께 하시고요. 자,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이단 상담 사역을 펼치고 있는 대전 도안교회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천지 마띠아 지파 소속 신도 30여 명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이단 상담에 항의하는 피켓을

0: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당 집파는 3년 전 도안교회의 신도들을 잠입시켰다가 교회의 법적 대응으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는 이만희 교주 구속 이후 내부 위기감을 달래고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이라며 교회는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된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강석 목사가 대한민국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습니다. 소 목사는 유엔군 참전의 날인 오늘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유엔 참전국 감사 만찬 행사에서 권오울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그가 세해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난 20년간 민간 차원에서 참전 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2007년부터 매년 국내외 6.25 참전 용사와 유가족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AI와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글로벌 AI 선교 허브를 비전으로 내세운 제주 AI 세계선교센터가 지난 24일 세계 평화의 섬 교회에서 출범 예배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센터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사를 연결하는 AI 선교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AI를 활용한 다국어 복음 콘텐츠 제작과 AI 기반 선교 행정 지원, 해외 선교지 맞춤형 콘텐츠 개발, 선교사 AI 역량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 목회 선교 지도자 과정과 크리스천 AI 미디어 선교사 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독교 AI 윤리와 AI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건강한 AI 활용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제12대 이사장에 창동염광교회 황성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서울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5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장 이취임 예식을 갖고 제11대 이사장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이임과 황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기념했습니다. 황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 없이 행정조치로 낙태 약물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이 헌법 질서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태아 여성 보호 국민연합과 조배숙 국회의원 등은 최근 국회에서 긴급 학술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법률 개정 없는 낙태 약물 허용 방안이 가져올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입법 없는 약물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현행 의료법 체계와 충돌하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교계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똥찌에님 본인 결혼식에 축가를 본인이 부르셨군요. 아, 결혼식 축가를 많이 불렀는데 저의 결혼식 축가는 망쳤던 기억이 긴장 많이 해서 그때 불러 약간 실패했던 양아인의 사랑합니다 들려주세요 하셔서 전해드렸는데 약간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다. 약간 문자에서

그런 느낌이 용감하시네요. 그 요즘 그 신랑 신부들 중에서도 축가를 직접 부르고 뭐 가족이 축가를 아주 재미나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좀 동영상들을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감하신 분이시네요. 자, 2부에서는 별도의 코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만 부지런히 전해드릴게요.

아구 예뻐라가 절로 나오는 버전이죠. 행복한 가정의 은혜. 이 곡은 엄마 아빠이신 손경민, 김정희 이 곡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자녀인 손예찬, 손예성, 손예담 함께 부른 버전으로 오늘은 전해드렸고요. 은혜 이 곡은 오직 주님과 함께 님께서 일부 퀴즈 참여하시면서 우리 부부는 84년에 결혼했습니다. 약혼은 82년도 만난 지

8일 만에 약혼을 했어요. 자녀는 1남 1녀인데 손자 손녀 7명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써주셔서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오직 주님과 함께 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레스케미 화장품 받으실 수 있게 주소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너무 훌륭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문자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직 주님과 함께 님도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김요한의 자녀. 희민 희승맘님께서 오랜만에 사연 남겨봅니다. 내일 생일인데요. 아들이 저의 생일 미역국을 끓이고 있어요. 참기름 냄새가 솔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기쁨으로 기억되겠지요. 다시 일본으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아들에게 주님 뜻하신 대로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어요. 행복하시겠어요. 미리 참기름 냄새 솔솔 나는 미역국 직접 끓여주는 아드님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또 보내주신 신청곡도 함께 나눴어요. 5772님도 역시 아마 전해드린 곡을 들으시면서 마음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20여 년 전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오늘 입대를 했습니다. 어느덧 훌쩍 20여 년이 지나갔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훌륭하게 잘 군입대해서 생활하고 더 늠름하고 씩씩하고 멋진 이 땅의 사나이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5908님 요게벳의 그 기도를 꼭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게벳의 노래 오늘은 김형미 씨가 부르는 버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일찌감치 복습하신 것 같아요. 어바이드의 여정 신청곡 들어왔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님도 일찌감치 사연 주셨어요. 김영미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딸이 오늘 중국 연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준 딸에게 고맙고 일하면서 대학원 과정도 잘 마무리한 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까지 함께 할게요.

Yeah. 가끔 그런 생각 들어.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근데 말이야, 우리가 걷는 이 길 사실 한 번도 나 혼자인 적 없었더라고.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 이제 같이 걸어볼래.

김영미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어바이드의 여정. 아, 지난주 CCN 공부방에 저희가 새롭게 배웠던 새 노래를 오늘 복습해봤습니다. 김형미 버전의 요괴배 새 노래, 조금 더 애절한 느낌이 드네요. 제키리님께서 몽골 울란바토르 바야 효소교회 몽골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선교팀 사역 중입니다.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갓키즈 스쿨 교사분, 몽골 선교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찬양도 몽골어 찬양으로 준비했답니다 하셨어요. 7694님께서는 월급이 지난 지 일주일째 여기 밀양인데요. 너무 더워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냉면을 먹었어요. 여기는 비가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 준비해 주세요. 어젯밤에는 약 5분간 비가 두어 번 내렸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밀양에서 오늘도 뜨거운 밤이 지속될 것 같아서 다들 건강하게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좀 시원하게 찬양, 오늘은 위러브 한밤의 프레이즈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과 함께 수프로우님께서 일찌감치 신청곡 여러 곡 써주셨는데 그중에 음악대사 유나이티드의 행복한 만찬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프레이즈 비 준비하시니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은 엘리베이션 워십 Here as in Heaven 라이브 워십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승리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글자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책을 보다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실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돋보기를 써도 글자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세월을 실감하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만나는

글자책이 참 반갑습니다. 휴대전화 사용할 때 엄지와 검지로 쓱 밀어서 글자 크기를 키운 것처럼 큰 글자책은 글자가 1.5배 정도 커서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거든요. 큰 글자책을 펼친 것처럼 오늘 우리 눈앞에서도 친절한 일상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모든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며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죠? 더워서 꼼짝하기 싫은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어제는 조금 바람이 불어서 저녁 산책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말씀으로 받은 은혜 다시

새기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이어갈게요. 서윤화 어두울수록 분명해지는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플라리스님, 도서관에서 큰 글자책 보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눈 크게 뜨고 가끔 게시판도 보겠지만 돋보기가 세상 불편한 오늘. 이해합니다. 특히 휴대폰으로 방송 들으실 때 게시판 보기 쉽지 않으시죠? 이것도 어떻게 좀 큰 글자처럼 커지게 글자들이 커지고 분명하게 보이도록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성희님,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셨어요. 어여쁜 자연님, 군에 간 둘째가 30분 전에 휴가 나와서 밥 먹고 보미와 놀면서 찬양 듣고 있습니다. 아드님 입에 엄마 밥이 들어갔으니 든든하실 거고 이렇게 또 평안한 시간이 없네요. 그죠? 멋쟁이님의 신청곡인데요. 업스트림 앨범에 있는 주의 임재 앞에.

완성남님과 함께 장윤영이 부른 웰컴 스트레인저 들었습니다. 0998번 쓰시는데요. 동생이 직장에 혹이 생겨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혹이 악성이 아니면 제거로 끝나지만 만약에 악성이면 직장 절개하고 장루를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초신자인 동생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어요. 제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동생이 톡송으로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을 들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제거로 끝날 수 있길. 그래서 주님이 일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우리 함께 증거할 수 있길. 그리고 데이비드님이 신청하신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명가님의 신청곡 You Raise Me Up을 오늘 레나 마리아 목소리로 들었고요. 데이비드님과 함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이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소망님 부천인데 바람이 있어요. 해가 먹구름 속에 있고 많이 덥진 않아요. 오, 말씀을 듣고 제가 창밖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은데요. 바람이 조금은 부는 것 같은데요. 뉴스사회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네, 환영합니다. 해바라기님, 8월 5일부터 7일까지 캠프 코리아 갑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3명, 보조교사 2명이 가는데요. 많은 은혜로 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양주 등대교회입니다. 네, 말씀으로 무장하고 감사로 기쁨이 넘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드리길 바라고요. 남양주 등대교회 파이팅! 해바라기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신청하셔서 준비해놨고요. 하나 패밀리님께서 야 남편분은 눈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하나 패밀리님께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또 하나 패밀리님은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서 남편분에게 부탁하고 천생연분 맞는데요. 방학이어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아니 지난주는 어찌어찌 보냈는데 아이쿠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신나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주안에서 기뻐해 신청해요. 네, 이것까지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서 주안에서 기뻐해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언어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계속 반복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희님, 태영이는요 지난주 청소년부 수련회 잘 섬기고 이번 주는 청년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거든요. 천안으로 간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청년들과 함께 잘 보내고 오길 기도합니다. 아멘. 민들레님, 올 2월에 소천하신 94세 어머님, 시력은 좋으셨는데 그래도 큰 글자책 하나 사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님 제 마음 아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아시죠? 어머님이 생각나는 작은 어떤 팁이 주어지면, 아, 어머님 이거 해드릴 걸, 어머님 이거 해드렸으면 좋아하실 걸, 이런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하이디 8529님은 7월 마지막 주 샬롬이고요. 왜 벌써 마지막 주인지는 뭐 얘기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워서 목장 모임도 방학했거든요.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황태규 아빠님이 비와요 토론토에. 토론토에는 비가 오고 있다고 알려주셨고요. 황호님, 다음 주일 성가대 합창 행복입니다. 꼭 들어보고 싶어요. 아, 준비하시는 곡이 행복.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한예가 부릅니다.

작든 크든 크기에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한이가 부른 행복이었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The Day of the Lord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로 먼저 가 있을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 워시 크라우드 앨범에서 주예수 내 산 소망 리빙 호프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동행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주일의 성가대 찬양곡이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신내악단 영화도 생각나고 은혜 받았어요. 신청하신 곡이었고 해바라기님도 캠프코리아 송 리스트에 있다고.

네.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최 여사님, 오늘도 감사한 날이에요. 친구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서 손도 잡아주고 얼굴 보고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해서 힘든 친구인데 지금 아마 친구분 폰에도 레인보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들어보라고 권하고 오겠습니다. 네. 마음이 어두울 때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게 그렇게 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최 여사님께서 그런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도 듣고 찬양을 통해서 가만히 가사를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새 마음에 상처난 부분이 조금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프레소님의 신청곡인데요. 손영지가 부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 정리, 청소일을 남편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짐이 쓰레기만큼이나 필요도 없고 버릴 거를 다 짊어지고 살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긍휼한 마음 주시고 몸도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분리정리 잘하게 힘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희망은광님과 함께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오늘은 조소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273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제목의 곡,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다섯사랑마음님께서도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FE님 지금 오목공원에, 저희 방송국 바로 앞에 있는 오목공원에 그곳에서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온 땅의 주인 신청하셨어요. 더운데 어디 시원한 곳, 그래도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찬미의 목소리로 3.1교회 POP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늘 기도 김진아님께서 19년 전 태어난 너란 아이 정말 고맙다. 고귀한 존재야 우리 아들. 태어나자마자 아픈 엄마 그걸 지켜보고 커온 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 정말 대견하고 역사학자를 꿈꾸는 윤하원 응원한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하원이 생일이군요. 이렇게 더울 때 김진아님이 아드님을 예, 이 땅에 태어나게 했네요. 진심으로 하원님의 생일 축하하고요. 역사학자를 꿈꾼다. 멋집니다. 정말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역사학자 응원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항상 매일 행복해요 엄마라는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 신청하셨는데요.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 제목의 다른 곡들 있어서 조금 글자 하나로 또 곡이 달라지기도 해서 하원하진맘님께서 이 곡을 신청하신 게 맞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 곡 좋아하고요. 그리고 생일곡으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박에스더의 곡을 걸어놨습니다. 윤하원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며 또 이렇게 잘 키워낸 김진아님을 응원하며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박에스더 너는 축복의 통로.

늘기도 김진아님과 함께 하은이의 생일 축하하며 너는 축복의 통로 박에스더 목소리로 들었고요. 8부 박종수님과 함께 이어서 박진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문평아님, 고3 딸 친구가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사랑이 많고 잘해주셨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며 감동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기도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고3이면 아마 마음이 많이 여려있을 때인 것 같아요. 약해 있고. 그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 아이를 잘 붙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일들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참 하기 어려워서 아 감동 느끼고 또 기뻤다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아이가 쭉 믿음 생활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홍향기님, 당향도 들으면서 참치 김밥을 20줄 싸서 이웃분들에게 나눔했어요. 쉬는 날 은혜의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와, 얼마나 좋으셨을까 받으셨던 분들이. 안학수님 신청하신 곡 나의 눈을 여소서 한부영이 부릅니다.

나의 눈을 여셔서 한보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우리 딸 방사선 25회차 내일이면 끝납니다. 8630번님, 아유, 너무 애쓰셨고 너무 잘 해내셨고 어머니도 옆에서 애 많이 쓰셨어요. 살랑살랑님께서 아이고

아이들 방학 메뉴가 많이 걱정되시죠? 요즘에 유튜브로 매일 공부해요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이들 어떻게 이 방학을 지내게 해야 할지 매일매일이 고민인 우리 엄마들 응원합니다. 사랑하오님, 우리 집 문남매도요. 오늘 아침 2박 3일 청소년 수련회 출발했습니다. 딸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들은 아들만의 하나님을 꼭 만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끝곡은 제키레이님 그리고 자만님 두 분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마라나타 부흥왕국과 소양이 함께하는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더운데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승리하는 오늘 하루로 보내시길 원합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이 유명한 헌신 찬송가의 가사는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목사 중 하나였던 글래든이 작사했습니다. 글래든 목사는 183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하고 회중교회 목사가 됐고 나중에는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서서 투사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글래든 목사는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서 회중교회 목사로 8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 노사관계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지 왜 기업체 사업에 간섭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비난했지만 사회 참여에 대한 글래든 목사의 의지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그는 당시 신학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자유신학, 대표적으로 성경은 완전 무오류한 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진 신학의 동조에 회중교회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1882년 글래든 목사는 오하이오주 회중교회 목사로 초빙돼 그곳에서 1914년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글래든 목사는 사회 정의관을 갖고 있었고 노동쟁의를 선도했으며 뛰어난 필치와 화술로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으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전해드립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을 들으셨습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방송이 아닌 시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28일 화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름 수련회의 계절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오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자의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게 하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소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둔감했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지켜가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소서.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도 않으며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세속적 풍조를 거슬러 오직 진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소서. 열방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헌신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전용대가 부르는 주님 주신 평안, 신승희의 찬양, 내 평생 살아온 길. 이어서 김승일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42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42편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뵈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구나.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 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성경 낭독 시편 42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무엔이 부르는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트리니티 싱어즈입니다. 찬송가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어서 CBS 합창단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예수님의 증인이고 무엇보다 교회의 증인들입니다. 더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대한 증인들을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여전히 같이 경주하자라고 권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한 패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은 우리를 거리끼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불편함과 거리낀 마음들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지요. 믿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불신앙도 포함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던 그때 그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분명하고 그 의지가 분명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만 찾느라 조금 멀리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안목이 되어버린 거죠. 길 때문에 원망하고 물 때문에 불평하고 먹는 음식 때문에 짜증스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들을 품었던 그들을 봅니다. 그렇게 그것에 매이다 보니 주님의 말씀하신 믿음의 경주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현실적인 눈에 매여서 바라보다 보니 당연히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시비를 걸게 되고 자꾸 비교하고 따지게 되지요. 그건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의 반복, 그리고 여전한 마귀의 유혹 앞에 알면서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리에서 빨리

이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넉넉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한 일을 참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신 그 기분을 예수님은 잘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반역과 거역함에도 예수님은 그저 한결같이 신실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믿어주시며 여전한 눈길과 사랑의 지긋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셔서 우리 위한 십자가에 마침내 이르게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주님의 길과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둬야 할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다시 고민하고 우리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서는 것을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견고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굳고 단단하다 또는 사상이나 의지 따위가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했으며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예수님은 당하신 고난과 핍박, 조롱과 멸시천대를 이겨내셨습니다. 참아내신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 느끼는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예수님의 기분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의 근거로 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온전히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감히 게임이 안 되지요. 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견고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일이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을 말할 수 있겠지만 주의 일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심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을 말하지요. 주님을 알면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주님의 은혜로 일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왜 또 견고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견고하셔서 악에 빠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받긴 하셨으나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마귀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고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또 견고해야 합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피곤하면 낙심하기 쉬워집니다. 포기하기 쉬워집니다.
나의 속상함과 답답함을 드러내고 그에 맞는 반응을 나타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0: 그렇다고 피곤하다고 낙심하면 이루려고 달려들었던 일까지도 그만두게 되고 삶의 목적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으신 소망,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도 여전히 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거절, 우리의 업신여김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쉽게 삐치거나 토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에 따라 매이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잘 아시는 분답게 우리를 대우해 주심으로, 끝까지 인내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만 향하도록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상처받음 대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능력 있는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김종찬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클래식 화이어가 부르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듣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드보라 메이의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크룩스가 부르는 주님이여 이 손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이단 상담 사역을 펼치고 있는 대전 도안교회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천지 마띠아 지파 소속 신도 30여 명은 지난 26일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이단 상담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당 지파는 3년 전 도안교회의 신도들을 잠입시켰다가 교회의 법적 대응으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는 이만희 교주 구속 이후 내부 위기감을 달래고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이라며 교회는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된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광석 목사가 대한민국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습니다. 소 목사는 유엔군 참전의 날인 어제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유엔 참전국 감사 만찬 행사에서 권오울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그가 세해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난 20년간 민간 차원에서 참전 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2007년부터 매년 국내외 6.25 참전 용사와 유가족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보훈 음악회와 어린이 감사 편지 쓰기 등 보훈 정신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주 AI 세계선교센터가 지난 24일 세계 평화의 섬 교회에서 출범 예배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센터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사를 연결하는 AI 선교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AI를 활용한 다국어 복음 콘텐츠 제작과 AI 기반 선교행정 지원, 해외 선교지 맞춤형 콘텐츠 개발, 선교사 AI 역량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 목회선교 지도자 과정과 크리스천 AI 미디어 선교사 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독교 AI 윤리와 AI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건강한 AI 활용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제12대 이사장에 창동염광교회 황성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서울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5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장 이취임 예식을 갖고 제11대 이사장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이임과 황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기념했습니다. 황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0: CBS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을 사용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남유다의 선한 왕 아마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해놓고는 왜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까?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여로보암 2세는 왜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라를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장수하고 편안하게 죽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도록 장수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딱해서 뭐 안 보이면 뭐 무슨 재난을 당해갖고 그냥 집안이 어려워져갖고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그런데 누가 봐도 너무나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겪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괴롭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뭘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효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까? 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가치관, 세상에 돌아가는 원칙의 권선징악이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입된 생각 때문에 이제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세상은 권선징악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일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이도 횡행하는 것 같고 악이도 폭력적이잖아요. 더 힘이 넘쳐나잖아요. 굉장히 악의 재력에 힘도 세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좋습니다. 악인이 그렇게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런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인의 손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악인을 통해서 보호하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 악인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건 괜찮지만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깨뜨려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악된 세상은 나그네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군인이 군대 갈 때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이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곳이 영원한 종착점이 아니고 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아마샤 왕에 대한 행적이 사실은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아마샤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다윗 정도로 훌륭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훌륭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그 아버지 요아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 훌륭한 왕이 정말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아마샤가 얼마나 이제 훌륭하게 쓰임받는가 1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아마샤가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적국인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였다는 어마어마한 대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을 쟁취해서 이제 국토를 확장시키는 이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마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뭐예요? 믿음이 조금 착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훌륭한 일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였으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교인 볼 때요 저 되게 교만하다. 왜?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니까 안하무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보기에도 교만하면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나중에 아마샤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이제 비참한 일이 일어나냐.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였고.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왕의 도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피해서 갔는데도 반역한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선한 왕이었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랬는데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로 그냥 허용하시는 걸까요? 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요 여로보암의 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가 답니까? 아니면 잠깐 이곳은 지나가는 거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잠깐 지나가는 낙인의 길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어떤 결론이 다가 아니고 정말 저쪽에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 세상을 죄로 규정을 해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은 지금 악이 횡행한 곳이고 병든 곳이고 이거 지금 개혁해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타락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 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온전히 헌신하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안 되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세상이 너무나 편안하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만 누리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마샤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정말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여로보암 2세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이유가 이 여로보암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가 사는 동안에 건강했습니다. 능력이 많아왔고요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어요. 14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원래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있는데 그 사람 범받기 위해서 이름도 여로보암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는 그러니까 백성을 다 범죄하게 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놀랍게 어마어마한 번영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번영 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정말 국토를 확장시켜갖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다 회복을 합니다. 최고의 영토를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외에는 여로보암 때입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 속에서 여러분은 여로보암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마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에 어때요? 아마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다가 잠깐 좀 교만해졌다고 해서 죽임당하고 버림받고 인생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범죄하게 한데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되고 번영하게 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오래 살다가 평안히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마샤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로보암 되기를 원하세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 신앙이 뭔가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아마샤는요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교만한 죄 외에는 빨리 죽어도 더 많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랫동안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악을 쌓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게 더 많은 인생, 그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 문 앞에서 맨날 동냥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고 결국 상처가 너무 심해서 개들이 핥다가 그런 비참하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죽임당한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자, 여러분은 부자가 났으면 이름도 없죠?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났겠습니까? 부자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부자 나사로는 성경에 안 나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부유하고 큰소리치면서 잘 사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꿈 깨세요. 부자 나사로는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악착같이 살고요, 열심히 벌고요, 그리고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세도를 부리면서 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선한 일만 하셨어요, 그죠?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많은 좋은 말씀들 선을 행했지만 배신당하고 예수님 편인 백성 거의 없었어요.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죠.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하셨어요. 진정한 승리자예요. 인류 역사상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인류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만큼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많이 사랑하고 버림받고 많이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먹여주고 배신당하고 가장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당하고 태어난 곳은 짐승처럼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고 죽는 곳은 정말 재물처럼 가죽이 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피 흘려서 참혹하게 죽임당하고 아무도 돌보리가 없는. 근데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부활의 세계가 있잖아요. 야! 평안한 나라가 있다면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요?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이 땅에서는 주님처럼 우리가 함께 고난받아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면은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나그네길이다. 자, 두 번째, 왜 악인이 이렇게 잘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23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도록 여로보암 2세는 성공적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국토를 확장하고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상적으로는 남겼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마물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태양도 사용하시지만 구름도 사용하세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세요. 그럼 이제 악인이 왜 흥왕한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영토를 회복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자, 요나가 누구예요?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그때 아수르가 최

아수르 연약해진 때였어요. 아수르가 지속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딱 그때 요나 시대에 아수르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해지니까 요나가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40일 망한다 이렇게 하고 쓱 지나갔는데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확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수르가 셌으면요 하맛 오기까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수르가요 애굽 근처까지 쳐들어오는 나라인데요 엄청 강한 나라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 성경에는 한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요나서에는 니느웨의 멸망과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야기만 나와 있었지 실제로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시켜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니느웨도 불쌍히, 아수르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셔서 두 가지 말씀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악인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선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악인이라도 사용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원할 만한 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라도 보호해 주셔야 됐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조상들과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들이 계속해서 언약했잖아요. 네 후손들을 영원히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순전히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에 지금 이들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해 주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쓰셔요. 무엇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또 조상들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기독교는 권선징악으로 다 설명하지 않는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권선징악을 훨씬 넘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합니까? 선지자도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준 세 가지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형통해서 남을 잘 도와주고 훌륭한 일을 하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백성들 다 타락시키는 대표적인 저주거리인데 하나님 그를 사용해서 큰일을 하고 건강하고 잘 되게 해주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성공 아니에요. 남들이 다 칭찬해도 내가 봐도 내가 자랑스러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넌 빵점이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그냥 악인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를 잘했다고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정치를 못했다고 악인일 수 없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정말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가 하나같이 타락의 일로를 걸었어요. 그런데 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정말 신기하게 악한 왕들이 가득한데도 강하고,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요나, 아모스,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그 죄악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보다도 훨씬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죄악이 너무 많고 왕들이 악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을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동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동안에는 악이 횡행해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고 아직 긍휼히 여기고 있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왕들도 사용하시면서 그 악한 왕에게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지만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아직도 마음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때는 이제 영원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돼요. 여러분, 악인들은 장수합니다. 건강하게 잘 삽니다. 큰 일들을 행하고 왜 그렇게 오래 삽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들, 정말 훌륭한 왕들은 조금만 실수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네. 더 이상 죄 지을 기회를 안 주니까, 죄를 한번 맛보면 사람이 계속 빠져드니까 구원받을 백성은 빨리 데려가 버리시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악인의 승리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승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성패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여로보암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백성들을 다 타락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나라를 지키고 큰 일을 행하고 장수하다가 장장 왕위를 41년 동안이나 하고 악을 행하고 죽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이야기인가. 세 번째는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일이 그럼 있을까? 그 이후의 문제예요. 왜 그는 그렇게 장수하고 큰일 하고 역사의 이름을 떵떵거리게 남기고서 그렇게 악한 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8절 29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행하는 훌륭한 일을 또다시 한번 정리 요약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물론 스가랴가 며칠 안 돼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 여로보암 왕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몰살당하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여로보암의 시대만 본다면 이렇게 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될까요? 어떻게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대적할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여로보암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다 이기는데 뭐, 너무 부유한데 뭐, 대적자가 없는데 뭐, 자기 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이 부귀 영화 누리기도 바쁩니다. 언제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죄 지을 거리가 너무 많은데, 즐길 게 너무 많은데 누가 감히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승리를 이 땅에서 맛보기 때문에 전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구나 죄 지적 못합니다. 자기가 형통하니까 완전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여러분, 너무 완벽한 자기 세상을 구축한 사람 위험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도 없고 두려울 대상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의상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100년이란 짧은 세월 거기에서 향유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살찌고 부여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이 텅 비었습니다.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세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삶, 건강한 삶, 성공이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게 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고 저주받은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플 것도 없고 내장도 없고 뭐 암도 안 걸리는 마네킹, 예쁜 마네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막 긁히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막 그냥 속에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멋진 조화로 종이 장미를 예쁘게 저밖에 유리관에 딱 보관해 놓으면요, 바람 불 일도 물 묻을 일도 없고 완벽하게 보완받고 시들 일도 없어요. 그런 종이 장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들에 피어서 언제 짓밟힐지 모르고 찢겨나갈지도 모르고 추위 시들어버릴지라도 살아있는 장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로보암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히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빼앗아 가신 거예요. 세상이 성공,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형통한 삶,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케르크홀의 아버지가 영원한 우울증에 그냥 어둠 속에 살았던 이유를 말씀드렸죠. 케르크홀이가 실존주의 철학자가 되고 절망에 대해서 생각이 된 이유를, 아버지의 절망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요? 너무 가난해갖고 동네 양들을 치는 목자였는데 들녘에서 추운 겨울에도 덜덜 떨면서 그 양 치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했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냐고, 이제 다시는 당신 같은 신을 믿지 않겠다,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이요, 그 다음부터 막 잘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형통하니까 그때부터 절망을 느꼈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거 나한테 치셔야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아, 하나님 날 버렸구나 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 우울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시에렌 케리코르가 실존주의 철학자가 된 거예요. 절망을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0: 있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고 그래서 온 자식들과 가족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죽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된다면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가끔하다 저는 대재벌 총수들을 보면서 부러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요 세계적인 걸작품들을 만들고 상품을 개발하고 1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밤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은요 세계에서 1등하기 위해서요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할 시간 없을 거예요. 영원한 나라 생각할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여로보암들이죠. 재벌이면서 예수 잘 믿으면 최고 좋죠. 부자 나사로 어려워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건 뭐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럼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 나사라고 되기를 바라요.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바늘길을 들어갈 만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인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걸 가지고 누리면서도 그러면 그게 부자 나사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빵점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죠. 관원이면서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종교적인 사람. 그런데 슬피 울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속적인 부귀 영광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장수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상태라면 지금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죄전에 나와서 발버둥 치고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과 배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는 바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계세요. 제발 나 좀 쳐다봐. 너 세상만 보고 너 잘 되니까 그렇게 세상만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그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라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상만 바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까이 우리 교우들을 보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도 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본인이 아니면 그 후손에게라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쉬는 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멈춤의 시간이 있나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일어나자마자 어떤 분은 게임을 하고, 일어나자마자 바둑을 두고,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성과사회가 이사야 시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선왕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몸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말 아주 극단적인 병을 얻은 거예요. 암 몇 기, 말기까지 온 거예요. 오죽하면 이사야가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38장을 보면은 그의 기도가 쫙 나와 있어요. 얼마나 애절한 기도인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15년이란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39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사람의 루틴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봐보세요. 39장 1절 시작.
3: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2: 여기 그때는 누구냐 하면 38장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1절로 넘어가니까 그 호시탐탐 누리는 바벨론이 이걸 알고 사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왕이 글을 보내요. 축하한다고. 그랬을 때 사자들이 왔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것은 그냥 문장으로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함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열심으로 바꾸어 이 말이에요. 사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들을 끌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보세요. 보물 창고 곧 은금 향로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그 다음에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정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뭐냐면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이게 루틴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마음속에 멈추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걸 다 보여주고 이 일로 히스기야는 손주들까지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예언을 받고 죽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참 아픈 얘기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사야 7장부터 오늘이 9장인데요 12장까지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다시 주일에 좀 이렇게 좀 어떤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하스 왕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성과사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너질지라도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게 이사야서가 복음서라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지만 제5의 복음서라고 했어요. 계속 메시아, 임마누엘.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한 아기가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모든 구루터기에서 다 배임을 받았지만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아하스 왕 때 한 사건이 7장에 나와요. 자, 북이스라엘하고 이 시리아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아하스는요 멈추질 못해요. 그는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로를 만듭니다. 포위를 해도 수로를 만들면은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모든 양식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7장 7절입니다. 시작.
3: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2: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너의 이 계획은 아무것도 이미 이 시리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가 수로를 아무리 만들어도 끊으면 끝인 거예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의 계획과 그리고 그가 도움을 달라고 한 아시리아를 예루살렘에 끄집어들여요. 근데 도와준다고 하는 아시리아가 오히려 유다 땅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도움을 청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어저께까지 말씀이 이어졌어요. 자, 오늘 9장은 드디어 이렇게 이제 환난과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펜 들고 같이 6절 시작.
3: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2: 뭐죠? 원더풀 카운셀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그리고 뭐죠? 이터널 파더. 영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스풀 킹. 영원한 왕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사야는 미리 얘기한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끊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이사야 66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바로 9장 7절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9장 7절은 잊으시면 안 돼요. 9장 7절 다 같이 시작.
3: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2: 여기까지도 길어서 이거 잊어버려도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장, 마지막 문장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개혁성의 여호와의 열심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사야가 66장까지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봐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그 열심이나 옳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도 받고 아픔도 줘요. 근데 돌아보니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어 찾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고난이 왔을 때 주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그런 사람은 그 고난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주어 찾기로 평생 걸리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어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한다. 히스기야야, 네가 똑똑한 게 아니다. 네가 공부 잘하고 네가 운이 좋고 네가 부모 잘 만나서 네가 직장 잘 들어가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이 하나님의 열심, 그분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절박감이 생겨되잖아요. 그러면 이 절박감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입니다. 이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20대에 만나면 정말 은혜예요. 젊었을 때 만나면, 30대에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은혜예요. 나이가 50이 넘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구원받는 자의 절박감이 그만큼 사라져요.

0: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픔이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지나간 세월 속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5절이에요. 구원은 구원받는 자의 절박감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열심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다 같이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문제, 이게 방에다가 불을 킨다고 되나요? 매일마다 잔치하고 파티한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이,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 존재에게 어둠의 날에 거칠 날이 온대요. 그게 이제 아까 5절, 6절 여호와의 열심이잖아요.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이어져 보세요. 멸시를 받게 버려두었으나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맨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내려오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밑에 있기 때문에 덜 그래요. 그럼 밑에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냥 고통받아. 매일마다 전쟁이야, 어둠이야, 고아가 생기고 부모가 사라지고 이거예요. 그 뒤로는 서쪽 지중해 요단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 말은 그만큼 고통받고 멸시받았던 땅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피가 섞이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 갈릴리 지역까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둠과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 인생의 죽음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죽음이 안 오나요? 진급하면 고난이 안 오나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할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할 때 그때 복음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1장 5절 시작.
1: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0: 어둠이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해요. 나는 환하대, 나는 괜찮대, 이거잖아요. 그리고 9절 10절 보니까요, 참빛, 이게 큰 빛이에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가 어둠인데도, 빛만 해도 알지 못해요. 더 놀라운 건 뭐죠? 그를 자기 땅에 오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였어요. 두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본문이 4절에 나와요. 이거 뭐냐면 인생의 멍에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나요? 이거 학위로 해결할 수 있나요? 돈을 많이 벌면은 인생의 멍에, 인생의 멍에는 인생을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반대지, 어떤 그런 이런, 이거 아니에요? 인생을 어떤 덫 같은 거,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 고난, 내가 왜 이런 자식을, 왜 이런 부모를, 왜 인생에 겪는 것들, 이러한 것들 말이에요. 멍해라고 하잖아요. 멍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4절 보세요. 주께서 시작.
1: 주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해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0: 네, 결국 이 존재도 뭐죠? 우리가 멍해를 가지고 있는 인생에. 왜 이런 일인? 왜 장애라고 하는 멍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장애가 된 아이를 길러야 되는 멍에가 있어요? 왜 어느 사람은 부모님을 평생 그렇게 병원에서 몇십 년을 모시고 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는 멍에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것도 내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심으로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혹시 아세요? 나이 드시면 다 알 테고. 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분 남분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고 하면 이 삼성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도 먹여 살리죠. 중요한 건 이분이 죽기 한 달 전인 1987년 9월에 이 지인인 박희봉 신부님에게 그가 죽음으로 한 1년 동안 그분이 죽밖에 국물, 이 음료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때 그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신의 존재, 고난과 죽음에 대한 24가지 질문을 그 신부님에게 메시지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답변을 듣지 못하고 두 달 후인 11월에 소천하죠. 죽어요. 이후에 이 박희봉 신부의 제자인 차동엽 신부님이 이것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잊혀진 질문입니다. 잊혀진 질문 24가지, 이병철 씨가 했던 잊혀진 질문을 다시 리뉴얼한 거예요. 이 24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10가지 정도만 한번 줄여볼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보이면 좋을 텐데. 두 번째,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테인데 이렇게 과학이 끝없이 발달한다면 신의 존재가 필요한 건가? 세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서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죄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다섯 번째,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독선이 아닌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여섯 번째, 그 예수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일곱 번째,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까? 몸이 있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사람에게는 정말 영혼이 있는가? 여덟 번째, 그래서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천국은 지옥은 있는가? 아홉 번째,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하여도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가? 마지막 열 번째, 인간과 지구의 끝, 종말은 오는 것인가? 이 질문하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서 못할 게 없었던 그 사람, 그래서 정말 어떤 과학을 이용해서라도, 의학을 이용해서라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싶었던 그 사람이 왜 죽기 전에 이 질문을 했을까? 어둠과 죽음, 인생의 멍해와 두려움은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 완성됨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장 9절은, 9장 7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이병철 씨가 질문했던 이 질문을 가지고 그저 내 머리와 내 상식 정도로 해석하다가 우리는 쓸쓸히 그냥 사라질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목회사역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을 보다가 제목이 목회자로서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무능력 속에 삽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강단을 내려온 다음에는 그 엄습하는 무능력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력을 경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사람이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고학력자에게 무능력이 느껴집니다. 아이를 더 잘 기르려고 하는 분들이 무능력을 느낍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무능력을 느껴요. 별로 뭐 아무 관심이 없으면 능력을 뭐 느낄 이유가 없죠.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무능력을 느낄 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0: 자칫 내 열심으로 달려오다가 번아웃이 생기고 내 열심으로 달려오다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아서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인생의 목회자요, 가정의 목회자요, 직장의 목회자요, 자녀에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의 대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먼저 멈추고 쉬어라.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무조건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멈추는 게 능력이에요. 멈춰야 돼요. 이거는 휴가의 의미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멈추고 쉬어라. 피로를 소명의 실패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번아웃이 온다고 소명까지도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피로감을 느껴요. 누구든지 번아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먼저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멈춰서 하나님과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앉아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멍도 때려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멈춰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막연한 자책을 멈춰라.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면 나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혹은 어떤 사람은 투사랍니다. 그 사람만 없었으면. 이거 좋은 것 아닙니다. 막연한 자책이 아니라 나는 목회를 못한다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나를 본아웃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구체화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씩 적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나의 열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뭔지 쪽으로 자꾸 옮겨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일을 혼자 붙들지 말라.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목회자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열심에서부터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작은 순종부터 다시 시작하라. 큰 일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한 사람 돌보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한 가지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때 놀랍게도 번아웃된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왜 열심이 필요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나의 열심으로 고립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오늘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열심의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마음이 풀려서 회복되고 순종하는 그 마음, 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 여섯 가지를 한번 마음에 둬보세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섯 가지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자칫하면 내 열심에 빠질 수 있구나. 이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홀로 있지 마시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브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사야의 말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주어진 분량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저는 중2때부터 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진화된 존재인가? 아니면 신이란 존재가 있어 인간을 창조한 것인가? 이런 관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간 죽음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영원히 있는 존재인가?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저는 분명히 보면서 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를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바라는 무에서 유에로의 완전한 신적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주어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신적 권능으로만 가능한 절대적인 창조를 말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젊은 지구론과 과학에서 말하는 오래된 지구론 가운데 성경은 무엇을 지시합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이 다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이 다 옳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진리가 아닌 것은 100% 신앙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답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선언한 것은 인간의 창조요 우주의 창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과학으로 사용하여 창조를 증명하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왜곡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축복의 통로 삼봉교회를 섬기는 이상감 목사입니다.
2: CBS
3: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5: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에 편안하게 배경음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곡들로만 선곡해드릴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 쇼.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어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 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어제 내려진 판결 정치권에도 파장이 큰데요. 잠시 후 일부 뉴스연구소에서 김준일, 서용주, 전광재, 조태임 네 패널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최근 저희 뉴스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최민희 의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극과 극을 달리며 평가가 엇갈리는 최신 영화가 있죠. 바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입니다. 저도 어제 극장에서 보고 왔는데요. 영화평론가의 시각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화평론가 전찬일 씨를 모시고 호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4: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먼저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뉴스연구소를 함께 채워줄 두 분입니다. 서용주 맥연구소장 그리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 반갑습니다. 예. 정광재입니다.
4: 뭐 서용주 맥 연구소장.
7: 예, 뉴스의 맥을 짚는 자리에 예. 맥 연구소장이 빠질 수 없죠.
4: 그 정광재 동현 연구소장. 네. 김동현 지사님을 계속 연구하시는 거예요?
8: 아, 이게 제가 그래서 골프공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골프공에서 바람이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예. 예.
4: 예. 죄송합니다. 네. 동두천 연천 연구소.
8: 아니 근데 저는 그 사실 그 명칭은. 항상 같은 가치 같은 자리에 있겠다라는 뜻에서 동현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같을 동자에 그러할 연자인데 사자성어는 고금 동현이라는 사자성어도 네, 있습니다.
7: 어려워요.
4: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동두천 영천이 다 들어가 있죠?
8: 부인 안 하겠습니다.
4: 김준일 평론가님도 뭐 연구소 하나 차리셔서.
6: 아, 아닙니다. 이제 네. 본업에 충실해야죠. 본업은 네. 시사평론가. 이게 아. 본업이죠. 네.
4: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들 연구 안 하게 생긴 분들이 지금 연구소를 소장식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5: 네,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위기.
4: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5: 네,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어제 선고 장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9: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보통 이제 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예. 어제 그 1년 징역 1년 6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좀 무거운 형이 나왔다는 평가가 대체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은

0: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이 둘러싼 발언입니다.
1: 예.
0: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어요.
1: 예.
0: 하지만 이제 재판부는 변호사와 연락하도록 연결해 사건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이제 기자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취지의 그 녹취가 공개가 됐었고
1: 녹취까지 또, 사실 있었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좀 뒤늦게 공개가 됐었는데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이렇게 적힌 점 등을 고려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소개 사실을 알고도 대선 과정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와의 관계인데 윤 전 대통령 한창 이제 대선 기간에 무속 논란 이런 거 일었었잖아요.
1: 예.
0: 2021년 1월 그 대선 후보 당시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묻는 이제 기자 질문에 전성배 씨는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과거에 만났던 것들을 모두 부인했던 것은 아니다. 그냥 특정 날짜에 선거 캠프에서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뜻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당시 전 씨를 무속인이 아니라 불교계 인사로 알았기 때문에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1: 예.
0: 재판부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본 거는 일반 유권자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이 발언을 들었다면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성배 씨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왔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 본인이 TV 토론이나 인터뷰처럼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이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은 이게 유권자 판단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발언만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 예, 이게 이제 지금 1심 결과고요. 네. 대법원까지 이렇게 벌금 100만 원 이상형으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시 그 국가로부터 보조받았던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네. 환급해야죠.
0: 사실 지금 관심은 이제 그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 예. 이미 이제 내란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1: 예.
0: 당이 반환해야 할 이제 397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요.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634 원칙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이면 나올 전망인데 그럼 그때까지 이제 397억 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제 관심이에요.
1: 예.
0: 지금 국민의힘이 공개한 회계 자료를 보면은 보유 자산 전체는 지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315억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당사 건물, 토지, 임차 보증금 이런 부동산성 자산에 묶여 있고
1: 예.
0: 이제 현금과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97억 원과 비교할 때는 보유한 현금의 3배가 넘고 국민의힘이 1년 동안 받는 국고보조금 222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그 당사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제 그 국민의힘 박성순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 관계자에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현금성 자산 이제 100억 원이 있다고 해도 이 돈들은 인건비나 이제 상시 고정비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 돈 중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 반 정도를 지급할 수 있고 만약 이제 돈을 더 모아내면 후원금이나 이제 당사 담보대출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당사 매각 같은 건 정말 최악의 경우에 뭐 그런 것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인데 대법원이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신속히 결론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 부분 같이 또 우리 패널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준일 평론가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2: 좀 저는 복잡 미묘했습니다.
1: 어.
2: 그러니까 왜 복잡 미묘했냐면은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허위사실 공표가 이제 예를 들면은 굉장히 명

0: 정직하게 이렇다면 학력을 속였다든지 뭐 재산을 속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
1: 예.
0: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이면은 트럼프는 진작에 트럼프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 그러네요.
0: 예,
1: 네.
0: 당선 무효형이 진작에 됐었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이제 공론장에서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윤우진이나 건진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도 이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당시에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 판사들이 이제 재판부가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재판부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예.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정당에다 부메랑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정치의 사법화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0: 이게 뭐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정치인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잘못 걸리면은 이제 이게 벌금형도 아니고 지금 징역형이 나온 거잖아요.
1: 예.
0: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뭐 이게 이제 민주당 뒤에 또 우리 다 패널들이 말씀하시겠지만은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이 걸려 있잖아요.
1: 일단 대부분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가 있어요.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0: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1: 예.
0: 이거는 나는 몰랐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죄도 나오고 무죄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이 기준이면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는데.
1: 예.
0: 이 생각이 들으면은 민주당도 434억 원 통장에서 잘 준비해 놔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 불과 2년 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434억 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분명 1심 유죄 나올 거니까
1: 예.
2: 내일 준비해라.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그 상황이 역전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격세지감에 또 화무 11홍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2024년 12월 3일의 불법 계엄이 본인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 예.
2: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또 한 번의 기회를 뭐 이걸 기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갖게 됐는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도 좀 안타깝고요. 일단 판결과 관련해서는 생중계가 예고됐을 때부터 유죄가 나오겠구나라고는 예상했습니다. 최근에 뭐 법원에서 생중계 또는 누커 중계를 하는 그 재판 결과가 대부분 뭐 유죄 쪽의 판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예.
2: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뭐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엄중하게 보고는 있지만 사과의 메시지가 안 나온 점도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1: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이건 유죄가 맞다. 재판부의 1심 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라고 보시는가요?
2: 전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각급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삼심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 판사별로 그 법을 적용하는 기준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2: 또 뭐 유죄 취지의 심증을 갖고 들어가는 법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그래서 삼심제가 도입됐으니까 이거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를 봐야겠지만 어제 판결만 놓고 보면 쉽지는 않겠다. 왜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1: 예.
2: 그런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정 부분 예상은 했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1: 예, 서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 거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권자들을 속여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더 크게 봐서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잖아요. 사실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속이고 그리고 권력을 쟁취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의 지위에 선출되는 그런 직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된다. 예. 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윤석열의 이 선거에 대해서

0: 저는 사실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재판부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첫 번째는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객관성이 충분했고, 그다음에 고의성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기억이었던 혼미함이 아니라, 뭐 윤우진 씨에 대한 증언 자체는 본인이 청문회 때 녹음이 나와 있어서 이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토론에서 고의적으로 국민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게 재판부가 굉장히 괘씸하게 본것 같고, 나중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복합이 되면 검찰의 구형이 2년이었지만 2년보다 더 중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적합한 저는 선고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또 허위사실에 대해서 이게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많이 달라요.
1: 아, 달라요?
0: 한세 가지,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김문기 씨 부분들은 기억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작정했다고 보기에는 윤석열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 영역에서 몰랐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의적으로 내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들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마 2심 무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무죄가 나왔겠죠. 물론 대부분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갔지만 이 부분은 좀 다퉈볼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대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격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이 거짓말, 물론 이제 재판부도 앞서서 자료화면에 얘기했지만 이 허위 사실의 공표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을 땐 0.73%의 대선에는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문규의 사건의 기억의 영역은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묻는 거였어요.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제 물타기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아 안 하는데 그런 4년 뒤에 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2: 근데 제가 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면만 고치겠습니다. 김문기 씨 모른다는요,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었어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거고, 뭐가 문제가 됐냐면 국토부가 백현동 종상향 하는데 협박을 했다라는 부분과 김문기 씨와 가서 골프를 친적 없다, 이 부분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협박이나 골프 친적 없다라는 발언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전성배 씨를 몰랐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 인식의 영역, 김문기 씨 모른다? 저는 그 부분 1심에서 무죄 판결 난 부분에서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협박이라든가 골프 친적 없다는 것은 당시의 고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재판이 재개됐을 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3: 뭐요 사안이 이게 참 미묘 복잡 미묘한데,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일상화돼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예전의 발언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1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김민석 후보가 당이, 후보가 잘못한 거를 당이 이거를 선거 보조금을 다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과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434억 원은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인식들이 민주당에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고,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작년 5월 14일 날 법사위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은, 250조 1항에 보면은 이제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타인의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사처벌인데, 여기에서 행위를 뺐습니다. 행위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토론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말을 하는 행위, 이거는 이게 공론장에서 논박의 영역이지, 이거를 가지고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취지였고,
1: 개정안의 취지.
3: 이게 공직선거법상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법사위까지 통과가 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하고 안 비난하려고가 아니라 좀 서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누가 네가 된통 당했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는데 나 이건 모르겠고, 뭐 그때 이제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냐,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그때 판사 출신이었는데 저도 선거법 재판에

0: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1: 예. 공론장에서 저는 해결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2: 그러게 저도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너무나 옥죄는 게 많고요. 이게 정말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들은 선거법상에서 허위사실에 얻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냐.
0: 예.
2: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정광재 대변인께서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끄집어내는데 제가 이게 뭐 골프를 친 사실이든 협박으로 느꼈든 이거는 사실 그 윤석열과 비교할 건 아니에요. 예, 기억의 영역인 거예요. 골프 친 사실도 기억의 영역이고 예. 협박을 받았던 것도 주관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윤석열의 고의적인 선거를 앞두고 0.73의 결과를 도출해냈던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재판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익에 대해서 따졌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후보자의 자격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거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걸 예. 설명을 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대법이 유죄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후보실 했던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가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이제 이 재판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434억을 민주당도 반환해야 될 이게 있고 일단 국민의힘 보면 이거는 이제 정광재 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3: 네.
0: 이것도 지금 반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재 많은 법조인들의 얘기가 그런 분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면 건물 팔아서 갚나요? 왜냐하면 버티는 사람들도 있대요. 안 아니, 내고.
4: 일단 여야가 이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거법을 일부 개정해갖고 행위와 관련한 삭제를 하면 두 당 다 면소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안 내도 되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0: 예.
4: 국민들이 야, 이 한 당이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른 당에서 반대하다가 두 당 모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이렇게 짝짝꿍해서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의 반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선거 과정에서 원래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얘기했던 게 자유가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명언을 남겼었거든요.
0: 예.
4: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어쩌면 이뤄질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그 논의는 차치하고 국민의힘이 대법원 판결로 이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안 낸다? 개인적으로 뭐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했던 분이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이런 돈이 한 3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예.
4: 근데 그분들은 앞으로 선출직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안 낸다고 하더라도 버틸 그게 되겠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원내 이정당이고 이런 그 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397억 원이 확정된다면 전 당원 당비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라도 저도 뭐 보탤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당원이니까.
1: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은 이미 유구한 전통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차떼기 그 이회창 후보가 돈 대기업으로부터 차로 이제 받았다 대선 자금을. 그래서 차떼기 때문에 823억 원을 국고에 반납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당사 팔고 연수원 예. 팔고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뭐 천막 당사하고 이런 유구한 전통이 있거든요. 그거 절반
0: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1: 네, 말씀이시군요. 아니 절반밖에 안 돼요. 그때 823억이니까 그거 절반밖에 안 되는데 뭐 IMF도 이겨낸 나라인데 뭐 이거 뭐니 뭐니가 모으면 되고요.
4: 당시에 물가 수준 고려하면 지금 네. 그때 당시 금액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거예요.
1: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뭐가 있냐면은 이 민주당은 당사를 임대해서 쓰는데 국민의힘은 샀어요. 그때 샀던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480억 원 정도 되는데
0: 예.
1: 지금 9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와 여기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게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당사를 팔면 돼요. 뭐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임대 예. 들어가면 되죠. 뭐 그래서 돈은 제가 보기에는 두 당 다 걱정 아니다. 뭐 민주당도 돈 많아요. 현금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냥
0: 예.
1: 내면 돼요. 뭐 예.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가 되는데 이미 두 당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지금 바꾸면 야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끝까지 보고
0: 일단 돈은 양당이 내고 만약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면
1: 돈은 다 내고 그 다음에 좀 바꿔봐라. 뭐 이 제안을 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건 만약에 반납으로 결정되면 반환해야 된다라는 게 정광재 소장님의 입장이었는데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어떨까요?
4: 아, 장동혁 대표도 당연히 책임 있는 당 대표로서
0: 예.

0: 관한 의무가 생긴다면 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것까지 안 낸다고 한다면 뭐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 예.
0: 이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고 밖에서 뭐 올림픽공원에 간다거나 근데 이거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는 건 법적인 처벌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인데 그건 완전히 다르죠.
2: 그래도 좀 심한 건 있어요. 당원들이 무슨 죄라고 당원들한테 그 돈을 모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0: 애당심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모금하겠다는 거지.
1: 국민의힘 조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3: 아, 근데 제가 어제 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내야 되는 것도 390억 원이고 뭐 민주당은 예. 434억 원이잖아요. 아 이제 국고는 채워지겠다, 나라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예.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제 과거 경험이 있어서인지 우리 당장 닥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는 아닌데 오히려 내년 1월, 2월 이때쯤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판결도 나오고 하게 되면 정치적이나 재정적이나 이런 위기가 좀 한꺼번에 겹친다는 거예요.
1: 예.
3: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다들 의원들 하는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내야 된다 이 얘기를 다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판결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 제기는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3심에서도 이제 확정될 가능성 높다고 이미 보는 것 같고
1: 예.
3: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반응들이 주로 나오긴 했습니다.
4: 그러면 민주당은 이 좋은 반응이다.
2: 4년 뒤에 얘기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4: 예, 소영주 소장은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임기 예. 끝나면 얘기하자.
2: 임기 끝나면 얘기하자는 게 그게 상식이죠.
4: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저희가 여기까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광고 듣고 두 번째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예, 두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앞선 뉴스에서 민주당 당사가 이제 임대냐 자가냐 이 네. 부분에서 샀다고
2: 민주당도 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임대 산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그런데 네.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그 정당이 되는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이 나라에서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는 거잖아요.
4: 예.
2: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교육감 선거나 시장 선거나 다치형 선거에서 예를 들면 당선이 무효되거나 이제 귀책사유에서 토해내는 거는 개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구분해서 가는 거라서 사실 정당이 돈을 토해내는 거는 당연히 나라 돈을 다시 돌려놓는 거라서
4: 예.
2: 그 큰 손실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4: 국가적으로.
2: 국가적으로는 그렇죠.
4: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이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서는 골프에 대해서는 골프 친 사실로 봐서 이거는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대법원은 봤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뭐 직무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허위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들어보죠.
3: 네,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징계 절차 개시.
4: 예,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대상이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 이렇게 세
3: 네,
4: 명이네요.
3: 맞습니다. 네, 징계 절차 개시를 이제 어제 의결을 한 거예요.
4: 예.
3: 어제 뭐 윤리위원회 정족수 채울 수 있느냐 이 점도 관심이었는데 지금 윤리 5인 체제인데 어제 회의는 세 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 충족하면서 징계 절차를 강행했고 이 세 명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우선 한 명씩 보면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 국회에서 그 야당목 국회 부의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박덕흠 의원 그 부의장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 돌려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 회부가 됐고요.
4: 예.
3: 진종호 의원은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데 이제 지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있었는데도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다는 점. 권영진 의원은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그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서 점정식 원내대표 찾아가서 멱살잡이를 했다는 점들이 이제 윤리위에 제소가 된 겁니다.
4: 예, 권영진 의원 문제는 특히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가 됐고
3: 네.
4: 뭐 당을 나가라 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3: 네, 그러니까 어제 권영진은 아침 일찍 점정식 원내대표 찾아서 이제 사과를 했고 정 원내대표도 이를 받아들였거든요. 어제 점정식 원내대표의 발언 오늘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7: 지난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0: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저렇게 보면은 일단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이제 봉합되는 모습이긴 한데 이제 당 지도부는 이제 판단이 좀 달랐는 게 이제 개인 간 사과와 당 기강 문제는 별개라고 보고서 이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2: 예.
1: 만약에 권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 윤리위에서 제명까지 포함한 이제 최고수위 징계를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어제 윤리위 역시 이제 최고의 결정과는 별개로 자체 회의를 열어서 이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를 이제 결정한 겁니다.
2: 지금 개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이제 소명 기회를 준 뒤에 추가 회의를 해서 최종 징계 여부와 이제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뭐 지금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네 단계인데 지금 대체로 좀 무거운 징계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왜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절차상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 절차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측은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 예, 다음 달 안에 결정이 날 것이다. 자, 이 부분도 같이 토크를 패널들과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현역 의원이 대상에 올랐는데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어떻게 보면 당 쇄신을 주로 이야기했던 분들이 또 우연찮게 물론 사유는 각각 다릅니다만 돼 있습니다. 이분 먼저 정광재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3: 세 명 모두 각각의 사유가 있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거쳤는데 경선에서 통과한 사람을 찍지 말고 본인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돕겠다라는 예.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고 실제 행위에 옮겼다는 측면에서 제소가 됐는데 징계가 개시가 된 거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하겠다라고 최고위에서 어제 논의가 됐었잖아요. 모르겠어요.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개시되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했어요. 논의 과정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형사 재판 받을 때도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은 감경 사유가 되니까 그 네 가지 단계 중에 맨 처음에는 뭐 굉장히 높은 수위로 뭐 제명에 준하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당원권 정지 정도로 원내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루어진 문제니까 또 동료 의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문제니까 이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엄중한 그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뭐 감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 예.
3: 조경태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당권파에 좀 밉보인 그 성향이 강하잖아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친 한동훈 계열의 목소리를 많이 냈고 그동안 당 지도부를 비판한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그런 좀 그 밉상이 된 거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탈당 권유까지 갈 정도의 사안인가 이것도.
2: 예.
3: 그런데 지금 윤리위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전혀 지금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무소속 의원을 도왔다는 게 기존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전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진종호 의원만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도 또 정파성이 있다라는 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9명으로 원래 구성됐다가 6명으로 줄었다가 또 한 명이 그만둬서 5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자꾸만 당권파와 가까운 아주 짠물 윤리위원들만 남게 된 거예요.
2: 예.
3: 원래는 그 세 명이 그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명이 돼야 되니까 계시 못하다가 다른 사람들 그만두니까 다섯 명으로 줄어서 세 명만 찬성해도 정족수가 돼서 이게 윤리위원회가 계시가 된 건데 그런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김진일 평론가.
4: 그러니까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또 우리 원내대표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2: 다 화가 많이 났고요.
4: 요즘은 다 화가 많이 났으니까 예. 멱살에 잡혀서 화가 많이 났는데 예. 잘못했죠. 예.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할 사안인가? 저는 뭐 그냥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막 자진 탈당하고 제명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할 사안인가?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가장 해야 될 거는 윤석열 제명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제명을 해서 더 이상 이 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명징하게 보여줘.

0: 된다. 예. 그러니까 해악을 끼친 게 지금 엄청 많잖아. 지금까지도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막 지금 397억 다 반환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고. 그래서 그 정도 급이 그 정도의 폭력 사태인가. 그래서 뭐 당원권 정지 뭐 한 몇 개월 뭐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예. 보는데 결국은 이제 징계 정치로 가는 건데 이거가 시각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오늘 국민일보 기사 제목은 또 징계 태풍 장동혁 음모론 윤석열 리스크까지 3중 악재 덮친 국힘 뭐 이렇게 나왔는데
1: 예.
0: 이거는 이제 징계를 악재로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면은 당의 기강잡기라고 본 시각이 있고 우리 정광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다 앞으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겠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1: 예.
2: 그런데 예. 이게 보면 우리가 속담은 아니구나. 자주 쓰는 말에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엿장수가 엿가락을 건널 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길게 끊어주고 또 기분이 나쁘면 짧게 끊어주고 같은 가격인데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윤리가 딱 엿장수 윤리예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선택적이다. 진정호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타당의 후보를 도왔다는 거잖아요. 한동을 도왔다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면은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무소속의 그 기초위원을 도왔어요. 가서.
1: 지방선거 출마자 무소속. 출마,
2: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도 데려다가 징계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불만이 없죠. 거기 한덕수 예전에 우리가 돌이켜서 거슬러 올라가면 대선 후보
1: 예.
2: 무소속 후보를 한 50명 정도가 도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현역 의원들 뭐 시당 위원장들 그러면 그분들도 데려다가 단체 징계를 해줘야 진정 의원이 본인이 징계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이게 보면은 쇄신파나 당권파에 각을 세웠던 사람에게 보복성 징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1: 예.
2: 대상도 조경태 의원. 물론 이제 뭐 이제 부의장 선거에서 박특검 의원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라서 거기는 좀 뭐 이제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 정정식 원내도 배복 썰잡았다고 권영진 의원을 여기까지 몰아서 징계 올려놓은 것들 국민의힘은 정치가 존재하지 않나?
1: 예.
2: 동네가 존재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고 정준식 원내대표 보면서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지? 아무리 정치인이 뭐 좀 얼굴이 두껍다 하더라도 사심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서 다 잊어버리겠다고
1: 예.
2: 잊어버리라고 했으면 원내대표가 윤리위에다가 아니 그래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변 주의 정도로 끝냅시다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권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권영진 의원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1: 예.
2: 그건 뭐냐면 쇄신 대한과 미래에서 말하자면 자녀 역할을 했던 권영진 의원이 눈에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윤리라는 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어떤 당 지도부의 어떤 정가의 보도처럼 움직이는 건지 이게 저는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국민의힘은 사실 공당의 기능이 아주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 같다.
1: 물론 세 명의 징계 절차 들어가 있지만 각각의 물론 사유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사유가 있지만 뭐 만약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 탈당 권유나 실질적으로는 제명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면 과하다. 지금 이렇게 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만약 배심원이라고 한다면 권영진 의원 징계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0: 저는 당원권 정지 1개월?
1: 1개월. 예. 정광재 소장님.
3: 저 좀 관대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 아니 짧게 폭력... 그것만 얘기했어요.
3: 저는 뭐 경고로 하겠습니다. 경고. 그러면.
2: 예. 저도 당원권 정지 정도로 예. 왜냐면 멱살이라는 게 물리력을 사용했으니까.
1: 예. 알겠습니다.
4: 아, 저도 당원권 정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제 아까 그 잠정식 원내대표 태도에 대해서 예. 이제 서영주 소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과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사과를 받느냐 안 받냐 이 논란으로 또 시간을 끌면 아. 본질은 사라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그러니까. 징계는 징계대로 따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지만 지금 뉴스연구소 패널분들은 당권 정지 1개월과 한 분은 경고 정도를 권유했다는 점만 아무런 권위 없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4: 세술은 세부대에.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온 뒤에 정성호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죠?
4: 네. 정성호 장관 이제 또다시 물러나겠다는 뜻을 명확히 이제 확인을 했고요. 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이제 정 장관이 검찰개혁이 큰 틀에서 대부분 완료됐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정성호 장관의 발언도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5: 저는 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0: 패스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안사건 배제 발표하기 그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하여튼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뭐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네.
1: 정 장관 발언을 보면 이제 본인 거취가 민주당 보안수사권 폐지 결정에 대한 반발로만 읽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2: 예.
1: 건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속 대통령 주변 인사들 간은 좀 거취를 논의해왔다 이런 설명이고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 몰락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곽규태 의원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퇴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법안의 제2 요구권을 행사를 이제 건의를 해야 한다. 이런 압박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여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앞둔 만큼 정 장관이 이 부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들을 나타냈습니다.
2: 예. 청와대에서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일단 공식적이지 않다라고 부인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이 부분이 어제 여러 해석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 장관은 법사위 출석해서 계속 이제 사의 표명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2: 예.
1: 청와대 쪽에서는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지금 브라질에 있는데, 브라질 현지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각 문제도 현재 정해진 일정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정 장관이 개인적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사표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사의를 전달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이나 뭐 형식적인 건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2: 예.
1: 있는데 실제 제가 정 장관 측좀 취재를 해보니까 정 장관 쪽 생각은 이제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음 주에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대요. 8월 5일에 해서
2: 예.
1: 그 즈음에서 이제 사표를 제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2: 지금 뭐 새술은 새부대까지라는 말도 공식적인 자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이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는 의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양쪽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분위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3: 일단 이거 언론 보도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MBC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정성호 법무장관 이 대통령의 직접 사의 표명
2: 예.
3: 점점점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탓 이렇게 했고 그 다음날 TV조선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워딩인데 오래전부터 참모통의 사퇴 의지 전달
2: 예.
3: 이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면대면으로 아니면 전화로 이 대통령한테 정성호 장관이 한 걸로 보였지만 그건 아니고 주변 참모한테 했다라는 걸로 파장을 생각해서 그걸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니면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2: 정성호 장관의 직접 워딩은 대통령께 직접 얘기하진 않았다.
3: 예.
2: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 처음에 MBC 보도는 어쨌든 직접 전달했다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변한 거고,
2: 예.
3: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직접 받은 게 없다라고 주변의 참모한테 측근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이 정도 얘기했는데 뭐 직접 안 됐고 이게 전달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 중이고 좀 시간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 고루고루 나온 정무적인 이제 대응이었다고 보고.
2: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사실은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이 부담스럽다. 마땅한 해결책이 지금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내비친 거라고 볼수
3: 그러니까
2: 있겠군요.
3: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10월 달에 중수청 뭐 이제 공소청 이게 이제
2: 출범하죠.
3: 출범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은 당장에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2: 예.
3: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안이 좀 커지는 게 부담스러우니 일단은 좀 뒤로 미뤄둔 것 같고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는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사의를 받든 아니든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까지는 뭐 유시민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마키아벨리적으로 좋은 것만 본인이 하고
2: 예.
3: 이런 거는 다 미루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진 측면이 있는데 결과는 좀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거든요. 결국은 이런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가르마를 정확하게 이제 타줘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2: 정성호 장관의 사의,
4: 네.
2: 예, 송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4: 네,
2: 보십니까?
4: 흐름을 보면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을 생각한 거는 좀 자당 의원들과 여러 설전들을 벌이면서 예. 좀 자괴감이

0: 게 아닌가 싶어요. 정성 법무장관이 야당 장관이 아니잖아요. 같은 여당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면박을 주고 마치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서 검찰과 짬짬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고
1: 예.
0: 일부 강성 지지층은 정성훈 장관을 변절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신공격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죠.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프다. 사실 뭐 국정이든 정치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특히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던 거라고 제가 보는데 사람이 몸이 아파도 일이 좀 이렇게 신나고 흥이 나면 이겨냅니다. 그런데
1: 예.
0: 그걸 이겨낼 동력이 사라지지 않았냐. 저는 그런 소회를 아마 대통령 측근들에게 얘기를 전달한 얘기들이라고 보는 건데 하지만 좀 인사조치는 안 될 것 같다. 청와대의 입장 자체가 강유정 대변인 브라질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사의평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정성호 장관이 필요하고
1: 예.
0: 검찰개혁이 사실상 지난한 과정들이 지금 있지만 10월부터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령 시행 규칙들을 새롭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의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오면 또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좀 서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성호 장관이 10월부터 내년 1월, 12월까지는 버텨주라고 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1: 예.
0: 사의 표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게 당론으로 민주당이 보안수권 폐지를 정하면서 정성호 장관이 이걸 꺼내들었다는 게 저는 주목할 대목이라고 봐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호 장관이 사석에서 많은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뭐 언론에도 알려졌지만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어떤 국민적인 피해도 있지만 민주당의 우리 진보 진영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거란 말을 입버릇처럼 했답니다.
1: 예.
0: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망가질 수 있고 총선에서 지면 재집권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좌초될 수 있다.
1: 예.
0: 라는 말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 우려에서 나온 마지막 배수진을 민주당한테 보여주고 있는 쪽으로 저는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어요.
1: 소수장님은 이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마지막 배수진이다. 어떤 지금 이제 당론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항거하는 이런 거로 보입니다.
0: 그런 의미도
1: 그래도 일단 갈까요? 남의 당이지만 정광재 소장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2: 우리 대한민국 5,200만 명 모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태 의원도 아침에 일찍 오시는데 몸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1: 예.
2: 박성태 뉴스쇼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1: 예.
2: 이 사람들에게 대해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보람이 있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1: 고맙습니다. 가실 때 이따 사탕 네. 두 개.
2: 그런데 그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 네. 진짜 몸 힘드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이 관사가 따로 없어서 양주에서 과천까지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1: 예.
2: 있어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본인의 진정성은 인정해 주지 않고 당에서는 정말로 본인이 그 정부권 차원에서 이게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보안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구나. 지금 뭐 이달 말까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저는 그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해진 노선대로 민주당이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몰락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정권이 몰락한다면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예상해 봤었거든요. 처음에 문재인 정권처럼 부동산 시장 못 잡는다.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 근데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답습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검찰청이 폐지돼 갖고 민생 범죄 피해자들 진짜 많아질 거다. 이러면 그 민심 폭발한다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1: 예.
2: 세 번째 내부 분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당권 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내부 분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최근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뜻이 하나도 관철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뭐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한 건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분은 또 그동안에 본인 보였던 인격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면 마지막에 또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1: 사실은 민주당에서 뭐 장윤기 사건 이후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이렇게 그냥 폐지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막 터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0: 지난 24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냥 당론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나왔고 아마 그때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몇 가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 예를 들어서 뭐 아동학대나 성범죄 관련 등 뭐 7대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1: 정권 송치도 내용 올랐다고 하고요.
0: 정권 송치가 올라왔고요.
1: 사실 보면 이제 경찰에게 48시간 구금 권한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 뭐 통일부 보도에 나왔는데 예. 이게 보면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제 사후 영장을 이제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당론으로 이거를 그냥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율투표에 붙이는 것들.
0: 예.
1: 그 정도까지는 입법부 민주당에서는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건 이제 제 희망이로긴 하나 저는 국회의장이 여야의 어떤 합의가 안 된 사안이라면 일단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이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냐.
0: 아, 소영수 소장님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보안수사권 이렇게 폐지하면 안 된다는 쪽이시군요.
1: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조금 위험하다.
0: 위험하다.
1: 그래서 저는 이 왜 이 지금 민주당 내 전당대회를 통해서 신임 지도부를 뽑고 있는데 신임 지도부의 이 판단을 하게끔 해줘야지
0: 예.
1: 따지고 보면 전 지도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가 저는 진행되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이게 됐을 때는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멈춰야 된다.
0: 멈춰야 된다. 소영수 네. 소장님 핸드폰 번호가 010-73-0인데 문자 폭탄이 예상됩니다. 김질 평론가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보완책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 뭐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로 보이고 일단 해놓고 민주당의 생각은 정 필요하면은 나중에 좀 고치면 된다 이렇게 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성이란 게 있어서 한번 가면은 이거 다시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권 송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가 누더기가 돼버렸어요.
0: 예.
2: 엉망진창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된 게
0: 김주일님이 화가 나셨어요.
2: 저도 예. 화가 났습니다. 예. 진짜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경찰의 수사 독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러니까 정권 송치를 한다라는 거는 최소한 경찰이 불기소권을 가진 거예요. 검찰이
0: 예.
2: 기소권을 가졌다라면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서 불기소권을 가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지 않냐. 최소한 수사는 못하더라도 사건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기소할 만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0: 예.
2: 그 정도는 민주당이 좀 타협을 해야지 이게 되지 않냐.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0: 예. 네.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결정했을 때도 이렇게 할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최근에는 이제 그 의견들이 좀 약간 소수로 갖춰져 있고 일단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흐름은 보안수사권 폐지니까 그쪽으로 모아가는 모습인데 계속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요.
0: 예.
3: 정성호 장관이 왜 그 얘기를 했었죠. 내가 당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0: 예.
3: 그것도 그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당에 가서 당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약간 그 강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가다 보니까 좀 이걸 대변 의 목소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도 좀 깔려 있다고 합니다.
0: 네. 예, 사실은 이전에도 이제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 그 동일성의 조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검찰의 독립적 수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쟁점이
1: 그러게요.
0: 폐지가 이제 갑자기 쟁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4: 당권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0: 무책임하다.
4: 아까 방향 정하고 가면은 고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0: 예.
4: 당권 선거 끝난 다음에 저는 또 고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1: 시간 다 됐어요.
0: 네, 죄송합니다. 네.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1: 알겠습니다.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네, 뉴스쇼 광고 듣고 2부에서는 최민희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 영화 호프에 대한 얘기도 해봅니다.
2: CBS
3: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박선태의 쇼 2부 출발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2부 첫 인터뷰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신 분이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이어서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요즘 영화계에서 가장 뜨겁고 또 평가가 극단적

호, 불호 엇갈리는 작품입니다. 바로 영화 호프약인데요.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든다라는 찬사부터 끝까지 이해하기 힘들었다라는 악평도 있는데 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런지 오늘 전찬일 영화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KB&Co.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5: 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박선원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인터뷰했었는데요.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나와 계시죠?
6: 예,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5: 예, 기호 1번. 1번을 잡으셨네요. 최민희 의원입니다.
6: 그거 뽑는 겁니다.
5: 예, 그렇죠. 뽑는데. 번호가 일단 좋습니다. 먼저 본경선 진출 축하드리고요. 이전에도 최고위원을 한번 하셨었는데 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경? 아마 뭐 소신이나 또 의무감 이런 것도 있겠죠. 들어본다면요.
6: 우선 저는 최고위원 첫 출마입니다.
5: 아, 그래요? 예.
6: 네. 그 민주당과 대통합 민주신당과 혁신과 통합이 예. 합당할 때 제가 임시 지도부 구성됐을 때 최고위원을 한 달인가 두 달 했는데요. 예. 그건 뭐 그냥 합당에 따른 수순, 그러니까 절차를 완성하는 지도부라 그 사실은 뭐 최고위원이라고 제가 한 번도 경력을 내세운 적이 없는 제 그 경력이에요.
5: 예.
6: 그래서 첫 출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최고위원을 여러 번 한 줄 알더라고요. 저 첫 출마입니다.
5: 예, 네, 알겠습니다.
6: 그리고 네, 우선 저는 민주당이 지금 겉으로 보면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5: 예.
6: 그래서 민주당을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답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처럼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언론개혁 예. 운동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언론개혁 운동을 했던 개혁적인 사람이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저 멀리 있던 일베 문화가
5: 예.
6: 민주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전직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이 상황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예.
6: 그리고 언론개혁 마무리하려고요.
5: 네. 언론개혁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하나씩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5: 일단
6: 네.
5: 이해찬 정신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해찬 네. 정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6: 예, 그건 태도에 있어서는 진실,
5: 예.
6: 성실, 절실 네, 그런 것이고요. 태도는.
5: 예.
6: 그리고 이해찬 정신은 첫째,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정당인지 인식하는 것.
5: 예.
6: 예, 민주당이 없었다면 정권교체도 없고 정권재창출도 없고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진전하지 않았다는 걸 일단 공유하는 것.

0: 예.
1: 시작해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자기 혁신과 개혁을 통하여 변신해서 예. 민주와 통일의 교두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0: 예.
1: 예, 제가 이해찬 회고록도 대표님 생전에 같이 정리했기 때문에 그 이해찬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아 이해찬 전 총리의 회고록을 같이 집필하셨군요.
1: 네.
0: 예, 앞서 또 일베 문화가 당내에 있다. 이건 구체적으로 네. 무엇을 이른바 멸칭 얘기입니까? 제가 뭐 입으로 네,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 네, 그거 예 멸칭도 그렇고요.
0: 예.
1: 국회에서 토론회에서 노골적으로 전직 대통령님들과 그 계승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0: 예.
1: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한 참석자가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도 그걸 제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조금 큰 문제구나 생각했습니다.
0: 예.
1: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0: 뭐 장소를 말씀하시면 뉴 이재명 포럼이었었나요?
1: 네, 토론회였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걸 제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하셨고요.
1: 네, 네,
0: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저도 최민희 의원님 오늘 연결 있다고 해서 페이스북을 쭉 봤는데
1: 네.
0: 팀 정청래란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1: 네,
0: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 우선 그 팀 정청래라는 표현을 쓴 것은
0: 예.
1: 저와 한민수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정청래 예. 후보를 지지합니다. 네, 그리고 예비 경선에서 14명이 나왔는데
0: 예.
1: 정청래 후보와 같이 하는 사람은 딱 3명이었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제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고 정청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기본 가치
0: 예.
1: 그리고 민주당을 민주당 운영 방향에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점 한민수 이성윤 후보도 같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우리는 팀 정청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0: 아니 지난번 나오셨을 때 제가 그냥 네. 우스갯처럼 얘기 드리면
1: 네.
0: 지난번 나오셨을 때 제가 친청 아니냐고 하니까 나를 바보로 아느냐 내가 친명하지 왜 친청이냐 이렇게 저에게 항의하셨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또 팀 정청래라고 하시니까 제가 약간 혼란스러워서.
1: 예. 아, 그거 혼란스러울 거 없습니다.
0: 아, 예, 예.
1: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언론이
0: 예.
1: 적어도 대다수 언론이 친청하면 반명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0: 예.
1: 그거 인정하시죠?
0: 예.
1: 네. 그리고 그때 저는 박성태 앵커께서
0: 예.
1: 그런 취지였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때 대다수 언론이 친청은 반명이다 구도였기 때문에
0: 예.
1: 저는 반명 아닙니다. 제가 극명이라고 언론이 저를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0: 예.
1: 우리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다고
0: 예.
1: 저를 극명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당권 경쟁을 자꾸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구도로 몰고 가는
0: 예.
1: 소위 명청대전 등의 어휘에 저는 명백히 반대하고요.
0: 예.
1: 예,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를 지금도 둘을 놓고 선택하라. 그럼 저는 당연히 대통령 선택합니다.
0: 예.
1: 네, 그런데 이 전당대회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대결입니다.
0: 예.
1: 그래서 석청대전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명청대전이라는 표현은 저는 김민석 후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콘텐츠로 경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청대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0: 예, 석청대전이 되길 기대한다.
1: 그래서 저는 김민석과 정청래 중에 누굴 지지하냐?
0: 예.
1: 정청래 후보를 지지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셨고요. 사실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민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지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기에는 이재명
1: 네.
0: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다. 당
1: 네.
0: 일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한다고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1: 그럼 네.
0: 유시민 작가의 지금 대통령의 의도를 인식하는 것과 정청래 대표나 최민희 의원님이 대통령의 어떤 의도를 보는 것은 좀 다른 듯해요. 그러니까
1: 저는 네.
0: 예, 예.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 표현에 빌면 제가 잠깐 부연하면 유시민 작가의
1: 네,
0: 표현을 빌면
1: 네.
0: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의 당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0: 느낌이라는 거죠?
1: 네, 그 표현도 느낌이잖아요.
0: 예.
1: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
0: 예.
1: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0: 예.
1: 제가 유시민 작가와 관련하여 지금 유시민 작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예.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1: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는 평론가입니다.
0: 예.
1: 그리고 정말 지식 기반의 평론을 하세요. 그리고 예민하게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의 본질을 감지하십니다.
0: 예.
1: 그래서 걱정이 돼서 대통령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0: 예.
1: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혹시 대통령께서 하는 방식, 소위 중도 확장과 진보 통합을 같이 하는 전략이
0: 예.
1: 무리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0: 예.
1: 저는 그 주장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아 저런 주장이 있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좀 그 분열적으로 받아들여서 유시민에 대해서 비난 안 하면 넌 반명이야.
0: 예.
1: 저는 이런 태도는 예, 그거는 좀 곤란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0: 예.
1: 이것과 관련하여 좀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0: 예, 맞습니다.
1: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의 총선 전략과 관련하여
0: 예.
1: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다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0: 총선 전략이요? 28년
1: 네.
0: 총선 전략이요?
1: 네.
0: 예.
1: 그래서 정청래 후보의 전략은 일단 민주당의 코어부터
0: 예.
1: 민주당을 단단하게 묶자.
0: 네,
1: 그리고 여기에 민주 세력과는 통합하자. 조국 혁신당과는 통합해서 키우고
0: 예.
1: 그리고 진보 세력, 진보당 등과는 연대의 조건을 마련해 놓자.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민주 개혁 이쪽이 단단해지면 이재명 정부를 좀 더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0: 예.
1: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일을 잘하시니
0: 예.
1: 우리가 중도의 마음을 얻어서 총선 승리하자. 이런 전략이고요.
0: 예.
1: 아마도 김민석 후보께서는 중도 확장 전략과 진보 통합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0: 예.
1: 제가.
0: 예.
1: 그래서 중도 확장과 진보 통합이 동시에 되겠냐. 예, 요 두 개의 노선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0: 예.
1: 앞으로 이제 본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토론회가 진행되면 이제 감정적인 소위 말싸움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니까 이걸
0: 예.
1: 넘어서 본질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우선 단단하게 하자. 예, 강점을 둬서 정청래 대표랑 같이 후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진영 내 결속이 먼저냐 아니면 진영 결속과 함께 외연확장을 같이 꾀하는 게 먼저냐. 이게 이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차이라고 하셨는데요.
1: 네.
0: 그런 거죠?
1: 네.
0: 지난 6월 13일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 얘기, 엑세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열정은 우리 진영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 대결과 배제보다
1: 네.
0: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 당시
1: 네.
0: 여당과 야당의 책임 윤리를 구분하면서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
1: 네.
0: 글만 놓고 본다면
1: 네.
0: 대통령의 입장이 오히려 김민석 후보의 입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정청래
1: 네,
0: 후보 입장은
1: 그래서.
0: 다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1: 네.
0: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쪽 우리 더 한 팀이다라는 얘기를 친청 쪽에서 할 수 있습니까?
1: 아, 이 부분은요.
0: 예.
1: 그 X글은 그 내용이 맞고요.
0: 예예예. 예, 예.
1: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람을 대비하면 우리의 토론이 흐려집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어느 것이 더 정합성이 있고 미래에 타당하겠냐를 토론해야 된다. 전 이런 입장이고요.
0: 예.
1: 그래서 박성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럼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 예.
1: 그러면 모두가 중도 확장과 뭐 예를 들면 진보 통합을 사실은 중도 확장에 조금 방점을 두자는 걸 저는 김민석 후보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어요.
0: 예예.
1: 예, 그래서 그거로 모두가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단단하고 좋은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0: 예.
1: 우리가 그 입장들을 다 얘기하고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이게 민주 정당이 나가야 될 길 아닐까요? 그래서 중도 확장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0: 예.
1: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고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예.

0: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중도 확장이 네, 먼저니 토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1: 다만 토론에서 중요한 게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님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두의 대통령. 네, 저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예. 가는 과정의 방법론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를 토론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0: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청래 후보가 우리가 친명이다 이재명 정부와 한 팀을 강조하는데 김민석 후보는 명청 대전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약간 갸우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9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보안수사권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봤으면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흘 뒤에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당장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제,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뜻이 너무 달라요. 이게 논쟁이 되고.
1: 그거는 청와대가
0: 예.
1: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혹시 대통령께서 보안수사권을 남기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0: 예.
1: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랬더니 청와대가 사실 내용상 그런 거 없다. 예, 검찰 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는 게 청와대의 뜻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요지가.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0: 아, 그거는 약간 그 청와대와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계속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로 성립이 됐다고 봤고 보안 수사권 문제는 일부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연초부터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이게 예. 중요한데요.
0: 예.
1: 우리 대통령님의 가장 큰 미덕이 이제 대통령께서는 여러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0: 예.
1: 네, 그래서 여러 안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쭉 보십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안.
0: 예.
1: 아, 이 안이 뭐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가 그 방향이 옳다고 하면 민주당의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법안은 의원들이 결정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 아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가야 하는 길이구나 하고 수용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러나 최대한 보완하자. 형사소송법에서 보완할 건 하고 특히 약자 보호는
0: 예.
1: 보완하고 그리고 나머지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1: 저는 이렇게 열린 마음, 열린 태도가 우리 대통령님의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지금 최민희 의원님은 대통령이 열린 마음이라고 하셨지만
1: 네.
0: 분위기상으로 보면 열린 마음이라기보다도 민주당
1: 네.
0: 권리당원들 또는 일부 당원들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이 너무 강하고
1: 네.
0: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 굴복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1: 네, 그런 굳이
0: 예.
1: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0: 예.
1: 저는 이제 언론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0: 예.
1: 클릭수와 연관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정말 예. 민주사회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0: 예.
1: 그리고 민주진영에서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을 얘기했고요. 민주당이 2020년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0: 예.
1: 이건 동의하시지요?
0: 예예. 예, 예.
1: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당론으로 공약으로 해왔던 일을 그냥 많은 권리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0: 예.
1: 아 그렇게 가는 것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검찰이 혹시 반동적으로 나올지 모를
0: 예.
1: 미래의 일을 봉쇄하는 것이고
0: 예.
1: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라고 다수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거 아닙니까?
0: 예.
1: 네. 그래서 그런 다수의 뜻을 대통령께서 아 받아들이신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건 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 다수의 뜻이라고 그리고요, 말씀하셨는데요.
1: 그리고 제가 예. 이제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0: 예. 예. 예.
1: 제가 검찰개혁은 전공이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건 서영교 위원장이 하시고 저는 언론개혁이 제 전공인 거 다 아시죠? 제 40년
0: 예.
1: 언론개혁 해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예. 사실 뭐 저는 친청과 친명이 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보안수사권 문제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1: 아니 근데요. 보안수사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1: 이 세상.

0: 나중에는.
1: 예.
0: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보안수 사건 하나가 아니잖아요.
1: 예.
0: 민주당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시장 안정화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고.
1: 예.
0: 네,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하는데 보안수 사건 하나를 놓고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와

0: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1: 예.
0: 걱정이 되는 지점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은 뭐 반명이고 한 명은 친명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1: 예.
0: 네. 그건 알겠습니다. 뭔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오랜 그 지나온 삶과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저는 정청래 대표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대표 시절 어려울 때
1: 예.
0: 돌쇠처럼 무직하게 지킨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친청과 친명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0: 아니 친석과 친청으로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친석과 네. 친청으로 네. 환원시켜서 다시 여쭤보면 물론 네. 보안소급 사건을 약간 소재로만 쓰는 점입니다. 앞서 친석의 노선은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과 진영 결속을 동시에 하자는 거고
0: 네.
1: 친청의 노선은 일단 진영 결집이 먼저다라는 건데
0: 네.
1: 이게 이제 서로 상보적일 땐 괜찮은데 서로 상충할 네.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네. 게 보안수 사건 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권리당원들은 폐지를 원한다고 했지만 얼마 전 갤럽 조사에서는 61대 23으로 존치 의견이 많습니다. 즉 당신과 민심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당 대통령은 여당은 민심을 좀 더 쫓아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앵커님.
1: 예.
0: 저는 그 이번 여론이 출렁이게 된 것에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이거는 서영교 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사위가
1: 예.
0: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문제 제기들을
1: 예.
0: 이번에 매우 잘 수용해서 법안을 만들었더라고요.
1: 예.
0: 네, 그래서 이 법안이 알려지면 민심도 조금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상태를 고정으로 보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꼼꼼하게 만들어가고 그걸 국민께 다 보여드리면 저는 뭐 지지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당내 네.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1: 일단 보안수사권 관련한 여러 이런 문제는 이제 의원님께서 다 입장을 잘 밝히셨다고
0: 네.
1: 보고요.
0: 예.
1: 신천지 어제 박선원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0: 네.
1: 박선원 의원도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0: 네.
1: 이제 구체적으로 정청래 후보 측을 얘기한 건 아니다.
0: 네.
1: 그리고 이무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신천지의 조직적인 민주당 가입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우선 저는 전대에 신천지를 끌어들이고
1: 예.
0: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 3자 연합 웃는 한 선거 전략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시고
1: 예.
0: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국군을 결정할 일인데
1: 예.
0: 이게 다 묻히고 신천지 신천지 신천지 하잖아요.
1: 예.
0: 이게 대통령님께 도움되는 겁니까? 이것부터 우선 묻고 싶고요.
1: 예.
0: 예, 그리고 저는 신천지가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민주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정치인이
1: 예.
0: 전당대회에서 이기려고 신천지와 조직적 연계를 했다면 그 근거가 나오면
1: 예.
0: 힘들어야죠.
1: 예.
0: 그런데 어제 그 말씀으로 정청래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것이 김민석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하시면서 촉발된 신천지 논란이 대다수 언론에 의해서 이건 정 대표를 정 후보를 겨냥한 거다 했는데
1: 예.
0: 갑자기 또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정 대표는 아니다 누명을 벗겨주셨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저 팀 정청래 일원으로 누명 벗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예.
0: 이건 더 이상 논란할 일이 아니고 다만 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1: 예.
0: 지금 그 합수본이 계속해서 의문스럽게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게 찔끔찔끔 나눠주면서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이게 맞습니까? 합수본의 전대 개입 중단을 촉구해 주십시오.
1: 예.
0: 그리고 수십 명이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채널A가 마지막 보도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수십 명이 가입해서 그 수십 명 신천지가 150만 당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수십 명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분들 전당대회 투표권 박탈.

0: 해결해 주십시오.
1: 예.
0: 저는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신천지 문제는 사실은 김민석 후보 측에서 무리한 공격이었다. 당을 오히려 해치는 공격이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이제 언론개혁 최고위원을 하시는 것도 앞서 처음에 얘기할 때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앵커님 하나만 예. 더.
1: 예.
0: 그 주신 질문지에
1: 예.
0: 그 김민석 후보가 말로만 친명인 반명 인사들을 모두 떨어뜨려야 한다.
1: 예.
0: 그래서 후보 3명이 떨어지느냐가 관전 포인트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1: 예, 예, 예.
0: 이 질문은 하시면 어떨까요?
1: 아, 예, 질문하겠습니다.
0: 네.
1: 그 5대0 표현인 거죠?
0: 네.
1: 지금 친청 친석이 3대5로 나뉘어졌는데 5대0이 네. 돼야 된다라고 얼마 전에 김민석 후보가 한 당원 모임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우선 김민석 후보님 섭섭합니다.
1: 예.
0: 중도를 확장하고 박정희가 스마트 독재자라고 칭송까지 예. 하시면서 당내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최고위원 후보는
1: 예.
0: 어쩐지 이렇게 구박하는 느낌이 드는데 전 매우 섭섭합니다.
1: 예.
0: 중도는 확장하는데 민주당 내에는 결속 안 하실 건가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경쟁하고 있지만 김민석 후보님과 제가
1: 예.
0: 얼마나 많은 시간 같이 일해왔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해왔고 때론 이해찬 대표 모시고 전략을 논의하고 했던 사이입니다.
1: 예.
0: 그런데 제가 그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이유로 왜 저를 반명이라고 하시죠? 제가 정청래 후보 지지한 거는 한 달밖에 예. 안 된 일이잖아요.
1: 사활을 건 것처럼 지금 격화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쪽은 팀 정청래를 얘기하고 한쪽은 팀 김민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런데,
1: 팀 정청래를.
0: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혹은 정청래 후보가
1: 예.
0: 저쪽 5명 다 떨어지게 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것만 가지고 당원들께서 저를 판단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예.
0: 제가 살아온 언론개혁 40년 그리고 제가 DJ도 도왔고
1: 예.
0: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고 그러면서 해왔던 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패널로 정말
1: 예.
0: 이명이 생길 정도로 노력한 일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다가 극명이라는 소리를 들은 일,
1: 예.
0: 다방위원장으로서 방송개혁을 완수하고
1: 예.
0: 가짜뉴스 징계제를 한 이 모습, 네 그리고 겁내지 않고
1: 예.
0: 제 입장을 이렇게 지금처럼 따박따박 얘기하는 거 다 보시고
1: 예.
0: 저를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 모든 걸 걸고 나온 최고위원 도전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한 최민희가 반명이다. 뭐 한민수가 반명이다. 뭐 이성윤이 반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권리당원들이 지지자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저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1: 지금 사실 뭐 친청, 반명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프레임이랄지
0: 네.
1: 이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0: 네.
1: 개혁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도 이
0: 네.
1: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민주당이 진보 진영 또
0: 네.
1: 개혁 이렇게 강조를 네. 하셨는데
0: 네.
1: 예를 들어서 청년 문제랄지 부동산 문제랄지 빈곤 문제랄지
0: 네.
1: 일자리 문제랄지 이런 삶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실제로
0: 네.
1: 별로 목소리를 높인 것 같지 않아요. 검찰이나
0: 네.
1: 언론이랄지
0: 네.
1: 권력기관 뭐 언론도 관련이 있다 있으니까요.
0: 네.
1: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개혁을 높였는데 진짜 삶에 대해서는 과연 개혁적인 목소리 개혁적인 법안들이 나왔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 앵커님,
1: 예.
0: 그 저희가 상법 개정 1차, 2차, 3차 다 한 거 알고 계시죠?
1: 예.
0: 그거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안 아닐까요?
1: 예.
0: 영향 주죠?
1: 예.
0: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란청산이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의 과제였어요. 이건
1: 예.
0: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집중해 왔던 것이고요.
1: 예.
0: 그래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그 어려운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이거는 민생개혁으로 나아가는 바탕이 되는 법안들이에요.
1: 그러면
0: 그리고,
1: 앞으로는 민생개혁이 좀 더 있습니까?
0: 그래서 제가 그 제 출마 선언문에서 가장 강조한 게

0: 예.
1: 약속한 언론개혁,
0: 예.
1: 검찰개혁, 사법개혁 빨리 하자, 빨리. 시간 끌지 말고.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민생개혁으로 나가야 된다. 지혜를
0: 예.
1: 모으자. 이렇게 호소드렸던 것이고요.
0: 예.
1: 그 민생개혁이 별거 있습니까? 지금 AI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100조가 더 거친다. 혹은 200조가 될지도 모른다는데
0: 예.
1: 그 세수를 어떻게 하면 국민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 방법. 이걸 모색하는 게 민생개혁 아니겠습니까?
0: 예.
1: 저는 그것에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언론개혁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1: 시간이 지났죠.
0: 네, 지났어요.
1: 저기 앵커님
0: 예.
1: 지금 제가 은하수공원 이해찬 대표 묘역에 와 있었는데요.
0: 예.
1: 지금 참배하러 올라가야 해서요.
0: 예예. 예.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0: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 아, 네. 예.
0: 오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일편단심 최민희입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예, 뉴스쇼 마지막 인터뷰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입니다. 그 전에 먼저 잠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최민희 의원 인터뷰에서 제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보안사건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61대 23 찬성, 그러니까 존치가 더 높다는 의견을 들었었는데요.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4일에서 16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미리 그 영화 호프에 대한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잠깐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최민희 의원 인터뷰를 두고 말씀들을 댓글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견들을 인터뷰할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인터뷰에가 하고 싶은 말 또는 숨기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건강달리미님이 뉴스쇼 진행은 극한 직업이네. 근데 저는 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잘 최민희 의원님도 하실 말씀 하시고 저도 물어볼 거 물어보고 시청자들이 또 청취자분들이 그 안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호프 보려고요 라고 하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어제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의 의견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루토피카님이 호프 재밌게 봤습니다. 재미있는 걸 재밌다고 말하기 힘든 분위기가 좀 있었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벤가드님은 만화의 실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됩니다. 특히 정우현 대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레그리 형님이 호프 영화 호불호가 극명하게 있어서 아직 도전을 안 했어요. 근데 루이 리미에르님은 호프 개봉 첫날 보고 왔습니다. 진짜 별로였습니다. 일단 리메이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 말이 좀 무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 의견들이 있네요. 그만큼 평가가 극과 극이었던 영화 호프. 오늘 전찬일 평론가와 함께 이 호프에 대한 영화 얘기해보고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일 평론가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영화 평론가 예. 전찬일입니다.
0: 예. 일단 호프
3: 네.
0: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3: 네.
0: 우리 평론가님은 점수 별점으로 할까요? 몇 개 주시겠습니까?
3: 저는 5점 만점.

0: 점에 4.5점입니다.
1: 5점 만점에 4.5점.
0: 네, 이동진 평론가가 4점 주면서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는데,
1: 예.
0: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칸에서 보면서,
1: 예.
0: 그때는 4분이 길었거든요. 2시간 40분이 뭐냐, 순삭.
1: 예.
0: 네, 그래서 나홍진 영화를 그동안 썩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1: 예.
0: 이 호프는 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최대치로 즐겼기 때문에,
1: 예.
0: 제가 뭐 50년 이상을 영화를 본 또 30수년을 예. 평론해놓은 입장에서 이렇게 순삭된 영화가 별로 없어서
1: 예.
0: 그냥 그 영화에 빠져들었고 다녀와서 어제도 한 번 더 봤고 해서 총 네 번을 더 봐서 5번을 봤습니다.
1: 5번을 보셨어요?
0: 네. 근데 한두 더 볼 생각입니다.
1: 칸에서 한번 보시고. 네.
0: 이참에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보시는 한국에서 보는 영화들은 그 상영관에 그 최적화된? 상황에 따라서
1: 예.
0: 화면이 어두운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칸 같은 데는 워낙 상영 조건이 좋으니까
1: 예.
0: 잘 보이죠.
1: 예.
0: 그래서 어제 이 출연 섭외를 받고 한 번 더 봤는데
1: 예.
0: 뭐 극장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도 될지 모르지만 롯데 시네마 노원에서 예. 광음 시네마 다시 보는데 서울에서 세 번을 볼 때와는 다른 또 칸에서 볼 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예. 내가 한 번 더 보길 잘했다.
1: 예.
0: 네, 그래서 지금 그 네 다섯 번을 보면서 아 이 영화가 생각보다 떡밥이 많이 깔린
1: 예.
0: 복선이 많이 깔린 영화인데 이 영화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구나.
1: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네.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워낙 관심 있게 얘기가 많이 된 거여서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0: 네.
1: 아주 간단히 초간단 줄거리로 잠깐 얘기해 주신다면요.
0: 네, 그 DM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호포항이라는 예. 곳에서 그 조인성이 분한 그 성기
1: 예.
0: 고성기를 중심으로 한 5명의 그 사냥꾼 무리들이 그 지역의 그 파출 소장
1: 예.
0: 황정민이 분한 그 범석에게 여기 뭐가 있는데 좀 와서 봐야 되겠습니다, 형님.
1: 예.
0: 가 보니까 죽은 엄청난 크기의
1: 소가.
0: 황소.
1: 예.
0: 그러면 이 황소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일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곰이 죽인 거냐, 뭐가 죽인 거냐 할 때 호랑이가 아무래도 저 시바리아 북한에서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인이 이제 오인의 모티브가 처음부터 발생하죠.
1: 예.
0: 그러면서 그걸 추적해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뭐 이 정도는 스포일러가 아니라고
1: 많이
0: 보는데
1: 알고 있으니까.
0: 그렇죠. 외계 생명체. 저는 외계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1: 예.
0: 근데 후반부로 가면 외계인이라고 칭해버리죠. 결국에는 그래서 외계인과 그 인간들 사이에서의 어떤 충돌, 대립, 대결. 예. 사실은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감독도 강조했듯이 외계인이 신고한 게 아니거든요.
1: 예. 뭐 불시착 같은
0: 그렇죠.
1: 거더라고요.
0: 그래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불시착으로 인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오해들
1: 오해 생기고
0: 그렇죠. 가령 뭐 드니 빌레브의 컨택트 같은 영화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시도를 하잖아요.
1: 예.
0: 근데 여기서는 그런 시도가 아예 없이 그냥 충돌 대결로 가는 거죠.
1: 서로 그러면서 그렇죠. 복수가 들어가는 거죠.
0: 네, 그러면서 계속 싸워가는 과정.
1: 예.
0: 그러니까 뭐 나홍진 감독은 이제 속편을 원하는 것 같은데
1: 예.
0: 만들어진다면 그 이후의 이해가 펼쳐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2시간 36분 동안 엔딩 크레딧 포함해서
1: 예.
0: 재미난 거는 칸에서 4분을 드러냈는데 황해와 곡성이 다 256분이었거든요.
1: 예.
0: 2시간 36분. 이것도
1: 똑같네요.
0: 네.
1: 나홍진 감독이 그 시간에 뭔가
0: 네,
1: 그런
0: 시간을
1: 게...
0: 그러니까 256분 아니라 156분이구나.
1: 예,
0: 그렇죠?
1: 네, 156분.
0: 2시간 36분.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어도 156분에 맞췄다는 것도 굉장히
1: 예.
0: 흥미롭다.
1: 알겠습니다.
0: 네네.
1: 저희가 뭐 범인은 절름발이다. 이 정도 얘기는 하지 않는 선에서
0: 네.
1: 사실 그 정도 얘기는 없어요. 그죠?
0: 네.
1: 그 정도로 반전은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범인은 외계인이다 같이 돼서 다 진행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0: 네. 그런데 예. 범인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조심스럽고요.
1: 아, 그렇죠.
0: 그렇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0: 이게 외계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호랑이인 줄 알았던 오인됐던 근데 이제 외계인이 등장하면서 그 흥미진진한 얘기가 펼쳐지는 건데
1: 예.
0: 물론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은 다 그 외계인 정도는 알고 갑니다만은 그 외계인의 형태라든지 외계인의 언행이라든지
1: 예.
0: 이런 것들은 다 그 기존

0: 우리가 봐왔던 SF물과 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1: 예.
0: 모습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1: 전평론가님은 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영화평론을 보면서 수많은 영화를 봤는데
0: 네.
1: 2시간 36분이 이렇게 순삭한 건 처음이다.
0: 처음은 별, 아니지만 흔치 않아요.
1: 흔치 않다.
0: 제가 이제
1: 별 4개 반의 네. 그 별점을 네. 주셨는데
0: 네.
1: 가장 오히려 대단한데 한 건 어떤 포인트입니까?
0: 그 저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영화를 봤으니까
1: 예.
0: 50수년을 봤는데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네. 얻을 수 있는 나의 쾌감은 무엇일까?
1: 예.
0: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영화적 쾌감이 전부 스트리밍화 돼가면서 큰 극장에서 보는 그 쾌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저는 그거를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영화제라는 칸에서 현지에서 보면서 그 영화적 쾌감이 그냥 빠져든 거예요. 그런데
1: 예.
0: 그 영화적 쾌감이라는 거는 꼭 이야기 우리가 흔히 전문가적인 서사나 내러티브에서만
1: 예.
0: 뽑아내는 게 아니고
1: 예.
0: 영화는 크게 이야기 외에도 시각 층위 그리고 또 사운드 층위
1: 예.
0: 크게 이런 다양한 층위들이 어우러졌을 때
1: 스크린이 주는
0: 네.
1: 압도감
0: 그 우리가 미장센이라고 칭하는 그 시각 층위에서 맛 그다음에
1: 예.
0: 사실 음악 얘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사운드 얘기도 별로 언급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나홍진 감독이 가장 사운드에 공을 들인 영화예요.
1: 요.
0: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 사운드에 공을 들인 이유가 없을 정도로
1: 예.
0: 그 저는 평상시에 영화를 이야기 얘만 집착해 보는 것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1: 영화는 소설과 다르다.
0: 네.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영화는 제가 이제 어트랙션이라는 영화를 칭하는데
1: 예.
0: 다양한 매혹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시각 층위에 중점적으로
1: 그렇죠.
0: 보고 또 어떤 때는 사운드 층위에 중점적으로 보고 또 어떤 때는 이야기에 빠져서 보고
1: 예.
0: 그래서 그것들 중에 나를 확 사로잡고
1: 예.
0: 끌어당기고 사로잡는 게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제가 아주 그 영화에 빠져드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겨울왕국입니다.
1: 겨울왕국.
0: 네. 겨울왕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1: 뭐 음악?
0: 내리꼬죠.
1: 예.
0: 내리꼬라는 주제곡을 빼면은 제가 볼 때 그 영화는 지금 같은 겨울왕국 존재할 수 없는 거죠.
1: 예전에 디즈니
0: 네.
1: 시리즈들이 다 음악으로
0: 그렇죠.
1: 히트를
0: 네.
1: 했죠. 예.
0: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겨울왕국의 이야기가 어떻고 캐릭터가 어떻고 엘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냥 내리꼬 하나만으로도 겨울왕국에 흠뻑 빠져서 즐기거든요.
1: 예.
0: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 뭐
0: 이 영화를
1: 캐리언도 마찬가지였고요.
0: 그래서 이 영화의 내러티브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호프는 생각보다 아까 떡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떡밥 그리고 본 그 복선들이 워낙 많아서
1: 예.
0: 제가 다섯 번을 봤는데도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1: 예.
0: 많은 떡밥이 깔려 있어요.
1: 어.
0: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뭐 한 마을에서 경찰과 그 사냥꾼들과 마을 주민들이
1: 예.
0: 외계인을 만나서 그냥 싸운다라는 그 아주 큰 것만 놓고서 별거 없다. 뭐가 별거 없습니까?
1: 사실
0: 대단해요.
1: 뭐 처음에 시장통 같은 데서의 뭐
0: 네.
1: 뭐가 슝슝 날아다니는 모습들,
0: 네네.
1: 괴물이 이제 힘으로 뭐 사람을 던지거나
0: 네.
1: 차를 던지거나 이런 장면들은 상당히 컸고. 거기에 대한 사운드도 상당히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차를 통한 추격신.
0: 네.
1: 우리나라 경찰차가 저렇게 성능이 좋았나 싶을 정도가 있었고.
0: 이 영화의 흠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보면요.
1: 네.
0: 외관도 너무 멀쩡해요.
1: 경찰차가요.
0: 네. 네. 그 제 가장 큰 흠 중에 몇 네. 가지가 있는데
1: 네.
0: 막 조인성 캐릭터 성기는 뭐 그냥 그 마루배우가 막 집어던지고 막 나무에 그런데도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1: 30m에서 떨어져도 네. 멀쩡해요. 저는 주윤발인가 했어요.
0: 네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그 미학적 특징을 규정하면 과인과 과장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기본적으로 과인과 과장의 매체라는 것. 그러한 오락이요 예술이라는 걸 인정해보면
1: 예.
0: 우리가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거고.
1: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0: 그렇죠.
1: 부분이 있어도 그게 영화다라는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다라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과인과 과장은 이런 대작들이 갖는 예.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볼 때
1: 예.
0: 과잉 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1: 예.
0: 어떤 상황에서도 영웅은 살아남고 근데 이제 헐리우드 영웅이 살아남는 건

0: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한국 영화들의 영웅은 헐리우드 영웅과 다르기 때문에 예. 좀 더 인간의 모습을 한 좀 더 나약한 모습을 예. 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인기 정점을 찍었던 김부장 같은 그런 캐릭터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지 않아요.
1: 예.
0: 조성기 캐릭터는 김부장 같은 캐릭터는 아니어도 어떤 상황에서 불멸의 존재처럼 등장하니까 그런 게 개연성이 없다라고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도 정확하게는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외계인이 집어 던진 거죠.
0: 그렇죠.
1: 난 30m에서 떨어져도 멀쩡하기 때문에.
0: 네, 그것도 두 번 세 번 충돌하고 이래 또.
1: 예.
0: 그리고 또 마지막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꼭 반드시 엔딩 크레딧에서 쿠키 영상까지 봐야 된다라고 그거 안 보고 나오시면은 이 정도는 말해도 된다고 보는데.
1: 예.
0: 그렇죠. 조인성 캐릭터. 예. 살아남잖아요.
1: 그런 말이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0: 네네.
1: 누구나 살아남을 줄 알 것 같아요.
0: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편을 또 우리가. 예. 기대하니까
1: 또 조인성이니까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광풀씨인가요?
1: 예.
0: 조인성이니까 왠지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1: 예.
0: 이런 기대치가 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 서사를 또 좋아하고 내런티브의 개연성
0: 네.
1: 또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 좀 많이 안 맞는데 그러면 저도 사실 그래요.
0: 네.
1: 뒤에 이 외계인이 계속 쫓아오는데 엄청나게 빨랐던 외계인이 왜 한동안 이 아주 낡은 경찰차는 못 쫓아가는 걸까? 라는 의문도 들고 왜 굳이 말해서 차로 옮겨 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완결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게 들면 약간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한 장면을 위해서 뭔가 대충 뭉개고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0: 네. 그런 예. 비판 내지 지적
1: 예.
0: 다 저도 동의되고요. 아무리 예. 그 영화를 좋게 봤어도
1: 예.
0: 그럼에도 나홍진 감독은 사실 그동안 만든 영화들 자체가 나홍진식으로 극단으로 밀어붙인 영화들이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나홍진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극한적 상황에서의 극한적 인물들의 행동과 말이에요. 추격자,
1: 황해,
0: 곡성.
1: 예.
0: 우리 그 나홍진 영화가 아니면 보기 힘든 인물들,
1: 예.
0: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1: 예.
0: 그래서 제가 나홍진 영화를 위험한 폭력성
1: 예.
0: 그리고 악마적 캐릭터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제가.
1: 예.
0: 그런데 호프에서는 그런 위험한 폭력성 폭력적이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1: 예.
0: 그 영화적 거리를 제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볼 수 있는
1: 예.
0: 이 영화에서 몰입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호프의 최대 강점이죠. 왜냐하면 나홍진이 이 영화는 나홍진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어. 약간 좀 메타 영화적 성격이 있어요.
1: 예. 아, 그래요?
0: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 같은.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어느 장면, 어느 위에서는 봉준호입니다.
1: 예.
0: 어디에서는 박찬호.
1: 예.
0: 어디에서는
1: 나홍진.
0: 김지훈이나 뭐 유승환.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이창동, 홍상수 같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감독을 제외한 흔히 대중상업 영화를 만드는 감독 중에서 나홍진과 이렇게 같이 언급될 만한 감독들 영화들을
1: 예.
0: 자기가 다 차용해서
1: 썼다,
0: 오마주를 이거. 하든
1: 오마주는
0: 조롱을 하든
1: 예.
0: 그래서 저기 대표적인 게 이제
1: 잠시만요.
0: 네.
1: 시간이 본방송은 다 돼서
0: 네.
1: 유튜브로 좀 더 이어가고요.
0: 네네네네. 뭐
1: 중요한 떡밥에 대한 얘기
0: 네.
1: 유튜브에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0: 네네.
1: 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전찬일 평론가님과는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관절 연골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영화 호프에 대한 얘기는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CBS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2: 함께
3: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4: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0: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 날씨와 생활입니다. 간밤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올여름 들어 지난 주일까지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가 7.1일로 나타나면서 기상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부터 열대야와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 더욱더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대구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체감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대구와 경주의 한낮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까지 치솟겠고 청주, 광주, 부산 35도, 서울, 춘천 33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능 좋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도 매미 울음소리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죠. 무려 7년을 땅속에서 지내야 했던 매미에게 달랑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건데, 그렇게 오래 기다린 만큼 매미의 울음은 당연히 맹렬하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만약에 말이죠, 매미 울음소리를 번역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핑 스핑 이거를 나 좀 봐, 나 여기 있어, 어딜 봐, 여기야, 여기 여기 있다고, 이런 소리들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처절한 미팅 현장인